0: 시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 요금을 전격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아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유지하며 가격을 추가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계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의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2천 톤을 직수입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특수화,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급등해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구 아파트 매매 가격에 지난주보다 1.65% 뛰었습니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집계가 공표된 지난 2월 이후 5달간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이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비사업 기대감 등에 성남시 중원구가 0.59%, 수정구가 0.47%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도 0.4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 올라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보안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전 대표는 앞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정부를 향해 이른바 개딸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닌 개딸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선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선 정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6도, 습도는 7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

0: 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올랐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이 내용을 보자면요.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급락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100에서 $300가량 인상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반도체 가격 급등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슬슬 이런 인공지능 열풍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 상승, 이건 당연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달걀은 다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보면은 달걀값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고유가의 고환율, 여기에다가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고물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화 정책에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이번 주에도 수많은 경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경제 소식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고마운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들, 이른바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0: 탑2 플러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천장 뚫은 계란값, 물가 비상. 본부장님, 라면과 빵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달걀도 많이 드십니까?
2: 예, 많이 먹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예. 말이 사실은 그게 이제 계란이 에그가 아니고 원래는 예.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농산물.
0: 아, 농산물 전반을 얘기하는 거였네요.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진짜 에그플레이션. 예,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예, 그런데 계란이라는 건 사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빵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0: 그럼요.
2: 예, 만들어가는 데가 없어갖고
0: 달걀 껍질까지 쓰잖아요.
2: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0: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저는 장 보는 게 사실 약간 취미라서 네. 장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요. 볼 때마다 가격에 뭐 달걀 한 판에 앞차례 수가 바뀌어 있어요.
1: 계속 바뀌죠.
0: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1: 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달걀 한 판 특란 39 기준으로 전국 평균 7,468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네. 이게 현재 7,500원을 이제 소매 가격으로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7% 평년보다 9% 높은 수준인데 통계는 이렇습니다만은 판매처 실제로 가시면은 만 원 중반대도 있습니다.
0: 그렇게 쉽게 수도권 소매점에서는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트 계란 매대를 보면은 1인 두 판 한정이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니까 여러 판을 이번 주에 사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와 생산비 부담 등으로 이렇게 계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유통업계가 수입 계란 공급을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미 미국산과 태국산 계란이 1,000만 개 정도 들어와 있고 다음 달까지 2,100만 개 정도를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0: 네,
1: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물론 이제 동네 슈퍼와 제과점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 계란 들어오자마자 족족 완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국산에도 사실상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이 되면서 좀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너무 더우면은
0: 그러니까요.
1: 네, 달걀을 잘 못 낳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당분간 수입 계란에 좀 의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0: 자, 지금 유럽은 뭐 40도까지 올랐다 난리인데 이런 기후 위기 속에 곡물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건 올라도 저희가 반도체를 벌크로 사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달걀 오르면 이게 체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옛날에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MB 물가라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0: 물가를
2: 좀 뽑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뭐 최근에 보면은 3% 약간 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장 보러 가면은 뭐 1년 전에 100만 원을 만약 장을 봤다 그러면은 103만 원을 요번에 쓰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2: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란 같은 경우 이제 뭐 우유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좀 피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름으로 주유소에 가면은 여기 전광판에 써 있잖아요.
0: 네.
2: 갑자기 뭐 1,700원 하던 게 2,000원하고 이런 그런 물가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도가 사실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런 어떤 생활 물가에 대한 뭐 계속적인 대책을 내놓고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번에 계란 물가, 계란 가격도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정부는 심리부터 잡겠다. 자,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습니까?
1: 네, 그만큼 시급한 민생 과제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금 전에 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는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곧 예정인데 7차 석유 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는 인하하지만 이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물가를 잡는 그런 방지책이죠.
0: 네.
1: 그리고 오늘 이거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란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 개를 추가로 수입하겠다. 공급을 늘려서 좀 가격을 잡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생선 가격, 고등어 가격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예. 이 노르웨이에 특사단 파견을 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2천 톤을 직수입해서 아. 저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예. 국내산 수출 물량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정부가 직접 수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물가 자체가 이렇게 정부 정책만으로 다 잡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0: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없죠.
1: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유가, 환율, 그리고 날씨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변수들이 예. 사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단기 충격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 뭐 유가, 환율, 뭐 날씨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좀 바뀌어야 좀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자, 노르웨이산에서도 고등어 요즘 좀 잘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 오르면은 이런 공공요금 동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그런데 동결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더란 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공공요금이라는 게 우리 공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예.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손실을 해줘야 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예. 그러니까 손실 보전은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초과세수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살아야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죽으면 나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공공연금 동결은 잘한 정책에 대해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한국은행 이런 데도 이런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가지표 어떤 상황입니까?
2: 지금 5월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장 최근 건데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1%거든요. 한국은행의 뭐 물가 안정 목표치가 2%니까 그거보다 1.1 정도 더 위에 있고 보면은 이제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습니다.
0: 네네.
2: 이게 한 0.9% 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만약에 석유류 물가가 안 올랐다면은 한 2.2 정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을 거거든요.
0: 네네.
2: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게 아직은 유가가 올라가면 공업 제품을 거쳐서 서비스 물가로 파급되는 그 경로인데 아직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요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시차는 짧게는 한 2, 3개월에서 네네. 길면은 6개월까지 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마 피크는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에 한번 상승률 기준 피크를 찍고
0: 네.
2: 유가가 지금 수준처럼 뭐 배럴당 70달러대, 60달러대로 안정되면 이제 여름이 좀 지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텐데 단 하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여름이 지나면서 물가가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황이 안 좋아지고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이 겹치면 그런 고물가 압력은 하반기에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최근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더 오르고 있어요. 1547.9원까지 네. 올라버렸습니다. 너무 오르는 거 아니에요?
1: 네. 환율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어제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오늘 또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를 하면은 해외에서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식품 가격 오르게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료 수입하는 양계 업계의 비용 부담 커질 수 있고.
0: 우리 사료는 대부분 수입했으니까.
1: 맞습니다. 예. 결국 계란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먹거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뭐 애기 옷이라든지 외국산 옷이 예쁘다 하는데 달러가 이제 너무 비싸지고 원화 가치가 낮아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도 물가 전반적으로 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출 기업에는 사실 실적 개선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생활 물가 부담 계속 커지니까 굉장히 좀 환율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0: 확실히 요즘에는 산업 구조상을 봤을 때 환율이 올랐을 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1548원까지 올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2: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게 1500원대 환율은 좀 너무 나갔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1400원까지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해보겠는데 1500원대 환율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환율이 올랐을 때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예.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는데 뭐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좋죠. 뭐 가격 경쟁력을 떠나서 옛날에는 뭐 같은 달러를 벌어들이다 지금은 국내 회계 기준으로 이제 회계 정리하다 보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수 회복은 끝입니다. 특히 1500원대 환율은. 네, 네, 네. 지금 보면 엔화가 상당히 약세인데 일본 내수는 안 좋거든요. 근데 네.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0: 네.
2: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0: 아.
2: 그래서 환율을 방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K양극화.
0: 예.
2: 수출은 좋지만 내수가 안 좋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 환율 방치하면 이거는 뭐 영영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잖아요.
0: 예.
2: 그래서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정부가 방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효과는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 그게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예.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1월에서 4월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거든요.
0: 네.
2: 누계가.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간으로 1000억 달러 살짝 넘었어요. 그럼 올해나 2000억에서 3000억 달러 된다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0: 네. 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2: 예.
0: 네.
2: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니 바깥에 네. 거기 현지 투자를 위해서 왔다 가면은 뭔가 또 빠져나가잖아요. 수수료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만약 기업들이 생각했어 하면은 그 돈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그것도 일종의 투기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화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도 안 되고
0: 네.
2: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좀 극약 처방인데요. 미국과 통화 사업을 하거나 이번 금통위에서 네. 빅스텝을 하거나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0: 둘 다 솔직히 첫 번째는 안 들어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고유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고유가가 지금 일단은 한 70달러대까지 국제유가가 내려서긴 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올해 연말에는 물가 안정이 되긴 될 텐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U자형으로 연말이 되면 다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의 예. 안쪽에 이제 뭐 정유시설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풀리면서 이제 그 유조선들이 묶여 풀려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유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이 좀 오버 언더슈팅이라 그러죠. 너무 네.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정유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0: 예.
2: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풀린다면 유가는 다시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발발 이전에 보면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전망이 유효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나 내년 경제에도 보면 미국 경제만 빼놓고는 모든 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0: 네.
2: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뭐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낮추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금통위에서는 이번에는 사실 동결을 했잖아요. 네. 이제 신원성 총재가 이제 말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시장에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0: 7월 금통위 때
1: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통위를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빅스텝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건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이제 예. 말씀하신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금통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 빅스텝 가능성은 일단은 없죠.
2: 조금 소수 의견이긴 한데요. 예. 빅스텝 가능성은 없고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거가 저는 이번에 동결할 거라 생각해요.
0: 7월에도요?
2: 예. 우리가 이제 그 한은 총재가 하는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도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고 예. 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뭐라 그러죠?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특히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자랑거리가 뭐죠?
0: 증시?
2: 예. 주가 만 포인트. 네. 거의 금리 올려버리면 찬물 끼얹습니다. 과연 그게 뭐 꼭 정부 쪽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겠죠. 한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행정부의 어떤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론과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총재 포함해서 7명이 그거 감안하고 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경제 밀고 금리를 올겠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금통위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동결할 거라고 확실합니다.
0: 저는 몇 가지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적용이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코스피는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부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른 경제 이슈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의 마지막 순서 퀴즈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죠. SNS에서는 삶은 이것, 그리고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더한 것을 천연 위곱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것의 가격이 소매로 만 원대를 넘어서 만 원대 중반까지 가기도 했어요. 소비자들이 국산에서 외국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외국산을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것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보긴 하는데요. 문제는 날씨입니다. 폭염이 오면은 달걀 섭취량이 줄고요. 산란율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하는 저렴하고 영양분도 아주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달걀, 계란. 2번 메추리알. 1번 계란, 2번은 메추리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계란, 2번은 메추리알이고요. 아, 이게 방송용으로는 계란보다는 달걀을 자꾸 권장을 해갖고 제가 자꾸 입에 달걀이 붙어서 조금 헷갈리게 나옵니다. 아무튼 우물정에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도 아니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이거.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인데 이거를 추진한다고 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 네, 서울시의회가 지난 24일에 본회의 열어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보면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시행되냐? 그건 아직 아니라고 하고요. 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와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한 뒤에 내부 검토, 예산 편성 등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 시행해보겠다. 좀 이런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의 공약이니까 지하철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거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이제 혜택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복지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2: 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버스도 70세 이상 대신에 지하철도 70세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에 절감된 재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추산으로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572억 원의 운임 수입이 추가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버스 교통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2: 자, 노인 연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선거 때 되면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 모습이에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특정 연령대에 돈을 주냐 마냐도 쟁점이지만 사실 큰 쟁점은 노인을 몇 살 때부터로 노인으로 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드라마나 예능 소재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이제 대중교통 타면은 이 노약자 좌석 네네. 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60세 분들도 너무 이제 많아졌고 다들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혼나는 경우도 있대요.
2: 나 어린 놈이.
3: 나 62살인데 막 이러면서 너 몇 살이야? 어르신들끼리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70이고 나 80이다. 뭐 이런 게 좀 에피소드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2: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예.
3: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1.6세였다고 합니다. 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0년에는 29.6%였는데 지난해는 40.7%로 약 1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60대랑 지금의 60대 너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건강 상태, 경제 활동 수준이 향상된 만큼 65세를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보는 게 맞냐,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우리가 복지비도 그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 맞아요. 옛날에 그 정조 임금 몇 살에 돌아갔는지 혹시 아세요?
4: 잘 모릅니다.
2: 49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는 빨리 사망했다고, 요절했다고. 예. 그래서 독살설이 돌고 그랬었는데 당시 기준 조선 왕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 65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젊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약간 무례한 질문을 줬는데요. 이광수 기자보다는 주원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일찍 노인이 되신다고, 이런 노인 연령 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데요.
4: 아, 이런 식으로 저를 기준하는군요.
2: 네, 제 뜻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4: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 기준 근거가 뭐냐면 이제 노인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이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2000년 65세 이상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00년 29.6%에서 작년에 40%까지 올랐다니까요.
2: 네.
4: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 이제 부평에 제가 사는데, 그 88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오는 경인로 타고. 그게 새벽에도 다니거든요. 네. 제가 여의도에 새벽에 볼일에서 그 버스를 탔는데 아마 3, 4시쯤 됐나? 그 버스가 유명합니다. 뭐 새벽에 람보르기니를 88버스가 추월했다는 걸 본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다 여의도에서 내리더라고요. 왜? 건물에 단순 경비나 청소.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2: 예, 예.
4: 사실은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노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65에서 69세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그걸 제외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단순하게 70세라고 끄는 거를 그 연령층 65세에서 70세 넘어가시는 분들 소득 구조나 예. 일을 하고 있는지 자산 구조나 예를 들어 뭐 70세 이상 노인이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신다. 그럼 줄 필요가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러니까
2: 예,
4: 그런
2: 예.
4: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좀 졸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현실을 좀 파악하고 정말 그렇다면 70세 이상 오케이.
2: 예.
4: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이게 단순하게 연령만 기준으로 할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부장님 제 눈에 30대로 보이십니다.
4: 아, 감사합니다. 예.
2: 이 무례한 질문은 다 제작진의 탓인 것으로 하고요. 자, 이런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지하철 무료로 타셨던 분들은 이렇게 연령이 오르면 반발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예요.
3: 네, 맞습니다. 이 65세, 69세 사이의 고령층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인구가 이제 서울시에서 64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70세로 이게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이 되면은
2: 네.
3: 기존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형평성 논란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잘 합의 싸움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인데요. 한 아이디어는 이제 무임승차 상향 연령을 단순 한순간에 이제 5년을 늘리지 않고

0: 매년 한 세씩.
1: 아, 차근차근.
0: 네, 55, 네. 막 65, 66, 67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정년 연장이라든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근데 서울시 안에서의 지금 네.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노인층 보면은 사실 지방이 더 심하거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확대되기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서울시가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하면 분명히 또 이제 문제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좀 지켜보겠죠.
2: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령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젊은 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너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플러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K자형 양극화 경고. 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요. 지금 초과 세수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완전히 양극화예요, 이거 진짜.
3: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업 쪽에서도 업종은 있지만 대기업들은 예. 있지만 대부분이 수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수출 제조업 지금 잘 나가는 보면 반도체 산업인데 네. 반도체 산업은 진짜 그 취업 유발 효과가 되게 작은 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고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2: 지들만 좋다.
3: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5월 고용 통계 보면은 제조업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2: 아,
3: 예. 건설업도 마이너스고요. 아시겠지만. 예. 제조업 건설업 마이너스 나는 걸 어디서 받아주느냐. 서비스업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받아주는 그 폭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2: 내수가 안 좋아하니까.
3: 서비스업도 이제 예. 포화한 거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조업에서 잘렸어요.
2: 예.
3: 그럼 자영업을 하잖아요.
2: 네.
3: 계속 자영업으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계속 가게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에서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올해 네. 연간 경제 성장률이 뭐 3% 가까이 나온다고 하지만 취업자 수는 토탈로 보면 마이너스인 거죠.
2: 아,
3: 이거를 전형적인 예.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고 2017년, 18년 사례가 딱 이렇습니다. 반도체만 좋았는데 고용은 안 늘어나는. 그 고용 없는 성장이 거의 한 7, 8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반도체 공장 견학 같은 거 가보면요. 내부의 직원들의 모습이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고용 유발 효과도 크지 않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의심이 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초임 직원을 잘 안 뽑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회계법인이나 로펌처럼 신입이 단순 자료조사나 문서 작성부터 배우던 업무를 이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대신하면서 예전만큼 초급 인력을 많이 뽑지 않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줄어든 일자리 21만 1000개 가운데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라고 예. 분석을 했습니다.
2: 예.
0: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법무 회계,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이제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다만 이렇게 감소된 것을 모두 다 AI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도 함께 영향을 미쳤지만 AI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냐 여기 물음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3: 이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AI가 생산성이 나타난 게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게 이제 AI 때문에 해보냐.
2: 예.
3: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젠슨을 되게 싫어해요. 네. 워낙 나대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뭔가 이제 투자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뭐 고용시장이 해고가 됐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가? 나만 나간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2: 네. 전반적으로 지표에서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가 대체하는 무슨 대체는 무슨 대체냐. 통계 정리 정도 외에는 저는 못한다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상황. 이게 어떤 전반적인 온기가 퍼지지 않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괜찮은 겁니까?
3: 안 좋은 거죠.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경제 성장 구조고요.
2: 예.
3: 왜 위험하냐면은 반도체가 꺾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0: 라는 게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유발 효과가 되게 좀 작은 제조업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업이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산업이 오히려 떴다면 지금 내수 상황은 지금보다 좋아졌을 거거든요.
1: 아, 고용을 많이 하고
0: 그렇죠. 이게 파급이
1: 이렇게,
0: 되니까.
1: 예.
0: 근데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금 좋은 산업이 없어요. 멀쩡한 산업이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대만 경제를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게 TSMC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가 좋을 때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내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띄워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뭐
1: 어떻게든,
0: 예. 반도체가 언젠가는 망가질 거거든요.
1: 예.
0: 망가진 때를 대비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제가 한 15년 전쯤에 타이완 출장 이렇게 몇번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반도체 기업, 그리고 IT 기업, 이런 데 취직한 친구들 빼고는 초봉이 너무 낮아가지고 국가 경제가 안 들어가는 게딱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체감 경기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표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97.71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 예.
2: 이게 지난 3월 이후에 석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거고 7월 전망치 95.2보다 더 낮은 건데요. 이게 이 수치가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97.7이면은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지만 사실 전체 기업이 느끼는 그 체감은 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환율 고환율 환경 때문에 뭐 철강이나 석유화 그리고 건설 좋지 않죠.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업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경기 부진 원가 부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AI의 그런 성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체감 경기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 지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을 줘서라도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반짝 효과로만 끝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짝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산업 쪽에서 아직 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좀 헤매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예를 들어 울산이라든가 여천, 석유학단지
1: 석화,
0: 어렵거든요.
1: 예.
0: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고부가 고기술 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런 쪽에 대한 좀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초과세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가 돈 많아서 지금 회피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아, 이런 데다 써라.
0: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일회성 비용, 일회성 효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어떤 근본적인 효과가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저 식당 하는데요. 지금 경기 정말 어려워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주식만 좋아요 해주셨는데, 이건 요즘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많이 합니까?
2: 아, 종종 하는데
1: 예.
2: 예전만큼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1: 회사 여의도 있잖아요. 거기도
2: 네.
1: 그래요?
2: 네, 맞습니다. 여의도가 사실 예전에
1: 예.
2: 퇴근하면은 정말 전단지부터 바닥에 쫙쫙 깔려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식당도 이제 장사가 잘안 되시니까 8시, 7시에 닫는 경우도
1: 아,
2: 있습니다.
1: 이렇게 내수의 어떤 반도체 호황의 흐름이 퍼지지 않는 그런 상황. 5780번 쓰시는 분, 돈 주는 공약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비가 해마다 적절하는데 또 버스비만 공짜면 그 세금은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잖아요. 항상 이런 복지 얘기 나올 때마다 젊은 층에게 부담이 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요.
0: 이제 사실 이런 말씀드린 건데 여기 뭐 기자님 빼놓고 앵커님하고 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갈 사람들이고 사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뭐 부담이 됐든 뭐 지원이 됐든 저는 젊은 층 지금 사회에 막 진출한 젊은 층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제작진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보답은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5: 아, 레벨이 다.

0: 여름철 물놀이 하면은 필수품 래쉬가드를 꼽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하는 정도 시험을 하셨다고요?
1: 네, 래쉬가드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기능성 스포츠 웨어입니다. 자외선은 일광화상 등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야외 수영 시에는 래쉬가드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가장 필수적인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외선 차단 성능을 마른 상태와 세탁 후 그리고 또 물에서 사용한다는 제품 특성을 반영해서 좀 젖은 상태에서 시험을 하였는데요.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한 UPF 지수 50플러스로 나타나서 전 제품이 모두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자, 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짜도 금방 마르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제품별 차이가 없었습니까?
1: 네. 물놀이 시 이렇게 젖은 선이 빨리 마르면 체온 저하 예방과 활동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래쉬가드가 흡수된 물을 빠르게 건조시키는 성능인 건조 속도는 시험류의 소재와 또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대상 래쉬가드 상위 9개 제품 중에서 상위는 1개 제품, 하위는 2개 제품이 물이 빠르게 말라서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였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옷감의 튼튼한 정도, 이거는 어땠습니까?
1: 네요. 반복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원래 길이로 다시 돌아오는 정도인 신장 회복률은 래쉬가드 활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성능입니다. 이런 신장 회복률 역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험 결과 상위 1개 또 하위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래쉬가드의 천 부위가 튼튼한 정도인 파열 강도와 또 봉제 부위가 견고한 정도인 봉합 강도는 각각 3개 브랜드가 상하위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500회 왕복으로 여달아서 확인한 지퍼 상위에 사용된 지퍼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고 또 제품 표면에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와 외부 물체에 의해 올이 당겨지지 않는 정도 역시 전 제품이 원장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아질라민 pH, 유기수 상화물 등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염료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요. 수지 소재의 로고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확인한 총납 등의 유해물질 역시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0: 전반적으로 품질이 괜찮았다는 건데요.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1: 네. 햇빛과 땀, 햇수, 또 염소 처리수, 세탁 마찰 등에 대한 색상 변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쉽게 색상이 변하지 않아서 원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젖은 상태에서 좀 색이 쉽게 묻어나온지를 확인하면 물 결료도 시험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반바지 부분의 오염이 권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품질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KC마크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품 택에 KC마크를 표시해서 관련 기준에 부족하겠고요. 그리고 뜻과 케어라벨의 세탁 기후가 서로 달라서 세탁 정보의 신뢰성이 미흡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래쉬가드 구입할 때 또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래쉬가드 구입할 때는 가격과 디자인 이외에도 자외선 차단 성능, 건조 속도, 신장 회복률 등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과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은 래쉬가드에서 필수적이므로 98% 이상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는 UPF 50플러스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래쉬가드에 표시된 케어 라벨이나 택에는 천의 소재나 폴리우레탄 함유량 등 소재 정보뿐 아니라 세탁 기호, 취급 주의사항 등 정상적인 기능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 등의 정보가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는 이렇게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젖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천의 손상이나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에 헹군 후 제품의 권장 세탁 방법으로 세탁하여서 보관하는 등의 이런 관리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 소재팀 박용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달걀이었습니다. 8663번, 4562번, 8915번 이렇게 선

0: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63번 쓰시는 분, 달걀은 기본적인 식재료죠. 우리가 그 식품 구성 항목에 보면 난각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요것도 달걀 껍질들 정말 버릴 곳이 없는 그런 건데 이 값이 올라가면 생계비가 증가되니까 수급 관리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런 물가 부담, 물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국토가 좁고 이런 목축을 할수 있는 곳이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병충해에도 약하고 수급에도 불안. 하고 한계가 항상 생깁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제 주식은 언제 껍질 깨고 나올까요? 아, 예. 그냥 웃어 넘기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7807번 쓰시는 분, 요즘 달걀도 비싸지고 모든 게 올라 걱정입니다. 여기저기 장 보러 가보시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눈에 확 띄죠. 7252번 쓰시는 분, 매일 계란 두 개씩 먹었는데 요즘은 계란 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맞아요. 너무 비싸졌어요. 1433번, 아이들에게 난각번호 1번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우리 할비, 할미는 그냥 저렴한 거 먹어 해주셨는데요. 뭐, 내용물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약간의 그 크기 차이 정도죠. 오늘 코스피 3.37% 정도 하락해서 8,600선까지 내려섰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기술주 조정, 특히 애플 충격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이 훌쩍인 가격표를 들이밀었다가 차가운 반응을 얻은 건데 이 AI 파티꽃에 날아온 청구서 누가 부담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도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은 25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잠실철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건너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영동고속도로가 인천 쪽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에서 주춤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의정부 쪽으로 하남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공을 입법부로 줬어요. 그러면 숙고를 좀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 와중에서 마치 숙고를 하라고 한 게 아,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하나? 라는 걸로 프레임을 갖고 오잖아요.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인가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상 보안수사권을 가져갈지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이 완전히 개혁됐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착시현상을 주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자, 검찰개혁,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맡겨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데 사실은 검찰개혁이 다 됐어요. 그리고 어제 총리가 그러면 뭐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안수사권 폐지합시다 했더니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저녁에 페이스북에 네 번 올립니다, 글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입법부에 떠넘긴다 그래요. 입법부의 일이에요. 보안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근데 본인이 할 일을 무슨 정보가 떠넘겼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지 않게 정청래 전 대표가 당황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뭔가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끌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김민석 총리가 상대의 경쟁자인데 이거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못내 우왕좌왕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검찰개혁은 지난 그 야당 시절부터 여당까지 이어오고 현 정부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선동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생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030이라든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박탈감들을 집권 여당이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정천희 전 대표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못내 지금 당황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2: 네, 서영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안수사권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재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지금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폭주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도 사법 시스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던 보안수사권 폐지가 명확하게 문제라고 인식을 한다면 폐지 안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10월에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폐지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4: 그런데 갑자기
3: 뜬금없이 김민석 총리가 이 폐지가 옳다는 게 나의 누차 그런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 얘기했잖아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 그럼 둘 중 하나겠죠. 소신을 꺾은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대신에 강성 지지자들 눈높이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말했던 거 국민을 위한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택해야 돼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예외적 허용을 관찰시켜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이게 보면 사건이 암장될 수도 있고요. 기소나 어떤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가운데 두고 국민을 중심으로 뒀다면 이거는 유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억울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검찰 해산 이거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수사권이 좀 필요하네, 보완적으로 필요하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검찰을 악마하면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안수사권을 둔다고 하니까 강성 지지자들 입장이나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뭐지? 뭔가 딜을 하는 거 아닌가? 뭔가 거래하는 게 아닌가?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검찰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했다가 지금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폐지의 입장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2: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야 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호남을 둘러싼 그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호남의 그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용 표풀기 아니냐, 표를 풀이는 전략 아니냐, 그리고 영남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지역 갈등 조장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0: 네,
1: 보세요.
0: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은
2: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입니다.
0: 호남에 대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충청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라 하는데 선거 다 끝났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가의 정책을 정한다. 그게 국민의힘 수준인 거예요. 예전에 그랬나 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호남에 대한 AI 클러스터 부분들은 그 직접 사람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지정돼서 국가예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구축돼서 국가예산이 들어가요. 산자부 예산으로요. 그게 지금 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인프라 깔아놓은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AI 시대에 맞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기에 구축하는 것들이 물류 비용이라든지 근접성을 높게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에요.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니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쪽에서는 그러면 호남에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거고 그러면 대구 경북 얘기하면 균형 발전입니까? 그런 지역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본인들한테 하면은 이게 균형 발전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를 뭐 운영할 만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지금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거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3: 예, 지역 갈등 조장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야당으로서 반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 이게 보면 기업이 원화해서 어떤 지역을 정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도와주는 순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호남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호남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가 뭐냐면요. 직적이라는 겁니다. 모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부장, 연구기관, 그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수 문제도 그렇고요. 호남에서는 용수 문제를 충청에서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광주, 전남 얘기하니까 전북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재생에너지는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구 지역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게 보면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 그리고 소부장까지 다 갖춰진 데가 경북 지역인데 대구 경북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배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을 무조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선거 얘기를 하는 게 총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당대회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이 권리대당원이 많잖아요. 총선을 앞뒀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못할 겁니다. 왜냐? 다른 지역에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권리대당원이 많은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퇴원 후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외치면서 당무감사와 윤리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당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제 사퇴를 압박받고 있으니 그걸 좀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숙청 카드 꺼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사퇴하라고 그 난리가 지금 벌어지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시간을 좀 벌면서 국리를 한 것 같은데 몽둥이를 들고 돌아왔어요. 일단 나한테 사퇴를 얘기하는 사람은 몽둥이로 때려잡겠다. 그거잖아요. 당 기강을 말로 때려잡을 이유는 없을 것이고 뭐 윤리라든지 뭐 당무 감사를 통해서 할 건데 사실 그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입장 자체가 지금 의총이나 일부 이 비당권파 쪽에서 일어나긴 해요. 또 정경식 원내대표가 이게 긴가민가하지만 장동혁 대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5: 예.
0: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밀리면은 정치적으로 그동안 버텨왔던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초강수를 두는 것이고 그냥 강수만 두느냐. 사실 본인이 종합선물 세트를 갖고 들어왔죠. 예를 들면은 전면 재선거를 하겠다든지 그게 내가 책임지고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보수재건 내가 하겠다. 왜 한동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당원주권. 이거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끊임없이 전직 당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인데 이건 내가 또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여투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불가능한 얘기들을 막 던지면서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를 흔들지 마셔. 나를 흔든다는 건 결국에는 여당과 싸운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고 보수의 제거는

0: 포기하는 것이고 당원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하겠다. 나는 이제 이런 강경책인데 그게 한두 달은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올해는 못 갈 것 같다. 이유 자체는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와 최고위의 두 명,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결단만 하면 장동현 대표 체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강경책으로만 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1: 예. 자, 지금 이 시간에 한국갤럽 6월 4주차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51%, 부정 41%가 나왔습니다. 또 직무 부정률이 첫 40%대가 나온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48%였고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네. 소장파에서도 사퇴 압박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2: 이게 보면 갤럽 여론조사를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겠죠. 예. 48에 사퇴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수치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역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정도 자극을 넘어서야지 내가 자극을 받고 있다. 그 에너지 수준의 일정 부분 넘는 게 역치라고 하는데요. 뉴스라는 것도 특이사항이 있어야지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미래와 대안이라는 그 모임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선의, 그분들의 목소리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당 지도부의 어떤 책임론,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게 계속 같은 방식과 같은 톤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게 당내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정식 대표, 원내대표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 1, 2주 내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내 정서는 뭐냐면 좀 지켜보고 서서히 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소위 말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좀 잇따라 퇴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경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든 그리고 선관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거는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특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 선명성 경쟁과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아지는 거고요. 주말에는 32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더운 주말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서쪽 지방은 좀 덥겠지만 여전히 동해안 지방 동쪽은 바람의 영향으로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 보인다고 하네요. 또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날씨 잠깐 참고하시고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남아공과 치러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충격패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32강 진출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요. 경우의 수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조별리그들이 속속 치러지면서 현재 32강 진출할 수 있는 그 순위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계단씩 하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2부에서 조성용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이번 충격패, 패한 원인 분석해보고 홍명보의 운명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집단 민원 해결과 특이 민원의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 증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죠. 국민권익위원회 집단 갈등 조정국이 올해 초에 새로 출범했는데요. 오늘은 국민권익위 김남두 집단 갈등 조정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집단 갈등 조정국장 김남두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0: 네. 이 집단 갈등 조정국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이제 관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간략히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 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집단 갈등 조정국은 이름에 있는 것처럼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또 특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담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집단 민원의 경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나 또 행정기관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굉장히 복잡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신청이 나고 행정기관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고 있고 또 관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경청과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고 유쾌하는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기관이 되겠습니다.
0: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1: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0: 왜냐하면 사람 딱 단 두 명 간의 갈등이 생겨도 그거를 중재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 민원. 늘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다가 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특이 민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맡아서 조정하고 해결해주고 계시는 집단 갈등 조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거기에 조정국장님이십니다. 조정국장님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1: 그 열심히 노력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집단 갈등을 조정하시는 분이니까 뭐 개인 간 갈등 정도야. 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계십니다. 올해 집단 갈등 조정국 출범 이후에 상반기 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월 27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집단 갈등 조정국에서 23건의 이제 집단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뭐 국민하고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제 갈등을 완화하고 뭐 수혜를 좀 입은 국민들이라고 하면 총 한 12,000여 분 정도의 국민들의 그 고충을 해소했고 그 특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15만 건 정도를 감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0: 국민 12,000 분 정도의 고충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요 좀 조정했던 사례를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예, 예.

0: 뭐 우선 이제 그 전남 광양시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하도록 이제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매청이라고 해서 이제 담배와 인삼 등을 판매하고 관리를 담당했던 그 정부 기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KTNG로 바뀌었죠.
1: 아, 네.
0: 예. 근데 문제가 된이 건물은 1972년도에 전매청의 청사 건물로 지어졌는데 계속 세월이 흘러서 사용하고 있다가 1997년도에 용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이제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돼서 벌써 한 12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전매청 청사 건물로 건축된 그 건물이. 그러면 그것이 방치되면서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0: 바로 인근에 이제 광양 서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학교 바로 옆에 폐건물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건물이 방치되다 보니까 건물 주변에 뭐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벌레도 들끓고 도시 미관도 훼손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불편을 좀 유발하는 골칫거리였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인근 주민들께서 올 2월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1: 아, 꽤 오래된 건물이 방치돼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0: 예, 그렇습니다.
1: 상태다 보니까 아이들, 초등학생들 통학하는데
0: 예.
1: 그 주변이 별로 안 좋았다는 이야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 민원이 들어왔던
0: 예.
1: 건데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갈등 조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0: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전담 조사관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담 조사관이 일단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여러 번 가고 또 관련된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건 같은 경우는 폐기 건물의 이제 관리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였고 인근에 광양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광양시 등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폐건물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이 좀 관련이 있었고 광양시는 건물을 철거하면 남는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맨 땅이 아니라 주민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러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강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광양시랑 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가고 대책회의를 거쳐가고 4월 달에 관련된 최종 합의안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1: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신 건가요?
0: 우선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올해 9월까지 폐청사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이후에 부지가 이제 주민 친화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그 광양시 이장 협의회에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주고 그리고 광양시는 철거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신 거군요.
0: 예.
1: 보통 우리 통상 집단 갈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걸리나요? 해소하는 데까지?
0: 보통 뭐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2월에 들어와서 4월에 해결이 됐으니까 한두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1: 좀 빨리 된 편인가요?
0: 조금
1: 아니면
0: 빨리가 되는
1: 빨리 된
0: 편입니다.
1: 편입니다. 빨리 돼서 두달
0: 예, 왜냐면
1: 정도.
0: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관계
1: 그러니까요.
0: 기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좀
1: 그러면 관계기관이 이해관계가 많은 경우는 굉장히 더 오래 걸린다는
0: 예,
1: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또 다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0: 강원도 철원군에서 조정으로 해결한 집단 민원 사례가 있는데요. 그 민원 발생지는 철원군의 금남면의 마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군사 작전 접경 지역이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형 특성상 이제 주변에 흙이나 물이 이제 고여서 범람하기 쉬운 그런 준 분지형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군 작전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 곳곳에 이제 유실 지뢰들이 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에서도 정비 사업을 좀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실 지뢰로 인한 위협도 있고, 또 장마철마다 하천이 범람되거나 침수가 될수 있다는 이런 피해 위협이 이중적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관은 육군 제15보병사단이 있었고 철원군 또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이제 민원 현장을 조사하고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1: 이건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났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이해관계가 있는데 몇달 정도 걸리셨어요?
0: 한 3개월 정도
1: 예, 한달 늘어났습니다.
0: 됐습니다. 예.
1: 그러니까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0: 그렇습니다.
1: 말씀 들어봐도요. 그렇잖아요.

0: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신 거예요?
1: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천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준설이 아니라 지뢰가 매설돼서 폭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같이 고려해서 준설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즉각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하시는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천 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인 조정을 통해서는 그 제15 보병사단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이제 주요 범람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실 지뢰에 대한 것 탐지 제거 작전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마연천 전반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기로 했고요. 철원군은 그 지뢰 제거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에 또 민원을 신청한 주민대책위원회랑 같이 협업해서 하천의 준설과 정비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예산 지원하고 적경기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기관들이 여러 기관의 어떤 조정을 위한 이행 사업이 하다 보면 서로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0: 아,
1: 있기 때문에 이런
0: 그렇겠죠.
1: 것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0: 네. 근데 민원이 한두 건이 들어오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앞서도 그 건은 2달 걸렸고,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은 3달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민원 해결하는 데는 계속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1: 보통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0: 그러니까요.
1: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 민원을 조정을 해주고 계신 거고, 그거를 또 원만하게 해결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많은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좀
1: 아, 예.
0: 들어요. 늘 애써주시기 때문에
1: 감사합니다.
0: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가 이제 집단 민원을 이제 조정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정 공고라는 방식도 있는데 조정으로 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정을 통해서는 갈등 당사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처럼 뭐두 명만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면 뭐 대화나 타협이 쉽지 않은데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 간의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인과 소통함으로 통해서 문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 풀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좀 모색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모두가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뢰도 쌓게 되고 또 다른 갈등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의 이런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직원들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익위는 뭐 집단 민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혹시 집단 민원 사항이 있으면 국민 권익위로
1: 예.
0: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남두 집단갈등조정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우리에겐 상상하기 어렵지만 유럽에선 오랫동안 이것을 마치 죄악처럼 여겨왔습니다. 인위적인 바람이 몸에 안 좋다.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든다.

심지어 미국식 과소비의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멀리해온 건데요. 실제로 프랑스는 집 네 곳 중에서 세 곳에 이것이 없고 특히 파리에서는 건물 바깥에 실외기 다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선 병원과 학교부터 이것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대선 쟁점으로까지 떠올랐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이것을 들이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데요. 한때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천대받다가 폭염 앞에서 다시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어프라이어, 2번 에어컨, 3번 에펠탑, 4번 에그마요. 1번 에어프라이어, 2번 에어컨, 3번 에펠탑, 4번 에그마요.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여름에는 이게 없으면 정말 좀 생활하기가 이제 힘들어질 정도로 한여름엔 폭염이 지속되는데요. 문제는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고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뭘까요? 에어프라이어, 에어컨, 에펠탑, 에그마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거 시원합니다. 자, 해변의 여인 쿨이 불렀습니다.

0: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지역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선택은 민선 8기에 이어서 신상진 시장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재선 성공에 큰 정치적 의미도 남겼죠. 민선 8기 동안 추진해온 온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미래 산업 육성, 시민 중심 행성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1: 네, 안녕하세요. 예, 성남시장으로 이번에 재선 당선된 신상진입니다. 아, 요새 뭐 여러 가지로 월드컵도 또 남아공하고 지고 또 부동산 또 이 세금 같은 것도 걱정되시고 하여튼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을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당선 이후에도 네. 뭐 엄청 바쁘셨죠? 어떠셨어요? 네.
1: 한 뭐 하루 이틀 좀 잠깐 쉬다가 아주 바빴습니다.
0: 네. 네. 사실 신상진 시장님께서 저희 슬라생을 찾아오셨던 게 지금 꽤 됐잖아요.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우리 시장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뉴진스 시장님으로 저희가. 뉴진스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 요새 하루는 뭐 우리 성남시청에 이제 젊은 공무원들이 저보고 뉴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뉴진스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상, 뉴, 이름이 끝에가 진이라니까 뉴진스라고 그냥 이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뉴진스 노래도 잘 몰랐던 상황인데 그래서 뉴진스를 알게 됐습니다.
0: 예, 성남의 뉴진스 오셨습니다.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예. 많이 들렸었어요. 이번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1: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장 일을 5월 4일까지 보다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선거 자체로 봐도 미흡했고 또 뭐 올 겨울에부터 또 이 관권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관권에서 상대방 후보에 많은 또 이게 응원을 하는 그런 또 상황이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시민들께서 지난 4년간 시장으로 일한 것에 대한 아마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걱정하신 게 또 이제 혹시라도 대장동 같은 또 뭐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4년 동안 그런 잡음이 하나도 없이 잘 이제 나름대로 해왔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응원의 어떤 시민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 또 4년 동안 이제 분당 재건축 또 수정중원의 재개발 이런 아주 큰 우리 지역의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원만하게 잘 진행을 이제 쭉 해오면서 저 그런 것들이 안정되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랐던 거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나 분당 주민들의 많은 또 반발이 좀 있었던 것이 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이 지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네. 일컬어집니다. 성남지역. 그리고 이번에 상대 후보가 김병욱 후보였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격전지였고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곳에서 또 승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시민들이 담았을 거라고 보세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숭원 수정구 중원구라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그리고 이제 분당구가 있는데 그 규모가 원도심과 분당이 인구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정중원구에서는 좀 표가 덜 나왔고 이제 분당에서는 또 많이 나왔고 그런데 결국 이제 분당 주민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값 또 거기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재산세 폭탄이라든가 이런 주택 정책에 대해서 또 성남이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부동산 그 규제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조정대상구역, 또 투기과열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묶여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과 또 근데 수정중원구는 이제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또 지지도가 좀 아마 절반 넘는 것 같았는데 분당은 전혀 안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좀 경고성도 있고 또 이제 상대 후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또 선전했죠, 선거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됐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홍보해서 거기에 측근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크게 먹히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우리 시장님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거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국위에선 하지만 중앙 정부와도 굉장히 협력을 잘 해 나가면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저희가 이제 지방 자치 제도하에 우리 시장 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국토부하고도 작년에 우리 물량 제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당이 양지마을이라고 있어요.
0: 네.
1: 4,300세대 그 문제도 우리가 협의해서 잘 이렇게 해결을 했고 또 며칠 전에 또 저희가 그 AI 로봇, AI 반도체 그 또 공모 사업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산자부군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또 선정이 됐어요.
0: 네,
1: 100억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성남이라는 뭐 그런 게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협력하거나 또 시에서 또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같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그 여러 모델들을 중앙정부가 뭐 어떻게 뭐 나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또 시도 같이 협력하면서 하되 또 좀 성남시에 불리익한 만의 정책이라면 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이 시민에게 또 유익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제 민선 9기 이제 시작 얼마 안 나서 다음 주부터입니다.
1: 그렇죠. 7월 1일.
0: 그렇죠. 그러니까 민선 8기까지 정말 성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셨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머릿속에 아주 잔뜩 들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재선 이후에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1: 네.
0: 재개발, 재건축을 꼽으셨더라고요.
1: 네.
0: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1: 분당의 재건축 그 대상 가구가 9만 8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0: 네.
1: 작년에 1만 2천 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5만 9천 세대가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된 단지가 세대가 무지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 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또 국토부에서는 12,000 세대만 또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물량을 좀 풀어서 하고자 하는 단지들 또 성남은 또 대도시고 그런 경험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도시계획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좀 물량 제한을 좀 풀어달라 하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럼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철거되면
0: 네, 그렇죠.
1: 그럼 이제 살 집을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수 이지구하고 금토 이지구가 지금 주택 공급에서 6,300 세대 이렇게 공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부에서 또 국토부에서 발표도 이왕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무의미한 개발 제한 구역을 좀 풀어서 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수정중앙구 지역은 이제 재건축도 있지만은 재개발이 거기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 부담들 또 세입자가 굉장히 80%가 넘습니다.
0: 네.
1: 수정중원은.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그런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여러 가지 좀 해드릴 계획으로 2조 원의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는 제가 공약이 아니라 4월 달에 시장 업무를 보면서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성남에는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분당 1기 신도시 비롯해서 특히 노후 주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번 소식이 굉장히 기대가 크실 텐데
1: 네.
0: 지금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1: 네.
0: 부분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기금 조성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2조 원하고 또 저희가 공약으로 했지만 한 10조 원에 걸친 기금을 조성.

0: 구성해서 저희가 그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소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공공 기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그런 쪽에 100%잘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먼저 짚어주셨고, 그리고 함께 미래 먹거리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마침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과 활성화 계획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0: 저희가 최근에 그 스마트 도시 특화 구역에 대해서 특화 단지에 대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80억 또 나머지 다 합쳐서 국도비 시위 도비에서 총 160억에 이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특화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이제 유엔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유엔 CRD라고 유엔 지역개발센터에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그 리브컴 어워즈라고 살기 좋은 도시 그 국제 회의에서 저희가 금상이 없는 은상을 받았어요, 성남시가.
1: 아,
0: 그래서
1: 네.
0: 또그 바람에 내년 3월에 또 성남시에서 유엔 CRD 아시아권에
1: 예.
0: 우리 또 회의도 개최를 합니다.
1: 아,
0: 내년 3월에
1: 네.
0: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1: 성남에서
0: 최초
1: 개최를 하는
0: 예
1: 건가요?
0: 성남에서요.
1: 오, 그럼 성남으로 오시는
0: 예,
1: 거네요?
0: 그다음에 다
1: 그분들이?
0: 오고 비용은 다 그쪽 유엔 그쪽에서 기부해서 내고
1: 네.
0: 그또 올해 또 7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유엔 본부에서 뉴욕에서 또 세계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초청받아서 또 모빌리티 우리 성남
1: 네.
0: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또 연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가게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 요즘에 이제 AI, 반도체, 바이오 빼고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계획할 수
0: 그렇죠.
1: 없잖아요.
0: 지금 국가 뭐 경제 뭐 주식도 뭐 그냥
1: 그쵸, 반도체가
0: 뭐
1: 지금.
0: 반도체 그냥 그런데 사실 이게 걱정도 이 반도체뿐 아니라 이 다양하게 이 여러 이 기업들이 산업이 발전을 해야 이게 튼튼한데
1: 맞습니다.
0: 예를
1: 맞습니다.
0: 들어서 어떤 도시는 어떤 대기업 하나 때문에 그냥 세수가 거기서 다
1: 아,
0: 들어오잖아요.
1: 그럴 수
0: 뭐
1: 있죠.
0: 이천이라든가 뭐 등등
1: 그렇죠.
0: 삼성 뭐 근데 저희는 이 판교에 또 전체적으로 많은 다양한 기업이 있어서 어느 기업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국가도 좀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게 좀 발전이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공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 펀드 공약 사업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0: 이거는 이제 출발선에서 신생아
1: 네.
0: 인생의 출발선에서 좀 우리가 평등하게 좀 뭔가 지원을 해주자.
1: 태어나면 100만 원 생기는 겁니까?
0: 100만 원 이제 통장에
1: 예.
0: 이제 넣어줘서 그거를 ETF라든가
1: 네. 예. 네.
0: 이 안정된 주식 투자를 하게 해서 18세 될때 청년 이제 초입에 그 돈을 이제 찾을 수 있게
1: 네.
0: 그래서 청년의 그 문턱에서 이제 청년의 자기의 자산으로 해서 뭐 어떤 필요한 곳에 쓸수
1: 예.
0: 있도록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시에서 할 겁니다.
1: 그러면 성남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베이비가 다 해당되나요?
0: 그렇습니다. 성남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1: 네.
0: 한 4,500명 정도. 그럼
1: 아.
0: 저희가 100만 원 하면은 매년 4,500하면 100만 얼마죠? 100만 원. 1,000만 억.
1: 계산 나중에
0: 15억.
1: 하시죠.
0: 45억? 한
1: 굉장히
0: 50억이면
1: 많은
0: 50억
1: 그쵸
0: 매년.
1: 금액을 와 매년 50억을
0: 성남이 이게 다행히 재정 자립도라든가 또 예산 규모가 지자체 중에서
1: 네
0: 전국에서 좀 굉장히 좋은 형편이라 저 돈이
1: 그렇군요
0: 없는 지자체에는 좀 죄송하지만 성남시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나가면 이게
1: 네
0: 국가의 정책으로도 좀 확산돼서 전국에 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펀드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펀드를 네, 조성을 해서 18살 때 주는
0: 예, 찾을 수
1: 거예요.
0: 있도록.
1: 와.
0: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이제 베이비 펀드 트럼프 정부에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걸
1: 그렇군요.
0: 알고 있습니다.
1: 아니, 왜냐하면 그 예전에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 중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옷한 벌은 거쳐서 왔어.
0: 100만 원 갖고 태어나서.
1: 알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100만 원이 생깁니다. 태어나자마자 성남시 베이비들은 이 공약 예, 요거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이네요. 이건 뭔가요?

0: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왕징가는 실제 그 의사 이게 별로 없어요 실제는. 그래서 예, 저희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구 보건소에서 세계에서 의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진 전문으로 그리고 요양 서비스를 지금은 이제 하루 4시간까지 국가정책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 10시간, 12시간 많은 시간을 요양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부담을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으면서 집안에서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올해 또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베이비 사업도 그렇고 인간의 전 생애를 지금 바라보면서
0: 네.
1: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0: 국가가 그렇게 이런 정책들을 했으면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런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 맞습니다.
0: 독감 하나 말씀드리면 독감 예방접종을 제가 민선 8기 제가 시장 취임하고서 바로 전 시민 91만 전 시민을 독감 무료 백신을
1: 아,
0: 접종합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것도 저희가 복지부에 전 국민에게 좀 확대 시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복지부가 아직 답이 없는데 이 YTN 라디오 듣고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앞으로 민선 9기에서도 시민 중심 참여 행정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성남시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시장님을 또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4선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중진이십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짧게 여쭤볼게요. 현재 당내 상황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0: 정말 저도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그 당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시장을 두 번째 하는 입장에서 우선 첫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답답한데 여태 어쩌다가 정치가 점점 나쁘게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국힘을 바라봐도 국민들 또 지지하시는 분들께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꼭 자리 싸움하는 것 같고 누가 당대표 되냐 이 장동혁이 계속하냐 한동훈이 뭐 해야 되냐 아니 세상에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면 그거는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굉장히 답답한데 이 정말 보수가 정말 너무 망가졌어요. 저는 뭐 민주당 뭐 진보 좌파도 저는 망가졌다고 보는데 나라 정치가 전체가 다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저희가 제가 속한 남의당 얘기하기 전에 제가 속한 이 국민의힘이 자리에 연연하지들 말고 좀 뭔가 봉사 헌신하는 정치인은 봉사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한 봉사 희생이지 그걸 바탕으로 잡고 뭐 대통령 나오겠다 자리를 이렇게 탐하는 모습들 그런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의 그 지도부에서 또 지도자들이 좀 대호각선하고 좀 바닥으로 좀 내려가서 좀 자기를 좀 근데 또 언론에서도요 차기 대통령감 누구냐 이래가지고 맨날 그뭐 두세 사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조용히들.
1: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소장파 모임에서는 국힘 내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진 여론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짧게 한 20초 정도로만 말씀해
0: 예, 뭐
1: 주신다면.
0: 장동혁 대표는 지금 너무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이 돼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저 같으면 그냥 딱 내려놓겠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장동인 물러나면 나도 당대표 안 나오겠다. 이래가지고 좀 서로 양보하는 모습, 물러나는. 국민들은 양보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정치 국민을 앞에서 이끌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자리에 연연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 그 뜻이 어떤 게 옳든 그르든 모습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들 좀 그만둬라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1: 네. 오는 7월 1일이면 새로운 4년이 시작됩니다. 성남시장 김상진 시장님 모셔서 인사.
0: 신상진.
1: 신상진.
0: 김상진 까군요.
1: 신상진 뉴진스 성남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0: 이집건기는경동나비엔
1: 기대고싶은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싶은기대하고픈저축은행
5: 예금적금에대출까지도저축은행에기대세요
6: 기대만큼기댄만큼행복이온다
1: 저축은행
7: 오늘도소화불량으로고생하시는분들께다제스가전합니다소화는느낌이아니다분해다그래서다제스소화성분도소화위치도3단분해로소화를빠르게3단분해소화제다제스캡슐한림제야
8: 모든인쇄가능한
9: 성원에드피아
8: 온라인주문간편한
9: 성원에드피아
8: 누구든지어디서나쉽고빠르게
9: 인쇄의유토피아성원에드피아
10: 디지털인쇄도역시성원에드피아
8: 국민인쇄성원에드피아
11: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12: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13: 1부마무리하겠습니다세상에가치를더하는포스코그룹과함께합니다
14: 반갑습니다경기도의의자김진경입니니다1420만경기도민의삶을지키겠다는약속으로출발한제11대경기도의회가어느덧4년여정의뜻깊은마무리를준비합니다치열하게고민한수많은조례와정책은도민여러분의더나은내일을위한힘없는노력이었습니다남은시간또한처음마음그대로도민삶가까이에서더낮게더깊이살피겠습니다고맙습니다
15: 이캠페인은경기도의회가함께합니다
16: YTN is FM
17: 삼성과함께하는 YTN 라디오날씨와교통정보입니다오늘서쪽지역은30도안팎까지오르며덥겠고동풍이불어오는동해안은비교적선선하겠습니다서울의낮기온이29도광주30도까지오르겠고요속초는22도부산25도에머물겠습니다오늘자외선이무척강하겠는데요낮동안에외출하신다면은자외선차단에는유의하시기바랍니다이또한대기불안정으로오후에동쪽지역을중심으로는소나기가지나겠습니다서해안고속도로이용해서목포가는길은서서울요금소에서순산터널사이정체가되고요비봉북은1차로에서승용차사고처리중에있는데사고지점앞두고 3km 구간에서밀립니다이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판교에서일산쪽으로시흥에서서운까지 11km 구간주정체가되고이후로는일산북은3차로에서고장난대형화물차처리작업이진행중입니다127년간언제나우리를맨앞에우리금융그룹과함께한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5명, 부상자는 4,3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베네수엘라 인근 국가 등이 구조대 파견과 구호물자 및 재정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 국민 지원을 위해 모든 자원을 가동 중이며 양대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베네수엘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8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모두 37명 승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기와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전격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아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형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며 모두 생중계됩니다. 일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웨덴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32강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일본은 브라질과 16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각조 3위 중에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진출권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5위까지 밀려나며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춘천 27도로 중부와 경상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11시 넘었죠. 2부로 넘어왔으니까요.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좀 볼게요. 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여름이 예전에 비해 너무나 더워지다 보니까 원래 이것을 사용하지 않던 나라에서도 현재 이것을 속속 사용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프랑스는 4집 중 3집에서 이것이 없었고 건물 바깥에 실외기 다는 것도 금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병원과 학교부터 이것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대선 쟁점으로 올라왔다고 하죠. 영국과 독일에서도 이것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내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 회사 내에 다 이것 있잖아요. 뭐 은행 가도 그렇고 뭐 어디 마트 가도 그렇고 밖에 나오면 너무 더우니까 실내에서는 거의 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1번 에어프라이어, 2번 에어컨, 3번 에펠탑, 4번 에그마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성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자동차 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3106번님이요. 요즘 더위에는 이것이 필수죠. 너무 더워서 비라도 좀 오면 좋으련만 비도 잘 안 오네요. 오늘 소나기 소식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위가 가시지는 않죠. 소나기 정도로는. 5275번님. 저는 이것보다 선풍기를 선호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안 켤 수가 없게 더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풍기만 있어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더울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것 없으면 실내에서 있기가 조금 힘든 때가 되기는 했어요. 7807. 오늘도 더위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정답 보내시면서 이렇게 남기셨네요. 오늘은 또 낮에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그동안은 조금 기온이 아주 여름 더운 날씨보다는 낮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서울 한 29도,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더울 것 같고요. 0435번님도 요즘 날씨가 그동안 시원했어서 아직 안 틀었는데요. 앞으로는 아주 더워지겠죠? 이미 청소 완비해서 언제든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거를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은요. 안에 좀 소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679번님은요. 그러나 전기는 아껴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등 에너지원 수입이 약 97%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에너지를 좀 아껴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몇 시간에 한 번, 뭐 온도는 몇 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때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려서 천대받다가 폭염 앞에서 다시 이것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이걸 쓰지 않았던 나라들도 있었는데 뭘까요? 1번 에어프라이어, 2번 에어컨, 3번 에펠탑, 4번 에그마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경.

0: 어제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였죠. 남아공전 0-1 패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언급되는 거는요, 이 결과 패배 자체보다 경기 내용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남아공전 졸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홍명보호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보통 사람 조성룡 축구 전문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추갈못 조성룡입니다.
0: 아, 지난번에
1: 저는 웃음.

0: 안 나옵니다,
1: 죄송합니다.
0: 지금.
1: 왜냐하면 저도 너무 허탈해서.
0: 네.
1: 근데 우리가 오늘 뭐 너무 뭐 절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신조로 가지고 있는 게 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을 하자가 제 신조인데 오늘은 비판만 해도 이 방송 시간 넘기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 빨리 시작하죠.
0: 예.
1: 평가 먼저 시작하죠.
0: 아, 어떤 제가 그 경기 끝나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 생각해 보니 분노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뭐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왔을까? 저도 축구 경기를 정말 많이 취재하고 오래 봤지만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기는 저는 월드컵 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 분노한 지점이 어디요, 정확하게?
0: 기본적으로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보시는 그런 무대잖아요. 그런 무대에서는 물론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스포츠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과 최선을 다해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공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최선을 다해서 전술 전략을 짰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부분에 동의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남아공에 안 돼서 패배를 했다면 멕시코전처럼 아 우리 국민들이 아쉬워하면서 박수 정도는 그래도 쳐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마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 축구가 이 월드컵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한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홍명보 감독,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1: 한번 짚어볼까요? 전술 어떻게 보셨어요?
0: 이게 그 홍명보 감독이 과거 울산 HD 감독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좀 불거진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플랜 B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남아공전에서 3-4-3 포메이션, 3-4-1-2 또는 3-4-3 포메이션을 들고 온거이 고정된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반 15분까지는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밀리는 상황이 계속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임기응변이라든가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셨던 부분이 이제 경기 막판이었을 거예요. 남아공 선수들은 모두 이제 수비 진영으로 내려와서 다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적으로 그만큼의 숫자를 둬서 더 맞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최종 수비수 3명은 계속 수비진에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설위원들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선수 라인업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선수 라인업 자체는 저는 뭐그 부분은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교체 명단에 있다고 후반 투입된 거뭐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한 거고 이 남아공이 힘 빠졌을 때를 좀 대비한 거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경기장 안에서는 많은 변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사실 이렇게 이 그라운드 안에서 뛰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뭐 중계를 보는 우리나 이제 뭐 바깥에서 보는 이제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제 멀리서 많은 걸볼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포지션에는 해당 역할만 고집을 하고 이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뭐 선수 라인업이라든가 교체 결정은 감독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손흥민 선수 후반에 들어간 거는 이제 후반에
0: 네.
1: 남아공이 힘 떨어졌을 때 이제
0: 네.
1: 열심히 공격하려고 넣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0: 네네.
1: 김민재 선수 교체는 어떻게 보세요?
0: 아,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 교체되면서 좀 논란이 많았죠. 교체되면서 무언가 이제 좀 어필하는 모습도 잡혔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오른쪽 종아리에 문제가 생겨서 더 뛰면 다음 경기도 뛰지 못할 것 같아서 스스로 신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좀더 공격적인 교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김민재 선수가 빠질 때 그저 그냥 김민재 자리를 메우는 용도로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의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경기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급하잖아요. 선제골 네. 먼저 먹고 나서 빨리 동점을 만들면 32강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솔직히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주는 모습을 다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경기 결과를 떠나서.
0: 그렇죠.
1: 근데 뭔가 선수들이 아니 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0: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단체로 식중독 걸린 거 아니냐.
1: 그런 말까지 나왔죠.
0: 예,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웠던 게 이 해외 외신들이 좀 이 경기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뭐 태업한 거 아니냐, 아니면 0대 1 상황도 32강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일종의 뭐 패배 작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외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 전술이 유연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자신의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완벽한 전략 실패라고 좀 볼 것 같아요.
1: 그게 왜냐하면 사실 체코전, 네. 멕시코전은 일단 체코전 잘했고 멕시코전도 네.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앞선 두 경기랑 너무나 상반된 경기 모습이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그것도 되게 의아했을 것 같아요.
0: 정말 이 남아공전은 네. 제가 봐도 좀 미스터리긴 합니다만 굳이 좀 이유를 찾자면 이 홍명보 감독이 준비했던 플랜 A가 먹혔을 때와 안 먹혔을 때의 차이 같습니다. 이 체코전 뭐 잘한 것은 이제 플랜 A가 잘 먹힌 거고 이제 멕시코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최소 무승부를 위한 작전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단 한순간에 이 실수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플랜 A 자체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남아공전에서 플랜 A가 완벽하게 틀어박혀버린 거죠. 왜냐? 체코와 멕시코전에서 고정된 전술, 고정된 전략을 사용하니까 남아공 감독과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어? 얘네 두 경기 다 똑같은 전술 전략이네. 우리는 그러면 요거 보고 파악하면 막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를 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날 홍명보 감독이 준 변화는 그저 같은 포지션에 이제 선수를 바꾸는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극적인 변화를 좀 깨야 되거든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K리그 얘기인데 이 올해 FC 안양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 유병훈 감독이라고 젊은 감독이 있는데 전북현대와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승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격수 쓸 만한 자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중앙 수비수 4명을 죄다 투입을 해서 최전방에다 올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자 공중볼로 가서 과감하게 노린다. 공격해. 이런 게 승부사의 기질이고 이런 게 변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경기 안양과 전북 비기고 끝났지만 이 감독 정말 막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 남아공전 막판에 이런 식의 좀 홍명보 감독이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민들이 남아공에 패배를 하더라도 그래 해볼 거 다 하고 졌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박수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우리는 그냥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하던 거 해.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팽배하게 그라운드 밖에서도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 좀 이 비판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1: 경기 끝나고 남아공 네.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한국 전술 다 보이던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던데? 이 말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앞에 두 경기와 감독이. 다른 게 없고 그냥 선수만 바뀌는 거니까 남아공 감독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휴고 브로스 감독 올해 76살입니다. 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렇죠. 노장입니다. 모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일각에서는 선수들의 집중력, 뭐 움직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번 책임, 네. 선수 또는 감독 누가 더 크다고 보세요?
0: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범인찾기, 마녀사냥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기는 감독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뭐 뛰지 않았다? 이거 감독 책임입니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더 뛰게 만드는 건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고 홍명보 감독은 그런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강인 선수 이날 골인 많이 됐거든요.
1: 네,
0: 이강인
1: 네,
0: 선수가
1: 네.
0: 공을 잡았을 때
1: 줄 사람이 없었던 네.
0: 누가 뛰어나가고 누가 견제를 하면서 나가고 이런 게 전술인 겁니다. 이런 게 전술이에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사실 침투하는 선수 별로 안 보였고 일단 밑에서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 역시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위치 조정과 전술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은 우리 선수들 다 월드클래스 선수들 네. 다 모여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고,
1: 그 혹시 체스 좀 아세요?
0: 체스 잘 모르는데요,
1: 네,
0: 왜요?
1: 체스를 보면 그각 말마다 역할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퀸은 정말 거의 무적입니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할수 있어요. 이 남아공전을 보면 남아공 선수들은 비교적 그 쫄에 해당하는 말이 많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퀸에 해당하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럼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좋은 말들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저 진짜 제가 추갈못이라 이런 질문 드려요.
1: 네.
0: 청취자분들이 좀 욕하셔도 이해해 주세요. 축구 선수들 다들 판단할 겁니다. 지금
1: 네.
0: 우리가 이 경기 왜 이렇게 되지? 다 월클이에요.
1: 네네.
0: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경기를 펼칠 수는 없습니까?
1: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은 그라운드 안에 뛰고 있고 중계를 보거나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나마 전체적인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시야에는 수비수가 이제 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미리 약속된 플레이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약속된 플레이를 정해놓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선수들이 뭐 개인기로 제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클급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창의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속된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날 남아공전에서 봤을 때는 약속된 플레이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전을 하는 거고 사실 메시도 K리그 2부 리그 와서 전술 주지 않고 너는 혼자서 알아서 뛰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냥 알아서 전술 맞춰서 하면 돼. 그러면 메시도 골 넣기 힘든 게 현대 축구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된 플레이와 전술이 정말 중요하다.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0: 그러니까 제가
1: 이유입니다.
0: 왜 그런 월클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감독 책임이고,
1: 네.
0: 감독이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았다,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선수들도 당연히 알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1: 그렇죠. 예.
0: 진행하면 안될 텐데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1: 그렇죠.
0: 보는 축구 팬들을 생각하고, 나 같으면 저렇게 하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수들도 하다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나? 혹시 이제 이게 가능한지를 여쭤본 건데
1: 그렇죠.
0: 힘들다는 이야기네요.
1: 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0: 그러니까요.
1: 있어요. 근데 이날 남아공전에서는 이 선수들이 급할 때 나오는 특성마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술 전략의 실패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0: 홍명보 감독 앞서 얘기했지만 경기 결과에 대해선 감독인 제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지금 이 시점에서 홍 감독이 말한 책임, 어떤 의미를 좀 들어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돼요?
1: 그러니까 보통 축구 감독이 말하는 책임이라는 거는 뭐 결과가 좋지 않으니 뭐이 대회가 끝나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을 좀 크게 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만약에 32강에 진출하고 나서 갑자기 뭐 극적으로 뭐 토너먼트에서 뭐 승승장구해서 뭐 4강까지 갈 수도 뭐 그런 경우가 뭐 극적으로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남아공전의 경우 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까지 들게 한이 책임은 4강에 진출하더라도 결코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은 기회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그 브라질 월드컵 때 이미 한번 실패를 했었고 다시 한번 또두 번째로 기회를 받은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받은 과정이 공정했느냐를 따졌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는 정부 조사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공정하지 않은 기회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성과라도 내서 공정하지 못한 기회를 받았지만 이런 성과를 냈으니 국민 여러분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런 좀 결과가 벌어졌거든요. 이래서 이거는 대한축구협회도 굉장히 문제인 게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감독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뭐좀뭐좀 강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홍명보 감독님이 이번 대회를 좀 마무리하고 나서는 한국 축구계에서 뭐 속된 말로 이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좀 봉사하는 자세로 뭐 연봉을 많이 받고 봉사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좀 낮은 자세로 그 유소년 단계부터 좀 속죄하면서 좀 일하는 그런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0: 지금 사실 뭐 대한축구협회 책임론도 다시 나오고 있고, 홍명보 감독의 경질 자진 사퇴 요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 기자님이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심정일지가 좀 느껴지는.

0: 것 같기는 해요. 예,
1: 네.
0: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또 바라보는 거는 32강 진출의 경우의 수입니다.
1: 진짜 하기 싫었던 건데요.
0: 6635번님, 예. 침대는 과학이고 한국 축구 이제는 수학이다. 수학이다. 제가 네.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것도 알았어요. 이번 경우의 수를 마치는 수능 수학 영역에 넣어야 된다.
1: 네.
0: 이거를 저 그것도 봤거든요. 이걸 문제 수능 문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긴 하지만 짚어볼 건 짚어봐야죠. 네.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정말 저는 여기서 화가 나는 게 1차전 끝났을 때 32강 진출 확률이 9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남아공한테 연달아 졌잖아요. 그래도 진출 확률이 87%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69%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더 내려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한국이 남아공전이 끝나고 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복잡하게 따졌잖아요. 이제는 경우의 수 수학이 아니라 빙고가 됐습니다.
0: 이 빙고 게임입니다. 네,
1: 일단 뭐 간단하게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각조 3위끼리 성적을 놓고 결정을 해요. 그중에서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올라갑니다.
0: 총 3위 팀이 12개 팀이 되는 거예요.
1: 네네,
0: 3위가 12개의 3위 중에 8개만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절반 이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국과 남아공전이 끝나고 나서의 기준으로 경우의 수들을 한번 따져보니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0: 네.
1: 그중에 3개 이상만 맞으면 32강에 진출을 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 조마다 상황이 있어요. 뭐 D조는 지금 호주와 파라과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2, 3위 결정전입니다. D조에서. 여기서 호주가 승리하거나 파라과이가 2점 차로 승리하면 일단 시나리오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뭐 비기거나 파라과이가 1대0으로 승리한다거나 이러면 시나리오 하나가 무산이 됩니다. 지금 9개 중에 2개는 이미 무산이 됐어요. 2조에 그 에콰도르나 퀴라소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0: 에콰도르가
1: 독일을 꺾으면서 이게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F조에서 일본이 스웨덴의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D조 호주와 파라과이 경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0: 누구 응원해야 돼요?
1: 아무도 응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비기면 안 되고요. 호주가 이기거나 파라과이가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0대0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이 시나리오도 날아가는 겁니다. 자, 남은 시나리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G조에서는 이집트가 이겨줘야 되고요. H조에서는 스페인이 이겨줘야 되고요. I조에서는 세네갈이나 이라크가 좀 크게 이기지만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한 2대0 정도로 이겨주면 되고요. J조는 오스트리아가 이기거나 알제리가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요. K조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이 우즈벡을 만나서 비기거나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조에서는 가나와 크로아티아가 붙는데 여기서 가나가 이겨줘야 됩니다. 요 중에 세 가지만 맞으면 32강
0: 경우의 수만 짚어보는데 시간 다 갔어요. 지금.
1: 네. 일단 지금 한 9개 중에 3개가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이거는 조별리그 막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용 축구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오늘 SAT 정답 에어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박유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5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있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현재 현지에는 교민 125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3가구 정도가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교민은 수도 카라카스 남쪽은 지반이 튼튼한 데다 견고하게 지어진 곳이 많아 한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측은 혹시 모를 여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카라카스에만 3곳의 대피 거점을 마련하고 비상 대기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이 84%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베네수엘라 여진 가능성 예측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일주일 이내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이며 이번 강진과 비슷한 규모 7 이상의 여진 가능성은 2%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진이 발생할 경우 노후하거나 취약한 주택과 건물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2조 예선에서 에콰도르가 독일을 상대로 예상밖의 승리를 거두며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중 5위로 떨어졌습니다. 에콰도르는 2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32분에 터진 플라타의 극적인 결승골을 앞세워 독일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에콰도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이 돼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섰고 우리나라는 한 단계 밀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각조 3위 중 상위 8팀에게 주어지는 32강 진출권을 기대하고 있는데 5위까지 밀려나며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이 베이스캠프인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회복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웃음기 없이 회복조와 훈련조로 나뉘어 훈련에 임했는데 어제 후반전만 뛴 주장 손흥민 선수는 훈련조에 남아 정상적인 운동을 소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조별 예선 결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홍명보 감독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느려진 명확한 원인을 데이터상으로는 찾지 못했다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일 연속 상승해 또 1,55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주간 거래 종가보다 4.6원 오른 1,547.3원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0.1원 내린 19일 하루를 제외하면 16일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어제 오후 1시간 넘게 회동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범 실장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발표되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를 비롯해 거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그리고 피지컬 AI와 로봇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별로 보고 대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증가한 74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49조 원으로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의 영향으로 35.6% 늘었고 공공부문 계약액은 25조 1천억 원으로 포천발전소, 부산항 등 사업 영향으로 5% 늘었습니다.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39조 2천억 원으로 41.8%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은 34조 9천억 원으로 7.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강세로 외국인 지분율 또한 35%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어치를 팔아 5개월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달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114조 2240억 원으로 지난해 순매도액의 10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잔액은 2,852조 3천억 원, 지분율 3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제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여름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할인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전 품목에 제한 없이 3,500억 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쌀과 달걀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최대 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3,500억 원을 투입해 7월에서 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에 1인 최대 3만 원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간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씨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면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2도, 습도는 5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올해로 60줄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3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시댁 경조사며 제사 한 번 빠진 적이 없었고요.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열이면 열 다 저를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명 정치인까지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곰탕집은 유명세를 얻었어요. 식당의 규모는 커졌지만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3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3남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대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그리고 예금과 연금 정도입니다. 밤낮 없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재산을 함께 읽어왔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0: 만나봤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요. 이명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긴 합니다.
0: 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1: 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0: 네.
1: 객관적으로는 이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제 쉽게 말해 혼인신고라는 서류적인 절차만 빠졌을 뿐, 형식적인 절차만 빠졌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관계를 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이잖아요.
1: 네, 우리 사안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랑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0: 네.
1: 무려 25년이나 함께 살면서 경조사 참석도 하시고
0: 네.
1: 아내로서 이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 해오셨는데 이처럼 장기간 공동생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 온 경우면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실혼 배우자, 이게 상속은 못 받는 거죠?
1: 네,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 네.
1: 이제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를 하고요.
0: 네.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0: 네, 근데 이게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는 거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1: 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조항이 헌법에
0: 네.
1: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실혼은 상속권 없다. 이건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혼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1: 네, 상속권은 없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0: 네.
1: 번째,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라고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나 뭐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처소생 자녀가 3명이 상속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편이 생전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은 할수 있습니다.
0: 그때 지금 증여나 유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연고자로 이제 남편의 이제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상속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상속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이제 법원에 확인을 받으면
0: 네.
1: 유족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결이 열리긴 합니다. 이제
0: 네.
1: 국민연금에서도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에게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0: 네.
1: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이제 지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내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혼인신고라고 하는 서류상에 어떤 기재가 있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곤 하는데요.
0: 네.
1: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 이를 통해서 이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이
0: 네.
1: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에 대한 전부 확인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법원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영업난을 견디다 못해 손님들을 모을 묘수를 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뿐만 아니라 컵라면을 같이 팔기 시작한 건데요. 출출한 학생 손님들이 찾아온 덕분에 매출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컵라면을 파는 이 행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 사장님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기계로 라면을 끓여서 파는 거는 합법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라면이나 떡볶이를 조리해서 파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 사장님이 라면과 함께 맥주나 소주까지 팔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요. 휴게음식점은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음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까지 팔려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후 한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시 한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와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차량이 밀리는데 이 옆으로 가는 노들로 역시 강 동쪽으로 정체입니다. 강 서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3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뒤로 청담대교부터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없는 쌍둥이 지진이 몰고 온 참사, 김진도 과학재난 전문기자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정확한 인명피해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네.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런 지진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미국의 USGS, 그러니까 지질조사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인명피해에 따라서 4단계 정도를 발표를 하는데 노란색, 황색, 주황색,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적색 경보는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을 하는데 이미 베네수엘라는 현재 적색 경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한 10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주요 도시만 지금 사상자를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피해 지역이 베네수엘라의 중북부 지역인데 해안가에 연해 있는 지역입니다. 제3의 도시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100만 인구가 살고 있고요. 카라카스, 수도 카라카스까지 영향을 줬는데 3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5에서 1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가 7,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더 지진 대비책이 안 돼 있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상자까지 더해지면 미국에서 예측했듯이 한 10만 가까이까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지구촌에 아주 대규모의 재난 사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지진 벨트의 인구의 상당수가 살고 있는 거네요.
1: 지진이 두 개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예. 그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드는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곳은 바르셀로나, 진도 9.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거고요. 예. 그 영향을 받았고 수도 카라카스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그림들이 대부분 카라카스 지역의 그림일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이 지역, 작은 도시는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번 지진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39초 간격으로 네. 큰 지진이 연달아 터진 쌍둥이 지진이라는 점인데 이게 상당히 드문 사례죠.
1: 지진의 쌍둥이 지진은 없습니다. 쌍둥이란 말은 두 개의 개체가 다 강하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보시면 경주 지진을 처음 발생했을 때 규모 5.1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한 지진이라고 했는데 40여 분 정도 뒤, 정확히는 38분 정도 뒤에 규모 5.8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지점에서요. 그랬을 때 규모 5.8을 본진, 그리고 규모 5.1을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건은 5점대가 아니라 규모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난 뒤에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 간격이 겨우 39초입니다. 그러니까 전진, 본진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강력한 지진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지하를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저는 처음 봤고요. 또 전 세계의 지진 역사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굉장히 짧은 간격에 두 개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어쨌든 39초 사이지만 그 간격이 있게 이제 일어난 건데 첫 번째 지진이 두 번째 지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1: 보통 그렇습니다. 예.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전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그 단층대가 있으면 단층대에서 나 곧 터질 거야.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날 거야를 미리 알려주는 작은 지진이 전진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단층대가 찢어지면서 큰 지진이 나고 찢어진 이후에도 이 단층대가 안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 게 여진입니다. 그러니까 전진과 본진, 여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전진과 본진은 며칠 사이 간격을 두기도 하고 예. 적어도 수십 분, 수시간 정도의 차이를 두는데 39초에 두 개의 강력한 지진이 동시에 때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적 피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규모 7.2의 지진이 때렸을 때 건물이 굉장히 흔들렸고 예. 무너질 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미 상처는 입은 겁니다.
0: 그죠. 내상이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규모 7.5의 지진이 또 때리니까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건물들이 쓰러졌다. 그래서 쓰러진 건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대참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2: 두 개의 강진이 네. 하나의 단층이 아니라 뭐 두 개의 각각의 단층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지.
1: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진 본진으로 구성을 하지 않고 네. 쌍둥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의 단층이 깨지면서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전에 같은 단층 때에서 보다 작은 전진과 그다음에 끝난 뒤에 여진이 있는 건데 이 지진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다른 거는 첫 번에 일어난 규모 7.2의 지진은 주양 이동 단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가로로 움직입니다. 가로로 움직이면서 이게 땅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지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39초 뒤에 일어난 두 번째 지진은 땅이 이렇게 붙어있던 게 한쪽이 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0: 예.
1: 한쪽 면이 올라오면서 발생한 지진. 그래서 예. 역단층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9초 사이에 이게 일어난 일은 첫 번째 단층 때하고 두 번째 단층 때가 서로 다른 단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규모 7.2의 에너지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단층 때를 때리면서 그게 방아쇠가 돼서 규모 7.5의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39초 만에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 본진, 여진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강력한 쌍둥이 지진이 동시에 비슷한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0: 이거 뭐 지진 연구하는 분들이 추후에 상당히 네. 이례적인 사례로 좀 분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력은 무슨 원자폭탄 100개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위력이 가능한가요?
1: 이게 지진이 발생한 규모로 우리가 예.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지하에서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총 에너지 양을 규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규모 7.2라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십 개 정도. 그런데 규모 7.5면 7.2보다 7.5는 2.8배 정도 강합니다.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한 100여 개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개의 이런 원자폭탄이 동시에 지하에서 빵빵 터지면 어느 지역이라도 피해를 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특히 더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얕은 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 깊숙이가 아니라 첫 번째 지진은 지하 22km. 약간 깊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통 지진에서 피해를 줬을 때 이 정도라면 큰 피해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거 39초 뒤에 2.8배 강한 지진이 지하 10km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뻥 터진 그 에너지가 지상으로 바로 올라오면서 땅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0: 건물이 버틸 수가 없었군요.
1: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피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양 이동 단층과 역단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양 이동 단층은 가로로 움직입니다. 역단층은 세로로 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로로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미 건물들이 흔들렸어요. 옆으로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39초 뒤에 이렇게 흔들리는 진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 여건이 좋았다면 내진 설계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저 지역은 이미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을 수가 없었고 39초 만에 수평으로 흔들리는 게 수직으로 흔들려버리고 그것도 규모 7대. 히로시마 원폭이 거의 100개 정도의 그 에너지가 지하에서 가까운 곳에서 터지니까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저게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 대도시 지역인데 중소지역 도시 그리고 이게 지진 난 시각이 오후 6시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렇게 강진이 연속으로 터지니까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죠.
2: 지진 발생 지역이 해안가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1: 그렇습니다.
2: 보통 우리가 말하는 쓰나미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1: 첫 번째 지진이 지하 22km에 있었고요. 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태평양 쓰나미 센터에서 이미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쓰나미가 관측이 되긴 했는데 높이가 1에서 2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심한 쓰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쓰나미 피해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된 지역도 많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뭐 상황이 물자가 부족해서 뭐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네.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쌍둥이 지진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진의 현상이나 이런 것도 추후에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경주 지진을 한번 다시 예로 들면 예.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여진이 1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1년 뒤에도 그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예. 한 거죠. 규모 7.2, 7.5의 지진이 났습니다. 동시에 났고 단층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진은 적어도 1년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 여진이 구조나 아니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0: 예.
1: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0: 규모
1: 7.2, 7.5면 예. 적어도 아직까지 위험하게 서 있지만 건물들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또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진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까지는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좀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규모 4대, 2대, 3대 정도의 지진은 1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2: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베네수엘라 지진 직후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1: 그렇죠.
2: 뭐 이제 지구 연쇄 폭발이 나오지 않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나요?
1: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진과 화산이 많은 지역이죠. 베네수엘라는 대서양 지역입니다. 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과 베네수엘라는 14,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2: 네네.
1: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이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본과 또 다른

0: 미국에서도 규모 5점대의 지진이 났었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1: 네, 일단은 뭐 구조 작업에 총력을 쏟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진두 과학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미국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으로 9,000선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8,300선까지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닷새 연속 상승하면서 1,550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지금 뭐 증시 변동폭이 큰데 지금 상황을 좀 알려주실까요?
1: 네, 9,000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31% 내린 8,813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이후 5% 넘게 하락하며 8,300선까지 추락하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대형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30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대장주 삼성전자는 33만 원, SK하이닉스는 27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에 나서는 반면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8% 내린 884로 장을 열었고 현재도 8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6원 오른 1,547원으로 출발해 1,54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으로 지정학적 위협이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배럴당 75달러 26센트로 2.06% 상승했습니다.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종가도 배럴당 71달러 92센트로 2.2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어제 오후 1시간 넘게 회동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서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고 워낙 규모가 커서 발표되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를 비롯해 거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그리고 피지컬 AI와 로봇 등 3대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별로 보고 대회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우리나라 선박 8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의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고,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경우를 포함해 모두 47명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갈프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해역 이용에 대한 통행료나 수수료 등 요금 부과에 대한 지지는 전혀 없습니다.
2: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3: 우리는 보포트 산 정상에서 레바논 남부로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안보 지대에 필요한 만큼 계속 주둔할 겁니다. 그곳에서 철수할 의도가 없습니다.
2: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은 모두 생중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6: 네, 사회부입니다.
5: 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시작이 됐죠?
6: 네, 그렇습니다. 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법원은 민중기 특검팀과 방송사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공판 과정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됐죠?
6: 네, 김건희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이용해 금품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부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금 거북이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이 꽤 많습니다. 먼저 이봉관 회장에게 지난 2022년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계 사업가에게는 3,900만 원가량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그리고 지난 2023년에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가량의 이우한 화백 그림을 받았다고 판단해 모두 기소했습니다.
5: 네, 특검이 징역 7년을 넘게 구형한 상태죠?
6: 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통상적인 친교 관계라면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매관 매직 행위로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서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금품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5: 여야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7: 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검찰

0: 검찰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만들지 않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와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 진보연합을 통해 재헌절 전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1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것은 아닌지라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 끌기를 운운하다니 실망을 넘어서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때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운영보다는 당권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면서 이 핵심 국정의제에 대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가 세밀한 보안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딸표심 구애의 눈이 멀어 보안수사권을 제물로 바쳤다면서 무책임을 넘어선 직무유기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 여야 내부에서는 당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친문계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고 의원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해서 어떤 기파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냐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들이 인정하시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민주당 적통은 소위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노무현과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분이 나타나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당내 갈등이 걱정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지금 국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쇄신파를 직격하면서 기강잡기를 선언해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특별한 명분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나 혁신처럼 받아들여져 왔다면서 이제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해 연말부터 원래 행사처럼 5일날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사퇴 요구를 한다면서 지도부의 방향이 여론과 당심에 부합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당 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당을 갈등의 소용돌이에 넣지 말자는 뜻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조치들이 많다면서 징계 요청에 답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 앞서 배현진 의원 등에 내린 중징계가 법원에서 무효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1: 오늘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도 이어지고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과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막말과 인신공격이 아닌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량검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향해 권력 마귀, 미꾸라지 등 원색적인 막말로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부사장 겸 네이버 서비스 총괄 이사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한다는 전망입니다. 청문회는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팽팽한 대치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선고일이 다음 달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오늘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자, 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고등법원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이제 지금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 지난 1월 9일에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조정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주식이 재날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2: 앞에 나와주세요.
1: 자, 이제 다음 달 24일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조금 전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을 나오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들어갈 때 이제 취재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과 비슷하게 이 묵묵부답으로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갈 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잘 마치고 나오겠다 이 정도의 짧은 답변만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음 달 24일에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이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전 패배로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축구대표팀이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3: 네, 과달라하라입니다.
1: 네, 우리 축구대표팀 베이스캠프로 돌아왔다고요?
3: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이곳 시각으로 어젯밤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전세기편을 이용해 과달라하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경기 끝난 뒤에 진행하는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웃음기 없이 진지한 자세였습니다. 회복조와 훈련조로 나눠 훈련에 임했는데요. 회복조는 간단히 몸을 풀고 곧바로 실내로 이동했는데 어제 후반전만 뛴 주장 손흥민 선수는 훈련조에 남아 정상적인 운동을 소화했습니다. 그에 앞서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홍 감독은 우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상 이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도 털어놨는데요. 멕시코전에 비해 뛰는 양은 조금 줄었지만 고강도 러닝은 조금 더 많았다면서 이 선수들이 느려 보였던 점에 대해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고 꼭 이겨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다면서 심리적인 요인도 거론했습니다. 32강을 치른다면 한 사나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든 잘 만들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홍 감독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중앙에서 상대가 의도한 대로 볼을
5: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4: 을 맞고 뭐 그런 경기 내용적인 거에 어떤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꼭 이겨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제 자력 진출은 물 건너갔고 다른 나라 경기 결과가 무척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우리 대표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기들이 열렸죠.
3: 네, 그렇습니다. 먼저 2조 3위 에콰도르와 1위 독일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에콰도르가 독일을 제압하면서 승점 4점을 만들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앞선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오늘 1승을 추가하면서 승점 4점이 된 겁니다. 또 F조 3위 스웨덴도 일본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4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승점이 3점에 골득실은 마이너스 1점인데요. 에콰도르의 승점을 역전당하면서 축구대표팀은 32강 진출 경쟁에서 5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개 조 3위 팀 중에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하는데요. 오늘까지 12개 조 중 6개 조의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끝납니다. 지금의 5위를 유지한다면 32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만일 우리보다 승점이나 골득실이 앞서는 팀이 3팀 이상 나온다면 32강 진출은 물거품이 됩니다. 호주와 파라과이 전도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무승부 없이 한 팀이 승리하는 게 좋고 가급적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는 게 한국 팀에 유리합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내일과 모레 열리는 3위 팀들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봐야겠고요. 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32강 진출 여부가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2: 네.
1: 전직 대통령을 만날 순 있지만 시점이 참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식사했던 시기를 보면 집권 1년 차 때는 뭐 다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청해서 식사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뭐 짧게는 윤석열 정부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2년 차때 불러서 식사를
3: 성치훈
2: 했었고
3: 민주당
2: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 부대변인입니다.
2: 3년 차때 불러서 식사를 했습니다. 뭐 멀리 가도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한 식사 자리를 다 2년 차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년 차 때는 국정 운영을 좀 정착시키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 한 2년 차때 됐을 때 이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 하필이면 공교롭게 이걸 발표한 시점쯤에 정성애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행사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난 게 아니라
1: 그것도 우연이었습니까?
2: 그렇죠. 문전 대통령이 오기로 한건 정해져 있는 일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문전 대통령은 이미 책과 관련된 행사에 가기로 돼 있는데 그걸 또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만난 행사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일정들은 보통 최소 한달 전에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발표 일과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난 일정이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의식한 걸로 보여질 뿐이지 전례를 살펴봤을 때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성치훈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모든 게 우연이고 공교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강효정 수석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을 보면요. 매우 정보값이 많이 들어있는
3: 송영훈 전
4: 긴장이 하나
3: 국민의힘
4: 있어요.
3: 대변인입니다.
4: 뭐냐면 문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여러 번 애를 썼으나 두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 성사된 것이다. 그러면은 자,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방증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일정이 복잡하고 많아서 현직 대통령과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성사됐다는 것은 어느 쪽이 급하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급할 이유는 없어요. 현실 정치를 떠나 있다시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성사되지 않았던 회동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더 급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성사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1년의 정치 행위는 유럽 순방 나가기 전부터 일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본인의 워딩들 그리고 유럽 현지에서 또 국내 정치를 향해서 발신한 메시지들 돌아오자마자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한 것,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의식한 회동이라고 풀이하기에는 매우 충분해 보입니다.
1: 문전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만 만나냐? 나도 만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장군 멍군 신경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필승 시그니처로 삼는 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티끌마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바로 나도 완전 폐지다. 정청래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치고 나왔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2: 사실 정부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어요. 대통령께서 1주년 그 기념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보수 진영, 야당 쪽의 비판 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우려가 분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담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한 건 없다. 근데 정부의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죠. 이거는 입법의 영향 아니냐. 그럼 국회에서 다룰 문제다. 정부에서 딱 답을 정해서 정부의 의견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답을 정해서 집권 여당에 통보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수렴해서 법안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막 이른바 폭풍 SNS

0: 어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1: 어떤
0: 특히나
1: 부분인가요?
0: 저는 가장 충격적인 어워딩은 이제 국회로 떠넘겼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1: 떠넘겼다.
0: 그걸 어떻게 떠넘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1: 그러니까
0: 제가
1: 정부안을 왜안 내냐 이건
0: 그렇죠.
1: 거죠?
0: 아니, 정부안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안이 일단 제출이 되면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압박용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좀 자유롭게 논의하라라는 얘기를 계속된 메시지를 보내왔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년 허송 세월이라는 또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것도 우리 진영에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사실 많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과연 이거를 허송 세월했는가, 누가 이거를 방관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입장이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방관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회로 정부가 떠넘겼는데 이거를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닌가, 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전직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뭔가 티끌도 남기면 안 된다, 이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 정부 탓,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시간을 끌어왔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꼼수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다른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수렴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 정청래 전 대표가 도를 좀 넘었다, 발언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안 낸 게 국정 책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2: 검찰이 언제 폐지되냐면요. 올해 10월 2일부터 폐지됩니다. 그러면은 검찰 폐지 이후에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좀 완성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제 9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안수사권을 둘지 말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청와대도 김민석 총리가 이끄는 내각도 또 정청래 대표가 이끌어온 민주당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전당대회 권력 다툼의 팻감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한 줄만 SNS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도 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의 모든 차별점을 없애고 대통령과 뜻이 통하는 후보냐 아니냐 이 한 가지 지점에서만 전선을 펼치기 위해서 본인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형사사건 7건 중 한 건이 넘는 비율로 보안수사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1년에 1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전면 폐지하잖아요.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거나 혹은 정말로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재판도 안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당심 경쟁하다가 민심은 너무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당권 경쟁의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그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51%로 취임 후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요즘에 궁금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도죠. 이 부분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네요. 26, 정청래 전 대표 19, 송영길 의원 13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 한정돼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민석 총리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45, 정청래 24, 송영길 15.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지지층에 한정했을 때는 수치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분석하십니까?
0: 이게 우리가 앞서 봤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지지표와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석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도 살짝 다루겠습니다만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도층의 이탈이 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1: 심하다.
0: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사실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노선 투쟁은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중도 실용, 중도 확장, 진보적 아젠다는 야당일 때 강하게 낼 수는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는 중도적 목소리도 많이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정청래 전 지도부가 계속 추구했던 진보적 아젠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저는

0: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은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실용 노선에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국정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내부 갈등 요인, 노선 투쟁에도 있지만 결국 방향성을 중도 확장으로 잡아야 된다는 저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후보군, 뭐 송영길 후보나 정청래 후보, 특히나 정청래 1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지지층의 메시지가 지금 진보적 색채보다는 중도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는 예. 것에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성시윤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숫자상으로만 더해보면 예를 들어 뭐 정청래 대 반정청래 진영이라고 한다면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의원 여론조사 다시 보여주실까요? 산술적으로만 더해봐도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대로만 간다면 상당히 불리한 구도인데 이게 두 달간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사실 저 지지는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예. 개인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국정운영 방향, 정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도냐 진보냐 이쪽에 대한 기본적 생각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예. 막상 이 전당대회가 레이스에 돌입했을 경우 아마 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이나 이런 정치적 공세나 정책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 갖고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적어도 지금 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노선과 관련돼서는 예. 중도 확장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그거에 조금 뭔가 의식을 하고 본인의 노선을 변경을 한다면 좀 다른 지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1: 네. 일단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왜 빠지는가? 코어 지지층이 달아났다. 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유튜버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은 경남 시장 시절부터 본인이 성과를 내서 실력으로 입증해서 본인 지지율 스스로 만들어낸
1: 김어준 하락은
2: 통상의 정부 지지율 하락하고 다르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라고.
3: 여론조사의 어느 지점에서 코어 지지층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샘플, 2000샘플의 코어 지지층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1: 네. 코어 지지층이 무엇이냐? 코어 지지층 빠진 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일단 저분들의 예. 논쟁에 있어야 될 코어가 없네요. 역시나 민생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5주 전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률이 13%가 하락을 했죠. 어디서 빠졌는지 보면은 중도에서 5주 전에 64%였는데 예. 오늘 나온 결과는 51%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13%가 하락을 했고 그 하락분이 전체 하락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중도는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7.2%인데요. 이게 통계상 7.2%지 체감 실업률을 반영한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16.6%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고용인구가 지난달에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5월에 비교해서 25만 5천 명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에요. 예. 그 정도로 국민의 삶이 어렵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서울 전셋값이 주간 기준으로는 12년 8개월 만에 월간으로는 12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올라서 지금 72주 연속 상승했어요. 14주만 더 오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신기록 85주를 깹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운운하는 논쟁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공허한 겁니다. 민생의 코어, 국정의 코어부터 단단하게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유튜버 방송에서 이동영 작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코어가 아니다. 코어란 뜻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긴 했던데요. 지금 뭐 코어가 빠지는 겁니까? 중도가 이탈한 겁니까?
0: 아까 송 전 대변인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빠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지금 당에 우리 당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노선 투쟁에서 이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중도층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0: 선거를 패배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던 것, 결국 중도층의 이탈이거든요. 중도층의 이탈을 뭐 때문에 이루어졌냐? 선거에서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만 강시 스타벅스 논란이라든지 조작기소 특검법의 뭐 무리한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이반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들, 그런 분석들에 저는 힘이 실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중도층의 이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말하고 있는 코어 지지층은 사실상 본인의 방송을 보는 지지층. 본인의 방송을 보는 지지층이 사실 지금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세력과 약간의 지금 갈등, 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이렇게 끝까지 갈등의 양상을 몰아세우면.
1: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자 정청래 전 대표가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직격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8: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0: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2: 픽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위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0: 일선에서 함께 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는 큰 더위 없이 지나갔어도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오늘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는데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납니다. 대전, 서울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고요. 동해안 지역인 강릉은 23도 선에 머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가는 길 홍은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많이 막히고요. 성산 쪽으로도 홍지문 부근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 통과할 때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 막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외곽으로는 남사 진이에서 안성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수 선폐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막히고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송악 부근 또 영광 부근에 각각 고장차 소식 드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가족에게는 가족만 아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에서 오가는 눈짓 하나. 누가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은 별명 하나. 우리끼리만 통하는 농담 하나. 그건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오직 그 식구들만 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언어죠.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언어를 나누던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끝내 나 혼자 남으면 그 말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 세상 어딘가엔 정말로 단 두 사람만 남은 부족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둘 중 하나가 눈을 감으면 남은 사람은 누구와도 모국어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칠 소설에도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딸.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둘만의 언어에 갇혀버린 사람들. 김영아의 오직 두 사람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1: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인문학적이고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벽돌책 부수기 코너. 오늘은 김영아 작가 만나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뭐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분의 뭐랄까요, 여러 가지 작품들은 뭐 살인자의 기억법 이런 것들은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고요. 읽는 사람들의 아주 사랑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조금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더 많은 것들이 눈앞에 떠오를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척 사랑받고 자라는 딸 하나의 이야기이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맞나? 이러다가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 얘기하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소개를 멈추고요. 우리 에어 인공지능 진행자에게 사랑하는 것과 완벽하게 내가 주어진 조건과 바람직한 환경 속에 이 사람을 딱 위치시키는 것, 이걸 사실 통제라고 부를 만한데요. 이 차이가 뭔지, 인공지능 AI는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사랑은 상대를 잘하게 합니다. 통제는 상대를 멈춰 세웁니다. 둘은 닮았습니다. 둘 다 너를 위해서 라는 말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언젠가 상대가 내 곁을 떠나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통제는 그 떠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곁에 붙잡아둡니다. 좋은 것을 주면서 문을 잠금니다. 가장 무서운 통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를 가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1: 아, 이어령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사자는 양을 좋아하죠.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고요? 안 잡아먹고 보살펴주진 않거든요. 그 차이도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과 통제의 그 미묘한 차이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학원 가. 이게 과연 때때론 사랑이 아니다라고 느껴보고 혹은 의심한 적은 없을까요? 오늘 아마 온마이크 시간에 방송 내용 듣다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네, 금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온에어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중에서도 온마이크. 이 마이크 하나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참 재미있죠. 오늘도 벽돌책 부수기 코너 최민석 작가 오셨는데요. 그 전에 이 작가님, 저는 우리 AI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기대됩니다. 왜냐고요? 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분 책을 읽고 충격에서 못 헤어났습니다. 인문대오길 잘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작가 누군지 AI가 소개합니다. 에어의 소개 듣고 오시죠.
0: 김영아는 1968년에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어릴 땐 글로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작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1990년대 초 PC통신 하이텔에 올린 짧은 글들이 큰 반응을 얻으면서 글재주를 처음 깨닫습니다. 1995년 단편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등단했고 이듬해 장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제1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으며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빛의 제국,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퀴즈쇼 같은 작품으로 한국 소설의 문법을 바꿨다는 평을 들었고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만해문학상 등 거의 모든 주요 문학상을 거쳐갔습니다. 요즘은 알쓸집 같은 방송으로도 친숙하고 산문, 여행의 이유, 보다, 말하다, 읽다로도 많은 독자를 만났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직접 번역하기도 했고요. 오늘 읽을 오직 두 사람은 2017년에 나온 같은 제목의 소설집에 실린 표제작입니다. 소설집으로는 7년 만에 낸 책이었는데 작가의 모든 소설집 가운데 가장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표제작 오직 두 사람은 제26회 오영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 네, 독서 셰르파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민석 작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저는 진짜 그냥 작품 들어가기 전에요. 1학년 때 이분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를 네. 읽고 96년도였습니다. 제 나이가 나왔네요. 너무 진짜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 시절에 혹시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2: 그때는 저는 소설 안 읽고 지낼 때라
1: 열심히 네 어디 신촌 네. 혹은 신천에서 놀고 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작품 뭐죠?
2: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예. 제목은 오직 두 사람 준비해왔습니다.
1: 오직 두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2: 네. 네네.
1: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요?
2: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사실 이 코너에서 꼭 한 번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김영하 작가의 소설은 문학 작품인데도 약간 사회과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그럼 좀 문학을 읽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읽는 듯한 네.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1: 맞습니다. 뭐 TV 매체 통해서도 김영하 작가 많은 분들이 보셨고 뭐 광고도 하셨어요. 근데 교양이 이렇게 풍부할까 할 정도로 이분의 그 앞서 말한 유명한 작품 1995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996년작이죠. 여기서도 뭐 기억나는 게 유디트, 클림트의 그림 이런 막 예술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순수 미학만 추구한다라는 느낌도 드는 듯하는데 가만히 보면 되게 날카롭게 세상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2: 네. 김영하 작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그 작품의 소재를 고를 때 약간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네.
2: 그런 느낌을 종종 작품을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1: 예.
2: 근데 오늘 작품도 그렇습니다.
1: 사회학적인 접근 이러면 좀 모호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 오늘 소설의 이야기는 통제하려는 사람과 네. 통제당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1: 예.
2: 이게 뭐 조직에도 해당되겠죠.
1: 그렇죠.
2: 조직의 경우에는 뭐 통제하는 조직 대 통제당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1: 예.
2: 아무튼 우리는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1: 맞아요. 밖에 PD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당하려고 예. 욕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2: 네. 아무튼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나를 통제하려던 인간이나 조직한테 영향을 받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1: 아, 군대 생각나네요.
2: 그렇죠. 인간은 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1: 네.
2: 이런 메시지를 이 소설이 담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작품입니다.
1: 오직 두 사람, 여러분. 통제하려는 사람, 통제받는 사람. 그러나 어느새 닮아 있거나 섞여 있는 묘한 풍경들. 자, 작품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네. 이 소설은 수취인이 밝혀지지 않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서간체
1: 네.
2: 문학인 거죠.
1: 네.
2: 그래서 주인공은 줄곧 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1: 네.
2: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2: 아무튼 주인공이자 이 편지의 발신인은 40대 독신 여성인 현주입니다.
1: 네.
2: 현주는 현재 학원 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1: 예.
2: 현주는 언니한테 편지를 쓰면서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하는데
1: 네.
2: 그건 바로 뉴욕에 이주한 한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오, 굉장히 또 역시나 교양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호기심이 가요. 일단 주제가 특이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소수 민족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이들이 스탈린 치하의 그 폭정을 피해서 뉴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자식들은 영어를 쓰죠.
1: 예.
2: 그런데 고향에서는 이제 러시아어를 씁니다.
1: 아,
2: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니까 원래는 러시아어를 쓴 게 아니에요.
1: 그렇겠죠. 중앙아시아 그들의 언어가 있겠죠.
2: 네.
1: 무슨 무슨 탄 이런 나라의 네.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후손은 영어, 고향에 있는 후손은 러시아어. 두 후손이 각각 다른 말을 쓰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뉴욕으로 이주한
1: 네.
2: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1: 아...
2: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한 명, 두 명씩 죽는 거예요.
1: 그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래서 현주는 편지를 통해서 언니한테 묻습니다.
1: 네.
2: 어느덧 이 소수 부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둘만 남았을 때를 상상해 보라고요.
1: 와, 이렇게 확 김영하 작가 몰고 들어오니까 정말 그 상상력이 지금 풍부해지려고 합니다. 모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언어, 특수하다고 해도 안 되겠죠. 고유한 언어인데 딱 두 사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이네요.
2: 네. 그래서 현주는 언니한테 생각해 보라고 하죠.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오직 두 사람만 남았을 때의 그 쓸쓸함에 대해서요.
1: 야, 그래서 소설 제목이 오직 두 사람이네요. 은유 같기도 하고요. 저도 약간 한국인이 없는 곳에 출장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의 약간 북쪽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한국말은 저밖에 안 들렸습니다. 혼잣말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은유 같아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현주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둘의 아버지에 대해서 씁니다.
1: 네.
2: 아버지가 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알아온

0: 아빠와 같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1: 아, 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언니는 해외에 있어요. 언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아빠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언니는 이게 아빠가 아프시다는 거를 설명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언니의 상황도 좀 궁금하고 뭔가 사연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0: 사연이 있죠. 대체 언니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그
1: 네.
0: 이유는 제가 줄거리를 다 소개한 후에 약간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소개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말 대단한 이야기꾼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군요. 도망갈 수 없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종의 비밀이 있네요.
0: 그렇죠. 아무튼 이제 현주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대학 입시를 치른 해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1: 네.
0: 그해에 현주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1: 아유, 굉장히 축하도 많이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0: 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대학 입학을 축하도 할겸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가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1: 와, 그럴 법도 하고 그래주고 싶기도 한데, 근데 다 데리고 가야죠. 현주만 데리고 갑니까?
0: 당시 일단 오빠는 군대에 있었고요.
1: 네.
0: 동생은 막 고3이 될 처지였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뭐 둘은 그렇다 쳐도
1: 예.
0: 이 소설이 엄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안 좋은지
1: 네.
0: 이때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 얘기는 아예 빼놓습니다.
1: 그거 의도된 공백일까요? 굉장히
0: 의도된
1: 궁금합니다.
0: 생략이죠. 네.
1: 네.
0: 아무튼 이렇게 현주와 아버지 둘만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1: 네. 자, 대학을 합격한 박수 받으면서 합격한 딸과 아버지 둘의 여행입니다. 가서 뭐 여행하나요? 뭐 합니까?
0: 아빠의 직업이 대학 교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1: 지식인이네요.
0: 예, 좀 아는 게 많아요.
1: 네.
0: 아빠가 이제 유럽에서 박물관을 다 돌면서
1: 네.
0: 현주한테 문화적 취향과 지식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1: 이른바 문화 자본이라고 하죠. 의사 아버지 밑에서 의사 나오는 이유가 뭐 사교육부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전승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전해주네요.
0: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피에르 부르드위에가 얘기한 문화 자본. 예.
1: 네.
0: 아무튼 이 컬처 캐피털 이걸
1: 네.
0: 전승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1: 황당한 일이다. 뭔가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0: 네. 아버지가 없을 때 배낭여행을 온한 무리의 대학생 오빠들과 현주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모습을 보고
1: 네.
0: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1: 아니 이제 아뭐저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생 딸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나이네 남성들과 딸이 만난 걸 경계는 하지만 화낼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0: 그렇죠.
1: 그렇죠?
0: 화내는 거 이상하죠.
1: 네.
0: 그래서 현주는 아빠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논리적으로
1: 네.
0: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보호자 없이 타지에서 단독적으로 행동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1: 예.
0: 그게 또 자신의 체면을 얼마나 깎는 행동인지 설명을 합니다. 현주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요.
1: 네.
0: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기 싫어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1: 자,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 아버지 조금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계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0: 네.
1: 여행 마치고 돌아왔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현주는 예정대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현주는
1: 네.
0: 아버지와 주말마다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함께 레스토랑에 가고 미술관에 갑니다.
1: 아버지가 조금 약간 숨막힘. 현주야, 좌빵 우물이다. 이렇게 레스토랑 법칙도 가르쳐 주고요. 했겠죠. 대학생은 됐으니 뭐 이렇게 교양 가르쳐 준게 나빠 보진 않긴 합니다만 좀 그렇네요.
0: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1: 네.
0: 예전에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현주와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선포했듯이
1: 네.
0: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또한번 선포를 합니다.
1: 아, 저희 2024년 겨울 트라우마 있습니다. 선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선포합니까?
0: 현주는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것이라고요.
1: 점점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슬슬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그것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너 이거 전공해. 이거는 참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지 좀 일단 그런 상황으로
0: 그렇죠.
1: 보여요.
0: 약간 통제광적인 면이
1: 네.
0: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딸이 예술사를 전공하게 될 거라고 선포한 후에 아버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주한테 문화 자본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1: 네.
0: 현주만 데리고
1: 네.
0: 미술관 그리고 뭐 오페라 공연장 같은 곳을 가고 아까 말씀하신
1: 좌빵 우물.
0: 고급 식사 예절 같은 것도 가르쳐 줍니다.
1: 야. 아니 이게 현주만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요. 옆 사람 빵을

0: 먹어봤기 때문에 좌빵 우물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뭐예요? 그 관계가 좀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렇죠. 아버지가 현주를 편애할수록 이제 가족들은 점점 아버지의 대소사를 현주한테 물어봅니다.
0: 예.
1: 아버지의 동향까지 현주한테 물어보는 거죠.
0: 동향까지요?
1: 아버지의 기분이 왜 좋은지, 아버지가 왜 화가 났는지 모든 걸 현주한테 물어봅니다.
0: 네.
1: 결국 현주는 아버지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0: 예.
1: 그리고 현주는 연애를 하는데
0: 예.
1: 이 연애 또한 난항을 거듭합니다.
0: 연애는 또 왜 갑자기 문제가 됐나요?
1: 일단 현주는 집에 일찍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해요.
0: 아우,
1: 아버지가
0: 아버지.
1: 가족들끼리 하는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리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갈 때가 있죠.
0: 네.
1: 이렇게 말하면 현주의 남자친구는 도통 이해를 못하죠.
0: 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그리고 아 너무 아버지의 룰 안에 아버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인데, 자 일단 뭐 현준애가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니까 더더욱 네. 그럴 것 같은데요.
1: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0: 네.
1: 현주 역시 또래 남자들한테 심드렁해졌어요.
0: 아 이거 아버지 탓인가 궁금하네요. 왜 그래요?
1: 아버지와 다니던 격조 있고 고풍스러운 그 레스토랑에 비해서.
0: 예.
1: 또래 남자들과 함께 간 식당이나 공간은
0: 네.
1: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시시한 분식점 이런 데 가니까 이제 현주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0: 좌빵 우물로 스테이크 썰다가 돈가스집 가면요. 그냥 포크로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수준이 올라간 현주한테 또래 남성들은
0: 네.
1: 그저 수준 미달인 어린애들처럼 보입니다.
0: 이게 아버지가 진짜 바란 걸까요? 굉장히 교양, 교육, 여러 가지 식견을 쌓아줬지만 또래 남자애들은 시시하고 만나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현실에는 적응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렇게 현주는 점점 아버지와 공통 분모를 가지면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 기이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0: 최민석 작가님 표현대로 기이합니다. 저는 좀 기이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현주를 제외하고 아버지는 또 현주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말씀하신 대로 현주를 빼고는 아버지가 가족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0: 결국 뭐 현주만 너무 감싸고 돌고 통제하고 거의 뭐 현주만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랬겠어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동생 현정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버리고
0: 예.
1: 돌아오지 않습니다.
0: 아,
1: 그리고 가족. 어머니는
0: 네.
1: 이제 등장을 해요.
0: 등장했습니다.
1: 어머니는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혼하는 걸로 첫 등장을 합니다.
0: 우와.
1: 결국 이혼을 해서 동생이 있는 그 현정이가 유학 갔다고
0: 네.
1: 했잖아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0: 어머니 얘기가 안 나온 그것도 복선이네요.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랑은 예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유럽 여행을 떠날 때도 역시나 엄마가 안 나오고 역시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1: 네.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0: 네.
1: 오빠는 그 지방에 큰
0: 네.
1: 조선소가 있어요.
0: 많죠.
1: 네. 거기에 취직을 해서 서울을 떠나버립니다.
0: 예.
1: 결국 현주와 아빠 둘만 남습니다.
0: 잠깐만요. 현주가 언니잖아요. 동생 현정이가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고
1: 네.
0: 오빠는 지방에 있고 근데 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1: 그렇죠.
0: 궁금하네요.
1: 그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다 읽어도
0: 예.
1: 현주가 언급한 가족 중에 언니는 안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이건 줄거리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추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야 독자가 잠깐만 이거 누구야 언니 누구지? 막 이렇게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 의심 속에서 각각 등장 인물들과도 좀 거리감도 만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몰입되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소설이 이제 어떻게 되어갑니까?
1: 결국 이제 현주와 아빠 둘만 남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소설은 수미상관식으로 앞서 현주가 소개한 그 소수 부족을 다시 언급합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현주와 아버지 이 둘은 어느덧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소수 언어를 쓰는 부족이 된 겁니다.
0: 문화자본 부족이네요.
1: 네. 소설 제목처럼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언어를 쓰게 된 신세가 된 거죠.
0: 네.
1: 이때 현주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0: 네.
1: 나는 아버지라는 모국어를 사용했다. 희귀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가 된 것이다.
0: 결국 언어, 물론 사회과학이나 문화연구에서 언어란 단지 여러분 활자와 발음되어지는 말뿐만 아니라 공통의 가치나 이해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역시 그 뜻에서 본다면 이 문화적 경험, 둘만의 공유, 뭐 문화 자본으로 전승된 것을 이 화자가 언어로 비유한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도 점차 나이를 먹고

0: 나를 그토록 편애하던 아버지도
1: 네.
0: 이제는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1: 아유, 무슨 막 본인이 다 일일이 A부터 Z까지 만들려고 하더니.
0: 네. 현주는 이제 아버지가 예전처럼 딸을 배려하고 아껴주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암에 걸려 투병 중이지만 현주는 동생 현정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1: 현주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현주가 무척이나 안쓰럽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대로 떠나서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처럼 가네요.
0: 일단 이렇게 떠나긴 했지만 계속 또그 아버지와 둘이 둘만 언어를 쓰는 소수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병상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원래 아버지가 싫어할까봐 끊었던 담배를 그 아버지가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싫어할까봐 담배를 끊고 참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담배를 다시 피면서 자신의 생을 살려고 하죠.
1: 아버지가 쓰던 모국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담배 안 돼. 외간 남자 안 돼. 뭐안 돼. 이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담배를 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의 변화 큰 부분 아닌가요?
0: 그리고 현주는 이제 의식이 없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다시 담배 피워요. 이게 현주가 아버지한테 한 마지막 말입니다.
1: 와.
0: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괜찮아요? 들려요? 이게
1: 그러니까요.
0: 아니라 의식 없는 아빠한테 아버지, 저 이제 다시 담배 펴요. 이 말을 하고 현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매우 기쁘게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1: 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 듣던 얘기들과 지금까지 연결되는 걸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갑자기 현주에 대해서 안타깝게 가졌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인연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같아요.
0: 네.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야 동생 현정이가 장례식에 옵니다. 그리고 오고 나니깐 할 일을 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이거 얼마 전 기사에도 있었습니다. 부모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특징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저 아유 해결할 일 했어 라는 부채같이 느껴졌네요.
0: 네.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한테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엄마도 오빠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습니다. 현주를 통해서 자기가 바라던 삶을 살려고 했던, 즉 자신을 그렇게 통제했던 아버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같은 언어를 쓰던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나버려서 왠지 모를 깊은 쓸쓸함을 느낍니다.
1: 저 담배 피우라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저 이런 경우 좀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막못 살게 굴고 막 시계처럼 막때 되면 뭐밥 해야 되고 이랬던 엄마들이 있는데 아버지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들이 똑같이 그래요. 왜 저러시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편안하게 지내시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네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상실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뭐 언어가 사라지는 것, 그다음 뭐 생명이 사라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다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 혹은 조직 대 통제 당하는 인간 혹은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아빠와 딸로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다양하게
0: 그렇죠.
1: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당하면서 이걸 거부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그 통제하는 주체와 우리가 닮아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1: 맞아요. 그 권위주의랑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치
0: 그렇죠.
1: 집단도 있어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어쩌면 때로는 이걸 그리워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관찰을 마치 그 민속지학 보고서처럼 서술한 소설 같다.
1: 에스노그라피.
0: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와, 맞습니다. 이게 참여 관찰이잖아요. 실제 그 삶에 들어가서 그거를 천천히 분석해낸 그런 보고서처럼 소설을 쓴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앞에서 말한 이 궁금증 해결을 도대체 그 언니가 어디 있단 말이야라고 사람들
0: 그렇죠.
1: 생각할 거예요.
0: 그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이 작가가 언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지 않아요.
1: 이렇게
0: 이대로 끝나버려요.
1: 죄송합니다. 독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찝찝하게 놔두시면
0: 이대로
1: 어떡해요?
0: 끝나서 이제 독자한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추정을 좀 해보자면

0: 그 소설에서 아버지가 엄마와 헤어진 다음에
1: 네.
0: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세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1: 네.
0: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언니가 이복 언니가 아닐까.
1: 아빠가 새로 만난 여인의 나이 많은 딸,
0: 그렇죠.
1: 그거죠.
0: 원래 있던 딸.
1: 여러분들도 자, 1, 2, 3 중에 뭔지 여러분 골라봐서 문자 주십시오.
0: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언니죠, 그냥.
0: 한때는 아빠와 나만 남았으니까, 이때는 아빠가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기 전이니까,
1: 네.
0: 이때는 언니가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0: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1: 네.
0: 두 번째는 좀 상징적인데,
1: 네.
0: 사실 이게 아빠가 아닐까.
1: 아, 아빠를 일종의 언니로 불러서 자.
0: 그렇죠. 워낙 둘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1: 아.
0: 아빠와 애증의 관계였기 때문에,
1: 네.
0: 그 언니와 동생, 여동생이 원래 좀 애증의
1: 그렇죠.
0: 관계잖아요. 예.
1: 한몸한
0: 그러니까
1: 통처럼이라서.
0: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부녀 관계라기보다는
1: 네.
0: 서로 굉장히 서로 의존하고 밀착돼 있는
1: 네.
0: 그
1: 자매나
0: 자매
1: 형제
0: 관계일
1: 관계.
0: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빠를 언니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다음
1: 네.
0: 세 번째는
1: 네.
0: 나 자신인 거죠.
1: 저는 이 말이 참
0: 예,
1: 와닿았었어.
0: 결국은 이게 자기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1: 예.
0: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한테라고 쓰면 너무나
1: 네.
0: 뻔하니까, 언니라는 가상의 존재를 빌려서
1: 네.
0: 언니한테 마치 쓰듯이 썼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였다.
1: 네.
0: 이렇게 또 추정해 볼수 있는 거죠.
1: 예. 김용화 작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현주, 우리 주인공 화자가 어떤 일을 향해 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못 빠져나가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한 어떤 마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김용화 작가답다라는 느낌을 여러 부분에서 받게 되네요.
0: 네. 작가의 다른 소설도 그런데 이 소설도 역시 현대적이에요.
1: 네.
0: 현대사회, 대도시, 그리고 현대인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다루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서술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고 우회적인데,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소재에서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소수부족의 언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둘만 남은 그 서로 의존하면서 통제하는 기이한 관계를 이제 언어에 비유를 한 거죠. 둘만 공유하는 경험인 거죠.
1: 네. 예.
0: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는 도회적이라는 느낌도 주면서 그 비유로 인해서 문학적이라는 느낌도 동시에 주는 거죠.
1: 맞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이 암수 딱두 마리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특수한 어떤 상황도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어쨌든 이 스토리와 작품을 읽다 보면 일화가 나오는데 여러 개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0: 네,
1: 재밌습니다.
0: 재밌는 게 있는데, 편지에서 현주가 그 신문에서 자기가 재밌는 농담을 하나 읽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남자가 교통방송에서 뉴스를 들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한다고요.
1: 네.
0: 그래서 마침 그쪽으로 출장 간 친구가 떠올라서 이 남자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1: 예.
0: 그래서 얘기하죠. 야, 그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어떤 미친놈이 있대.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1: 예.
0: 대답하기를,
1: 네.
0: 야, 말도 마. 한둘이 아니야. 얼른 전화 끊어.
1: 그 친구네요. 역주행하는
0: 그렇죠.
1: 사람. 네. 재밌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현주가 말합니다.
1: 네.
0: 다들 충고를 한다고요. 인생의 바른 길을 자기만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다들 충고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1: 이렇게 사실 이걸 읽다 보면 재밌잖아요.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생각해 보면 또이 이야기를 할때 분명히 아버지를 염두에 뒀구나, 비유했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주행을 하는 사람은, 야, 역주행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다 이상해.
1: 본인
0: 그런데
1: 기준에서는요, 그죠?
0: 자기는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1: 네.
0: 어쩌면 현주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
1: 아,
0: 거죠.
1: 그러네요.
0: 예.
1: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처음 유럽 여행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매번 했던 교양 교육과 아버지의 기준이
0: 자기의 기준이
1: 역주행하겠다.
0: 된 걸 수도 있죠. 그쵸. 현주도 또래 남성들을 만나면서 네. 치시한 어린애들 같다고 여겼었고
1: 그러니까요.
0: 현주도 사실 다른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들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현주 눈에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 소설 굉장히 열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까요?
0: 이 소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게 하나의 그 알레고리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0: 우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1: 네.
0: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영하 작가 그러면 늘 이제 모던한 소설을 쓴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1: 네.
0: 그래서 모던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 그 아직까지 김영하 작가의 소설을 안 읽어 보신 분들, 네. 그리고 끝으로는 짧지만 울림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1: 네, 우리 최민석 작가님 덕분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금요일을 사랑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가족과 함께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정말 그 김영하 작가가 뭐 여러 예능 프로에 나와서도 얘기됐지만 정말 촘촘하게 실오라기 하나씩 다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좀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만들어낸 아주 재미난 우화, 은유 이런 것들을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는 게 사실 좀 알레고리 같고 은유 같은데 그걸 더쾅 하고 울리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작품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최민석 작가였습니다. Love. 네, 오늘의 방송 내용 오네오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인간 작사 AI 작곡으로 들려드립니다. 김영하의 오직 두 사람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시대와 시대로도 보이고요. 사람과 사람, 당장 나와 내 자녀의 이야기로도 느껴집니다. 둘만 아는 언어라는 건요, 둘만 같이 할 수 있는 세계다, 혹은 둘만 아는 식탁이다 라고도 느껴지네요. 가장 다정한 감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아무리 다정해도 감옥은 감옥이죠. 예호가 준비한 노래 만나보시죠.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벌써 200번째 방송입니다. 와, 오네오가 200번째 방송이네요. 뭐 없나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해드리고요. 금요일입니다. GOD의 길 들려드리면서요. 저희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느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길 끝에서 또다시 월요일날 만나시죠. 저는 AI와 함께 방송하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7: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이거 봤어? 쓰레기장에서 사람 다리가 한쪽 발견됐대.
10: 발견된 지 일주일 다 되도록 누구 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하거든?
11: 최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시 괴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12: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당초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 뭐야? 요양병원에서 버린 환자 다리라고? 도대체 요양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10: 수술실도 없다던데 어디서 절단한 건데? 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다 진짜.
11: 수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다리였다.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 신경이 손상돼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속 의료 폐기물 용기 속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린 거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경악했죠. 도대체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10: 처음엔 그냥 무서운 사건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령 환자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간 거라잖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다 드러난 느낌이야.
11: 고령 환자를 둘러싼 의료 현실, 요양병원의 처치와 관리 시스템, 과연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11: 최근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13: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6월 10일 인천의 뭐 생활자원해수센터,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공장이었었는데요. 그 직원이 다리 모양의 마네킹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붕대로 쌓여져 있었고 그 붕대에는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직원이 붕대를 풀자 사람 왼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네. 무릎 아래 사람 다리였고요. 높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고 경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죠.
11: 네,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막 퍼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병실에서 가위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사건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3: 네, 그 괴담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네. 근처 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확인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다리인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환자는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괴사한 다리를 수술로 절단하고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요양병원의 CCTV, 그리고 이제 다리와 환자의 이제 유전자를 국과수에서 분석하는 유전자 조사까지 다 마쳐서 그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것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신경이 괴사됐기는 했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가위로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괴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싹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하게 됐죠.
11: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 네, 사실 신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네. 이제 절단된 신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신체는 법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서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건 명백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거죠.
11: 병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이 의료 폐기물,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0: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1: 문제는 그 사람의 신체를 비전문가가 접촉했다는 그 상황 자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처럼 이제 당연히 비전문가니까요.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입니다. 의료 폐기물 표식을 안 해뒀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게 그 의료 폐기물들이 밀봉되지 않았다. 이것들도 전부 다 위법한 상황이고요. 해당 요양병원이 자진 신고를 해줘서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점은 이제 분명 요양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만은 병원과 그 관계자들은 분명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0: 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있어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법을 어제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추후 자문을 통해 명확히 결론 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했던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0: 네.
1: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0: 네.
1: 수사기관이 밤새 찾아봤던 것처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냐라는 것만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수술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의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조해주는 시설인 것이지 수술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면 실제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술실이 꼭 있어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술실을 정식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골 병원 같은 곳에서는 수술이 정말 필요한데도 오히려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요. 수술실 자체를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술을 했다.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술이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수술 중에 감염이 발생하는 등으로 의사가 수술에 전후에 있어서 의학적 조치를 다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어서요. 지금 수술실 여부 자체는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0: 네,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괴사가 너무 심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여기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뭐 어떤 이제 진료 거부라든지 수술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책임을 이제 묻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무리한 수술이 있었을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설명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줄이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정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질 일도 없게 됩니다. 이게 뭐 형법상의 작위 부작위의 느낌이 있는데 무언가를 했다면 당연히 의사로서 요양병원은 그한 행동,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수술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오히려 이제 후술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감안해도 이 환자에게는 정말 수술이 필요했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적 필요성이 조금 인정될 수 있겠다. 그런 정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괴사했다라는 거니까요. 수술을 할때 이제 노출을 시키고 속살을 드러내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괴사됐다는 거는 이제 감염의 부작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수술이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감염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 있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령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해당 요양병원이라도 간신히 입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위중한 고령 환자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면 법적으로 혹시라도 뭐 진료 거부라든지 아니면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여지는 없습니까?
1: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병원은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다만 이제 뭐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의학적으로 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게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아니면 환자가 뭐 비협조적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뭐 폭력을 저질렀다든가 그런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0: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술 역시도 계속해서 거부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양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요,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가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수술실 있는 병원에서 거부를 해서 현재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다리는 놔두면 패혈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게 신체 곡으로 전이가 되고 얼굴, 뇌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서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80대 여성이 전신 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나이에 연령이라든가 신체 능력 같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신 마취를 쓸때 오히려 깨어나지 않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의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학적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요양병원은 이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환자의 다리가 어떻게 버려졌냐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왜그 병원 말고는 갈 곳이 없었느냐, 이 지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 고령 환자를 누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맡을지, 보완해야 할뭐 필요성이나 법적 조치,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0: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도는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실질적인 진료 거부, 물론 이제 거기 병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그 상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잡아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되겠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고령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자는 처음 들어간 병원에서 그 병원이 그 환자를 전담하게 강제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건당국이 나서서 그런 진료 거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라든가 감사 통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코브릿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기후

0: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고요. 대전도 29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는데 동해안 지역인 강릉은 23도 선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만큼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났고요.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확실히 금요일이라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으로 차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속도가 좀 처져 있고요. 고속도로 군데군데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이동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수원 부근 새롭게 밀리고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성산로 따라가는 길 사천교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정체고요. 반대쪽으로는 봉원고가차도에서 연세대 쪽으로 지체입니다. 마포로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공덕 오거리, 아현초등학교에서 서대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충정로역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같진 않죠?
6: 그렇습니다. 예. 동의시는 영상에 보이면 착석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재판부가 아직 발언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건 네.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피고인 들어오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입정하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4: 자, 지금 재판부 오늘 재판은 조순표 판사가 재판을 내리게 되죠. 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재판의 이전 기록들을 본다면은 어떤 판결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7: 지금 그 원래는 이제 매관매직의 1차 즉 그 1차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무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도 2심에서는 다시 그 무죄들이 뒤집혀서 징역 4년이 선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상민 전 검사의 그림이 사실 가품에서 진품으로 밝혀져서 그 부분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도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4: 예. 자, 현장 얘기를 들어볼 텐데 지금 김건희 씨가 부축을 받으면서 재판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회색빛 정장을 입고 지금 자리에 네, 재판부의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5: 네, 김건희 씨 지금 예,
8: 소송원 변호인들이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5: 최명성 예, 변호사, 최주 변호사 사이에
8: 특별검사 김한수
5: 함께 예, 들어보겠습니다.
8: 검사고 나오셨고 파견 검사 송인호, 신요한, 임동민 검사님 나오셨죠? 예, 김건희 피고인 나오셨고요. 예, 생년월일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9: 72년 9월 2일입니다.
8: 변호인으로서 선정의 최명성 변호사님,
10: 네.
8: 유정아 변호사님 나오신 건가요?
10: 네, 최지우 변호사
8: 출석했습니다. 자유의 최지우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고, 예, 이봉관 피고인 나오셨고요. 예,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예, 김종복 변호사님이 나오셨고요. 예, 서정빈 피고인 예 나오셨고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 예 나오셨고 최아브라함 피고인 나오셨고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11: 62년 10월 27일입니다.
8: 예, 변호인 유재일 변호사님이신가요?
11: 네 맞습니다.
8: 예, 중심의 유재일 변호사님 나오셨고

예, 통상 그 선고기일에 피고인들이 법원 관행상 이제 서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선고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주문을 선고할 땐 다들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 10조 사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지금 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예,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 본관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 세안도 복제품 받은 걸로 역시 같은 범죄, 법률인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으로부터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걸로 역시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걸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으로부터 샤넬 향수 화장품 술 그리고 디올백 등 받은 것으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본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해서 그라프 귀걸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서승빈에 대해서는 역시 이에 대응해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한 걸로 청탁 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형 피고는 역시 샤넬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술, 책, 전기 램프, 디올백, 가방 등을 제공한 걸로 역시 청탁 금지법입니다. 각각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건희, 서성빈은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이봉관, 최아브라함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과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기소가 위법 부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가중법상 알선 수재죄에서 알선 명목과 대가 관계는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관계의 성격, 금품 제공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관계 형성 과정이나 교류 내용은 구속요건 해당 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재에 해당하는 점, 고의나 인식 등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검사의 주장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그 증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점, 피고인의 복수의 금품 수수에 관한 사실이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의 공소사실의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첫 번째, 이 보험관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 15일자 이 사건 방크리프 앞에 목걸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본관이 피고인 김건희를 처음 만난 것은

2021년 11월 12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지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봉관이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도모한 것은 순수한 친교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국가 조창 기도에 참석 요청 및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서희건설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나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상당 기간 회사를 운영하며 미술품 전시업을 하였던 사회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봉관의 접근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친분 형성의 경위, 만남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건희와 이봉관 사이에 2022년 3월 15일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주고받을 정도의 사적,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봉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인 2022년 3월 15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삭금 목걸이를 교부하였습니다. 비록 교부 당시 구체적인 청탁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봉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동기에 관하여 대통령이 취임하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친분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보험적 성격이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연락을 받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친교 차원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걸이 제공의 목적은 단순한 축하나 친교의 표시가 아니라 장래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봉관은 중견 건설회사인 서희건설의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의 특성상 세무조사, 인허가, 행정규제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선 직후의 대통령, 배우자를 찾아가 향후 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보험의 의미로 고액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의사가 내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비록 당시 구체적인 현안이나 특정한 알선 대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선 소재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수 당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대가관계 인정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를 수사한 후 다음 만남인 이 사건 브로치를 받는 날인 2022년 4월 8일 이봉관에게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사교적 의뢰의 범주에서 이 사건 목걸이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쉽게 양립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후적 언동은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봉관의 금품 제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장차 서희건설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도움이나 편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온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이 사건 목걸이의 가액은 5,560만 원에 달하는 바 금품의 규모, 수수 시기, 공여자의 지위 및 피고인 김건희와 이봉관의 친분 형성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목건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4월 8일자 이 사건 브로치, 티파니 브로치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과는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피고인에게 2,6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브로치를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브로치를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봉관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먼저 묻자 이봉관은 우리 사위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대통령 학교도 검사도 다 후배 되시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서 보시지요. 인수위에서 일하는 박성근이라며 사위인 박성근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사청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의 범위를 넘어 공여자가 기대하는 원죄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축하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수령자가 먼저 공여자에게 직무 관련 도움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바 피고인은 이미 앞선 목걸이 수수 당시부터 이봉관의 금품 제공에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봉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갑자기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으니 분위기상 사위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사위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사위로 인해 내가 선물 줬던 것을 다 보상을 받아버리면 내가 진짜 부탁할 때 부탁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청탁 당시 사위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봉관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든 힘을 써준 것으로 생각했다. 박성근의 익명 소식을 듣고 내가 부탁한 게 영향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위가 현 정부의 고위 공직에 진출할 경우 향후 서희 건설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문제에 대응함이 있어 의미 있는 인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사청탁이 단지 분위기에 맞춘 일시적인 수사이거나 형식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브로치를 수수하기에 앞서 이미 이봉관으로부터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받은 상태였고 다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인으로부터 2,610만 원 상당의 브로치를 추가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는 그 외관과 형태에 비추어 일반인으로서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귀금속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인 바 피고인은 이봉관의 일련의 금품 제공이 단순한 사교적 의뢰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관은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외관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그해 5월 초순경 청탁의 대상자인 박성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전화를 부탁하고 바쁘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박성근과 별다른 친분이나 업무상 접점도 없음에도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이봉관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봉관의 명시적 청탁이 있은 지 불과 4일 뒤인 2022년 4월 12일 박성근은 고위공직자 예비 후보자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격려통화가 있은 직후인 그해 5월 중하순경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같은 해 6월 3일 공식 임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추천팀 및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은주는 2022년 4월 말경 장제원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윤석열이 결정한 단독 후보자이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말을 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박성근은 국무조정실에서는 전문성 대신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파트도 있는데 제가 대인관계는 괜찮다는 식으로 인사검증단 직원에게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박성근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은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의 인사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 김건희의 격려 전화, 인사검토 절차 및 최종 임명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는 위 청탁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데 거치지 않고 그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검품의 규모, 수수 경위, 인사 청탁의 구체성, 피고인 김건희의 태도 및 그 이후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브로치는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세 번째, 2022년 5월 20일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귀걸이 교부 당시의 심경에 관하여 김건희가 공관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다.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연락이 닿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이 본관은 나중에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을 때 신경에 관하여 부탁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주겠네. 그런 불안한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이 본관은 향후 서희 건설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상황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금속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귀걸이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이 본관이 별도의 청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브로치 수술을 계기로 이 본관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본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당시에는 이미 양자 사이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직무에 속한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가 제공된 데 이어 동일한 공여자인 이 본관으로부터 시가 2,21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걸이까지 추가로 제공받았다면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귀걸이 역시 앞서 제공된 목걸이 브로치와 동일한 청탁관계 및 대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미 형성된 청탁관계와 그에 수반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불과 수주 사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소멸하거나 단순한 사교적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단지 취임 축하를 위한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은 전후 객관적 사정과 경험 측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알선하려는 이른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에 있어서 현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수제자를 직접 찾아가 명시적인 청탁과 함께 검품을 교부한 행태는 사회통념 및 경험칭상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법적, 행정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에게 미리 고액의 검품을 투입함으로써 장래 직무 관련 민원을 언제든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교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는 행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방식입니다. 이 본관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단지 막연한 호의를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세무 행정 등 건설사 경영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김건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묵시적인 알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기재에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묵시적 단계에 머무르던 알선 명목이 불과 수주 만에 명시적인 인사청탁이라는 구체적 실체로 발현되었으며,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청탁을 직접 수용하여 실현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수수한 금품들이 공무원의 직무 알선과 결부된 대가성 물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되어 갔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1년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사했음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기검속의 순차적 수수 행위 전체에 걸쳐 알성 명목과의 전체적 포괄적 대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이병호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헌 2022년 4월 12일 진관사 회동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며 이병 자신이 위원장으로 적임자임을 피력하였고 같은 날 정현희에게 피고인 김건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병헌은 금거부기를 교부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병헌은 2022년 4월 13일 정연희에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3일에는 피고인 김건희가 관심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추천하게 되면 모든 교육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김건희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연희에게 위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병헌과 정연희는 상당히 친밀하고 피고인 김건희에 관한 대화를 솔직하게 나누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병헌이 정연희에게 보낸 일련의 메시지들은 단순한 희망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헌은 2022년 4월 26일 코바나 컨텐츠에서의 티타임 자리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교부하였고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김건희는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정연희도 수사기관에서 이배용이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김건희가 긍정의 표시로 알겠다고 하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다. 김건희가 이배용의 추천을 원한다는 얘기를 알겠다는 표시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배용이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 수령해 두었던 금거북이를 피고인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거북이에 친 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던 사정은 교부의 외교적 명분에 불과할 뿐 이병헌이 기존에 윤석열과 친분관계 있었던 사정 역시 청탁과 대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원장 임명에 관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그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의사가 전달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취지와 대과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수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변호인은 금거북이는 피고인 이배용에게 제공한 화장품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라프레이 화장품을 구매하였다는 영수증과 비서 유경옥, 정지원의 진술서만 제출할 뿐 이를 이병용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 김건희가 2022년 1월 초순경 화장품을 이병용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배용이 금거북이로 공유한 시점은 2022년 4월 26일로 단순히 답례 차원이라 보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배용이 자신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적임자임을 피력하며 임명을 청탁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순수한 답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배용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초순경 세안도 복제품 수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용은 2022년 5월 22일 정연희와의 대화에서 김건희에게 세안도 복제품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직후인 2022년 6월 2일 다시 정연희에게 새로 출범한 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므로 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원장 임명에 대한 강한 의사와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이병 위 대화 직후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및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이배용 특별 고문의 적격성이라는 한글 파일을 전송받아 비서실을 통해 정비하는 등 인사 관련 청탁 서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세안도 복제품은 이배용이 정연희와 위원장 임명 청탁을 긴밀히 논의하고 관련 서류를 정비한 바로 그 무렵인 2022년 6월 초순경에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안도 복제품의 전달은 앞서 본 금거북이 교부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달 조금 넘은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거북이 교부 당시 형성된 알선 명목과의 대가 관계가 단절되었다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배용이 위원장 임명 청탁을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맥락에서 세안도 복제품을 추가로 전달한 것은 선행 청탁을 관찰하고 피고인 김건희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두기 위한 연속된 시도의 일환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 4월 26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배용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직접 듣고 알겠다고 응답하면서 고가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그로부터 불과 40여 일 뒤에 이배용이 추가로 보내온 이 사건 세안도 복제품 역시 동일한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하에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연희의 진술 및 관련 메시지 내역에 비추어볼 때 세안도 복제품이 전달된 무렵인 2022년 6월 3일 회동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한 대화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변호인은 세안도 복제품이 한지 살리기 재단 홍보용으로 제작된 공익 목적의 홍보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안도 복제품은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되어 제공된 것으로 대통령 인사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알선 수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이 부분 피고인 김건희 변호인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성빈으로부터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구매대행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서성빈은 89년 전부터 고가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바쉐롬 콘스탄틴의 시계를 매장 직원인 주수강을 통해 10개 이상 구입하였고, 2019년경 바쉐롬 콘스탄틴이 홍콩에서 개최한 행사에 한국 지사장인 이상정 주수강과 함께 참석할 정도로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서성빈은 이상정 주수관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서성빈은 이상정에게 직접 연락하여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성빈은 2022년 8월경 이상정에게 직접 연락하여 시계 모델 사진을 보내고 견적을 문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이상정은 수사기관에서 세일즈 기회가 온 것이니 본사 CCO인 로랑 페르베에게 서성빈의 구매 이력 등을 제시하면서 서성빈이라는 고객이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피고인 김건희에게 줄 시계를 산다고 하면서 가격 조정을 요청한다. 어떻게 하냐라고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문의하였습니다. 본사 측에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서성빈에게 적용할 할인율까지 거의 정하였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왔고, 당시 이상정 본인은 이미 서성빈에게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한 상황이었는데 CCO 여중이 변경되어 난감했다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본사 가격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딜러사를 안내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상정은 이 사건 손모 시계 구매 과정에서 서성빈과 직접 연락하며 할인율 및 구매 방식을 협의한 당사자로서 당시 이 사건 손목 시계의 구매 주체를 서성빈으로, 최종 수령자를 피고인 김건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건희가 구매하는 것을 서성빈이 단순히 대행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손목 시계의 구매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과정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된 자금은 모두 서성빈이 마련된 자금으로 확인될 뿐 피고인 측 자금이 사용되어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적어도 구매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서성빈이 수천만 원 상당의 시계 대금에 관하여 김건희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서성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금 청구를 주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성빈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김건희도 동일하게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금세 바로 시계 예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바쉐론 콘스탄틴을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휴대전화를 통해 이 사건 손목 시계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 김건희가 예쁘다고 하면서 이걸로 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성빈의 이 법정 진술과는 다르게 실제 서성빈과 이상정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상정이 먼저 바쉐롬 콘스탄틴의 시계들을 정리한 PDF 파일을 보내면서 여러 종류를 추천하였고, 서성빈은 그중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한 후 이상정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손목 시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정으로부터 추천받은 여러 종류의 시계 중 스스로 이 사건 손목 시계를 선택하는 서성빈의 모습은 단순히 구매 대행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서성빈은 피고인 김건희가 시계 가격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금액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가 실제 구매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손목 시계를 주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성빈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김건희가 저한테 외국에서 이 사건 송국시계를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 전 영부인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드렸더니 외국에서 몰라서 그렇지 공식 석상에서는 다 그렇게 검수한 것 같아도 막상 애프터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보석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갔다는 취지로 서성빈은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를 의뢰한 것이라면 시계의 착용 여부나 착용 장소는 전적으로 피고인 김건희 본인이 결정한 사안이므로 서성빈이 이에 대하여 큰일 난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제공하는 상황이었다면 선물한 시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서성빈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착용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우려를 표명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의 실질적인 구매 주체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서성빈은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피고인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여러 차례 넥타이를 선물하였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서성빈을 더론협회 회장으로 있는 사업가이자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고 다니는 재력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서성빈은 실제로 바셀론 콘스탄틴의 VIP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서성빈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서성빈을 정치권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서성빈도 피고인 김건희와의 카카오톡 피고인 김건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손목시계 역시 서성빈이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서성빈은 특별검사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손목시계 관련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이상정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관련 사항을 이상정으로 전달받지 못한 점을 항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배신당하는 기분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의뢰받아 물품을 전달하는 수준의 관여자라면 통상 보이기 어려운 태도로 서성빈은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전제로 이해관계를 전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는 피고인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 한옥자의 주거지에 있던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서 반크리프엔 앞에 모조품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현금 다발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시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구매자라면 정품 증명 또는 수리 등을 위해서 시계 상자나 보증서 등 구성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성품이 피고인 김건희 본인이 아닌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러한 보관 경위는 통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성빈과 피고인 김건희 사이의 친분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서성빈과 피고인은 반려동물, 사주, 패션 등 가벼운 일상이야기부터 윤석열과 피고인 김건희가 겪는 여러 정치적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형성하여 왔고 서성빈은 피고인 김건희의 부탁으로 윤석열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고 넥타이를 수차례 선물하였으며 피고인 김건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서성빈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 김건희에게
피고인 행보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견해까지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서성빈과 피고인 김건희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류를 지속하여 온 관계로서 서성빈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자신의 사업 현황이나 이해관계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관계였음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서성빈 스스로 이 법정에서 백형욱에게 부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김건희를 아니까 김건희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서성빈이 당시 드론돔의 핵심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던 로봇계 총판 사업의 내용을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 다음으로 서성빈의 로봇계 사업 참여 경위와 피고인 김건희 인맥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론돔은 원래 전동 휠체어 및 구조 드론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22년 9월 전까지는 로봇계 관련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동 휠체어나 구조 드론 사업에서도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정부기관 등의 로봇계를 홍보하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사업도 매매가 아닌 임대차 방식으로 논의가 변경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성빈은 2022년 6월경 백형모를 알게 된 직후 2022년 7월 내지 8월경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총판 파트너 계약 및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봇계 총판권을 부여받았고 새롭게 로봇계 사업으로 분야를 확장하였습니다. 드론돔은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와의 접촉, 시연, 협의, 견적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는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수행하였고 드론돔은 로봇계 4대를 경호처에 수송하는 것을 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송강석은 드론돔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경호처 및 드론돔에 제출까지 하였던 바 드론돔이 총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총판 파트너 계약서에는 원래 드론돔의 판매 권한이 행안부 및 산하 기관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드론돔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문구를 삭제한 상태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경호처와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총판 파트너 계약과 파트너 계약은 2022년 7월 내지 8월경 체결되었음에도 그 계약서의 체결 날짜는 2022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드론돔의 임대차 계약 편입이 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부회장 백형욱은 수사기관에서 서성빈이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랑을 하였다. 저는 아는 사람이 많아도 어떻게 로봇기를 팔 거냐고 말했다. 제가 총판 기간을 1년 아니면 안 된다. 1년 안에 보여달라. 로봇계 계산서 끄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서성빈이 수용하였다. 제가 서성빈이 로봇계를 잘 팔 것 같으니 1년만 지켜보자고 공현웅에게 말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서성빈은 윤석열, 김건희의 친분만 가지고 정말로 로봇계를 팔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제가 서성빈에게 로봇계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 절차에 따라 로봇계 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성빈은 계속 긁었다. 서성빈이 윤석열, 김건희와 깊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백형욱은 진술하였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공현웅과 송강석도 수사기관에서 서성빈이 김건희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납품을 하기 위하여 백형욱이 서성빈에게 총판권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돔이 로봇계 사업 수행 경험이나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다 보기 어려움에도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드론돔에 로봇계 총판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서성빈의 피고인 김건희 등과의 인맥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빈 역시 이 법정에서 백형욱에게 윤석열,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로봇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부품 이야기할 때 김건희를 아니까 김건희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다. 드론돔이 총판 권한을 가지고 경호처와 드론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성빈 본인이 부탁을 했다. 실적이 필요하고 너 손해나는 거 없으니까 실적을 발표해서 해달라. 너보다는 내가 인맥이 많으니 나중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로 설득한 것 같다. 실제로 백형욱과 식사를 할 때 김건희로부터 한번 연락이 왔어. 나가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백형욱한테 좋은 회사 있으면 언제든지 해. 그런데 너 대리점 쉽지 않을 거다. 너 한국 실적 몰라서 그렇지. 무기사업 그렇게 간단하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충고를 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서성빈은 김건희 등과의 친분을 자신의 사업상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백형욱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계 판매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성빈이 로봇계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드론돔 및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후 정부 주관 행사 등에 로봇계를 전시하는 등 정부기관 관련 영역에서 로봇계를 노출,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드론돔이 로봇계 사업에 편입되고 대통령 경호처 관련 사업에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서성빈이 내세운 피고인 김건희 및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스트 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경부터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계를 홍보하였고 경호처는 그 도입을 추진하며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공매 방식 대신 임대 방식이 논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송광석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현욱 백형욱에게 공공기관이 납품하려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인도 안 되는데 공매가 되겠느냐. 인맥이 있으면 대통령 경호처 위쪽에 예산 내역을 확인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형욱은 2020년 6월경 피고인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우던 서성빈을 알게 되었고 이후 드론돔의 총판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서성빈은 총판 계약 체결 이후인 2022년 8월 26일경 이 사건 손목 시기에 구매를 진행하였고 2022년 9월 3일 대금을 결제하였고 9월 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이 사건 손목 시계를 교부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은 그로부터 11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춰보면 이 사건 손목 시계는 서성빈이 로봇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에 제공된 것으로서 그 시가가 3,9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1: 각종 고가 금품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부기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엄마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 증시는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가 무엇인지, 왜 우리 증시가 편입에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 등재된다면 이를 추종하는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MSCI가 지적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MSCI는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다거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여전히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24시간 추가 개방 등 조치가 더해진다면 내년쯤 관찰 대상국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주춤하나 싶었던 더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공기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고요.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인 강릉은 23도 선이고 이번 주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

0: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요. 간선도로 위로 두 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올림픽대교와 잠실철교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서 지금 사고 차량들 서 있는데요. 이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 영동대교가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위로도 사고 있었습니다. 성수 쪽이고요. 도봉터널 부근 1차로 쪽에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2시 34분경에 난 사고입니다. 여의 대방로 따라 여의교 북단에서 보라매역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보라매역에서 서울 해군호텔 앞쪽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알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전달한 후 몇 주 지났어 지나고 났어
7: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생중계로
8: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진술은 김상민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구체적입니다. 또한 강필웅이 과거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기억을 명확히 정리한 경위 이후 김상민의 요구로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게 된 정황 등에 관한 강필웅의 진술 내용은 강필웅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임의로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상민은 2022년 7월경 코바나 컨텐츠에서 회동을 기점으로 피고인 김건희와 직접 소통을 하였고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김진우와 함께 만찬을 하거나 관저를 출입하였으며 피고인 김건희와 비화폰 통화까지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김상민은 2023년 2월경 피고인 김건희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해주고 직접 그 소감을 들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그림은 김진우의 장모인 한옥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김건희 소유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발견되었는 바 이 사건 그림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되었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김건희 소유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한옥자의 주거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진우는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5년 7월 16일경 이 사건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보관하였습니다. 이 사건 그림과 함께 발견된 가방에는 피고인 김건희가 제3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용 귀금속들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김진우는 해당 가방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방에 식은장치 비밀번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정황들은 그 가방 안의 내용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김진우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이 사건 그림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렸고 김상민 공소사실 부분 관련해서 특정범죄 가중부위반 알선수재 여부가 성립한지에 대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은 과거 검사 임관 초기부터 윤석열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인연을 맺은 이래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입니다. 김상민은 이와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하순경 코바나 컨텐츠에서의 회동 이후 피고인 김건희와 또 직접 소통하며 사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김상민은 현직 검사의 신분임에도 피고인 김건희와 관련된 민감한 형사사건들의 수사 경과 및 재판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사적인 조력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직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련 사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교적 친목 도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 이미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특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김상민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상민이 같은 애가 정치를 해야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속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제가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시기를 특정하면 2023년 초순부터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김상민은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 참여를 권유받아왔고 그 무렵부터 정치 진출에 관한 관심과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그림이 제공된 2023년 1월 말경에는 특정 선거구나 구체적인 청탁 행위가 외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김상민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진출을 모색하며 내심의 의사를 구체화해 나가는 시기와 이 사건 그림의 제공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김상민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아무런 대가성 없는 단순한 호의나 친교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피고인 김건희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니 타당합니다. 실제로 김상민이 물품 제공 직후인 2023년 하반기부터 출마를 암시하는 대외적 정치활동을 개시한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그림의 교부는 단순한 친교관계의 범위를 넘어 김상민이 장래 정치적 지원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내심의 정치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과 연결된 1년의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보입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 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 사건 그림이 김상민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던 김경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천하람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었던 사정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소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김상민 인사 관련 기대와 이에 대한 피고인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김상민은 창원 의창구에서 경선 배제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직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위로서 수수 당시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상민이 실제로 총선 출마를 추진하였고 공천이 무산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장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이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임명이 강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천 무산이라는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에 대한 연속적인 인사상 배려가 관철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 피고인 김건희 측으로부터 장래 공천 지원 또는 공직 인사상 배려를 기대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현직 검사인 김상민이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경고와 징계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공직에 임용된 일련의 행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피고인 김건희 및 대통령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 및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이 사건 그림이 진품 여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미술계 최고 권위자들을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1명 정도의 감정위원이 이 사건 그림 실물을 직접 감정하였고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반복 감정에서 일관되게 진품 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참여위원회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감정 시 별도의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다가 사후적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안목감정뿐만 아니라 UV 및 고배열 현미경 촬영 등 과학감정과 자료감정을 병행하였고 서명의 이후한 80년대 서명과 이 사건 그림의 서명과 서명이 이후한의 80년대 서명과 유사성 바닥 색상의 색채 범위 부합 측면 모서의 산화 정도 캠퍼스 측면 마모 상태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이상 소견 엽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센터의 감정위원 김상균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은 감정서 소견의 기재와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화랑협회 위장 판정근거는 판결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증명이 부족하거나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감정 결과는 전문위원단의 엄격한 실물감정과 과학적, 체계적 분석 틀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그림은 진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그림의 가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그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품이고 김상민은 강필웅, 이주연을 통해 임덕기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이 사건 그림의 시가에 대하여 하한가 1억, 상한가 1억 5천, 평균가 1억 2,500만 원이라고 감정하였는 바 김상민의 실제 구입 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 위 감정기관이 산정한 시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유한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그 작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높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바 1억 4천이라는 이 사건 그림의 거래가의 가격은 작가 작품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환은 대만 경비에서 이 사건 그림을 2,863만 원에 낙찰받은 후 임덕기에게 9천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임덕기는 이 사건 그림에 대해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부터 진품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김상민에게 1억 4천만 원이 매도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진품 감정서가 발행된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 것인 바 그 거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그림을 거래 과정에서 이재환, 임덕기, 강필웅, 이주연, 김상민 등 관련자들 모두가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하였습니다. 김상민 역시 이 사건 그림을 진품 감정서와 함께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그림이 대만 경매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은 해당 대만 경매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신생 경매사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매사 스스로 진위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그림 또 이 사건 그림이 1억 4천만 원 부분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민에 대한 이완 화백 그림 1억 4천만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으로 최아브라함으로 받은 디올 가방 등의 수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최아브라함은 기존에 아무런 사적 연고 없는 사이였습니다. 최아브라함은 2022년 1월 2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려 시도하였고 대통령 취임식 및 외빈 만찬 초청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관찰시켰습니다. 이후 최아브라함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불과 약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 및 주류 서적을 일방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대등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친분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고가의 물품이 반복적 일방적으로 교부된 점, 특히 고가의 가방 및 화장품과 같은 물건이 포함된 점,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 이 거품의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아브라함은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명백한 알선 청탁에 해당되고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요청 및 대통령과의 동반 참석 요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를 매개로 대통령의 대외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및 대통령실 참모진 대상 특강 요청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강의가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 역량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일정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점이 처음 관저의 운영 및 공간 활용이 대통령실의 의정 경호 체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전의 미술작품 비치가 오로지 사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보면 모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 또한 최아브라함은 선물 교부시마다 그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하였습니다.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교부 당일인 2022년 6월 20일에는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및 김창준 국정자문위원장 임명 청탁 그걸 하였고 주류 및 서적을 교부하던 7월 23일 전후로는 특강 청탁 및 공간 미술작품 비치 청탁을 하였고 디올 가방을 교부하던 2022년 9월 13일 직전에는 친명 명절 선물 청탁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최아브라함은 불과 3개월 만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고 각 금품 교부의 전후로 새로운 청탁이 이어지거나 기존 청탁의 실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된 점에 비춰보면 금품 교부와 청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던 민간인이자
특정 분야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목사인 최 아브라함이 이처럼 국정과 국정책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인 김건희 개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위층에 자신들의 정책적 또는 인사 관련 요구를 전달하거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 김건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 속에 고가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 아브라함이 그는 구체적인 청탁에 대하여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한 것을 넘어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특강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 아브라함이 피고인에게 샤넬 화장품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 김건희는 약속을 정하면서 만남은 보안을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김건희와 최 아브라함 사이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었던 점,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금품 수수와 구체적 청탁이 연이어 무리하게 반복된 점에 피고인이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 직접 호응한 응동 등을 보태보면 피고인은 최 아브라함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통령의 직무와 결부된 어떤 대가 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니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은 피고인 서성빈의 비용으로 이 사건 손목 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 또는 선물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앞서 살펴보아와 같이 물론 피고인 서성빈이 증거 부동의에서 기각됐던 이상정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손목시계는 피고인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김건희에게 제공한 게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 8조 5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조직 예산, 인사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 감독 체계 아래 있고 과학 경비 체계 구축 및 로봇 계획 같은 첨단 경호 장비 도입 여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주요 정책적 사항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기 시범 운영 및 관련 TF 추진 현황은 경호처장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 역시 이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고스트 로보틱 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경부터 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대통령 경호처와 사이에 로봇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논의가 선회되긴 하였으나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형과 친분을 형성한 후 2021년 7월 내지 8월경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서성빈은 총판 계약 체결 직후인 8월 26일경 이 사건 송모식의 구매를 진행하여 9월 8일 김건희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은 그로부터 11일 후에 불과 11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손목시계는 시가 3,99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피고인 서성빈과 김건희 사이의 관계, 로봇계 사업의 진행 경과, 총판 계약 체결 이후 손목시계 제공,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서성빈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로봇계 도입 및 운영사업과 관련

관련된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무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서성빈이 김건희에게 이 사건 송목 시기를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성빈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나머지 피고인도 보강 정보를 다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요.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양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 및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사청탁과 사업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간 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들과 그와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향후 기업 현안 해결 및 친인척의 인사 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기금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한 금거북이와 세안도, 로봇계 납품 등 대정부 사업 영위를 위한 수천만 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 및 인사 청탁 등 인사 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미술품 수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 이르기까지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배경과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과의 계약, 여당의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피고인 김건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하여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반클리프 앤 아페 목걸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진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은닉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법정에서 또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금품을 제공한 자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하였으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 기금속을 이봉관에게 반환한 점, 2020년 5월 12일 이봉관을 피공탁자로 그라프 귀걸이 상당 금액인 2,210만 원을 공탁한 점, 2020년 5월 11일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 시계 대금 명목으로 2,870여만 원을 이체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지위,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이봉관에 대한 양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어서 징역 1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법인 자금을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한 후 이를 유용하여 고가인 2,2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귀걸이를 구매하여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의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친분을 매개로 기업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친인척에 대한 조력을 얻으려 한 부정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와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이 무겁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시점부터 취임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의 기금속 교부해 왔는 바 비록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행위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포함되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교부의 경력 범행 행태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주주와 회사 전체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 청탁의 수단으로 유용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영 윤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피고인 이봉관은 특별검사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김건희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목걸이 및 브로치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비록 특검법 도입 이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수사 협조 및 증거 제출은 특검법상 김건희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특검법 24조 3호,

암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3년,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서성빈이 고위공직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1회 수수 금지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하는 3,99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제공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최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 및 그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향후 자신의 사업 등에 유무용의 조력을 받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가시하려는 부정한 동기와 목적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직 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재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서성빈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국내 대행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조사를 앞둔 시점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위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도롬동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볼 만한 사정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 전과 두 번 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습니다. 최아브라함에 대해서 봅니다. 최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고 최아브라함 역시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의 범위가 벌금 2만 5천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디올 가방, 향수, 화장품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군품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그 제공 과정과 관련 대화 내용이 영상 형태로 공개됨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외부인 사이의 금품 수수 관계가 사회적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디올 가방의 제공이 언더커버 형식의 잠입 취재 또는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목적이 포함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교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구성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금품 제공과 대화 및 접촉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거나 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 제공과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 사항을 언급하며 일정한 요청을 전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인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적으로 전적으로 잠입 취재를 위하여 허위의 청탁이나 외형만을 형성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대통령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나 요청사항을 전달하려는 의도 역시 함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공익적 문제 제기 내지 취재 목적이 일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는 바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품 제공 관련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점, 피고인에게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 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두 일어나십시오.

예.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우한 작가 푸른 포인트 그림 한 점,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빈박스 한 개, 금도부기 보관함 한 개, 다이아

0: 목걸이 반클리프네 아펠 한 개, 브로치 티파니 한 개, 듀얼 파우치 한 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간함을 명한다. 피고인 이봉관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서성빈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최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위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함을 명한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김건희의 경우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에 장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1: 모두 일어나십시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올해로 60줄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시댁 경조사며 제사 한번 빠진 적이 없었고요.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열이면 열 다 저를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명 정치인까지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곰탕집은 유명세를 얻었어요. 식당의 규모는 커졌지만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삼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삼남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대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그리고 예금과 연금 정도입니다. 밤낮 없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재산을 함께 읽어왔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요. 이명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긴 합니다.
0: 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1: 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제 쉽게 말해 혼인신고라는 서류적인 절차만 빠졌을 뿐 형식적인 절차만 빠졌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관계를 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이잖아요.
1: 네. 네, 우리 사안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랑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0: 네.
1: 이제 무려 25년이나 함께 살면서 경조사 참석도 하시고
0: 네.
1: 아내로서 이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 해오셨는데 이처럼 장기간 공동생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 온 경우면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실혼 배우자 이게 상속은 못 받는 거죠?
1: 네,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 에게는 상속권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 네.
1: 이제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를 하고요.
0: 네.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0: 네, 근데 이게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는 거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1: 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조항이 헌법에
0: 네.
1: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실혼은 상속권 없다. 이건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혼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1: 네, 상속권은 없지만 두 가지

0: 방법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라고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러나 뭐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처소생 자녀가 3명이 상속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편이 생전에 이제 사실은 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증여나 유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연고자로 이제 남편의 이제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상속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상속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이제 법원에 확인을 받으면
1: 네.
0: 유족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결이 열리긴 합니다.
1: 네.
0: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에게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배우자도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이제 지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내는 사실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사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혼인신고라고 하는 서류상의 어떤 기재가 있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곤 하는데요.
1: 네.
0: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 이를 통해서 이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1: 네.
0: 이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에 대한 전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법원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사연자분이 25년간 남편과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이제 유증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은 받을 수 없다고 알려드렸고요.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영업난을 견디다 못해 손님들을 모을 묘수를 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뿐만 아니라 컵라면을 같이 팔기 시작한 건데요. 출출한 학생 손님들이 찾아온 덕분에 매출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컵라면을 파는 이 행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 사장님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기계로 라면을 끓여서 파는 것은 합법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라면이나 떡볶이를 조리해서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 사장님이 라면과 함께 맥주나 소주까지 팔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요. 휴게음식점은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음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까지 팔려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더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공기의 열기가 조금씩 더 뜨거워지면서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덥고요. 오늘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일부 강원 지역엔 소나기 우는 곳이 있고요. 오후엔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나 금요일 오후 시간 더해지는 만큼 차량 소통량이 부쩍부쩍 더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북단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답답하게 묶이고요.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밀리면서 다리 위에서 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좀 길게 정체되고 특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마곡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도 있었고요. 강촌 부근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설악을 통과할 때 약 7km가량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네.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질타를 했는데요. 징역 7년 선고 상당히 좀 엄중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6: 그렇습니다. 애초에 구형량의 경우에는 7년 6개월이었는데요. 이제 김건희 씨의 경우 최종적으로 징역 7년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수수한 금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 추징 명령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알선수재,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중된 그 엄벌에 처한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목걸이, 브로치, 나토 3동 세트를 비롯해서 그림이라든지 시계, 지금 수수했다라고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7: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 지금 오늘 1심 선고형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징역 7년에 그리고 수수한 모든 귀금속이 몰수를 한다.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몰수를 한다. 추징금은 6,48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나머지 이봉관 회장,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진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로봇계 청탁, 로봇계 사업 청탁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디올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최아브라함 목사, 최재영 목사로 알려져 있죠. 벌금 8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8: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행위 사실에 대해서 자수를 한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금품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그렇게 다툼이 심한 그 과정에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공여한 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형량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공여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추궁한 선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예. 지금 2시부터 이제 재판 선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1시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 그만큼 이제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특별히 좀 눈길이 갔던 것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8: 저는 사실 이것이 디올백에서 시작된 청탁금지법에서 시작된 돼서 뇌물죄까지 가려다가 알선수재에서 멈춘 사건인데 네. 사실 처음에는 그 56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었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받은 모든 금액, 이 매관 매직에 사용된 받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후의 6개월, 그 전후에 살아있는 권력 기관 동안에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청탁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이런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오늘 선고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의 뭐 어떠한 사안이 아니라 인사, 공천, 사업, 아까 재판장도 선고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청탁이 이루어진 아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의미에서 민간인의 지위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7: 네, 지금 상당히 저희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시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그 판사, 재판관이 그동안 공판기일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후에 있을 뭐 항소심이나 이후에 있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조금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일반적으로 이렇게 청사 사건에 이제 판결을 내게 되면 판결문 자체에는 이 기일에서 있었던 오간 내용들이 다 이제 많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금품 수수를 했다라는 그 항목들이 다 알려진 그런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리고 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피고인별로 정리해서 설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판결에서 이제 그래도 쟁점화 될 수 있었던 부분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금품 수수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죄 책에 대해서는 무죄 다툼을 했었거든요. 예. 이러한 무죄를 다투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가 됐던 단순 선물이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었다.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해도 충분히 청탁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다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그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지위를 어떻게 보면 부여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됐을 것인데 이것은 사실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죄의 엄중함이라든지 이 막중함에 대해서도 이 설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예.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시간 40분 넘게 재판 결과를 이제 묵묵히 들으면서 가끔씩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부는 이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 내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8: 맞습니다.
5: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도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8: 예, 이것은 뭐 재판 결과도 결과고요.
5: 예.
8: 본인의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어떠한 지금 전망이라든지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소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사실 기존 재판의 도이치모터스에서의 매간매직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거의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근데 오늘은 본인이 주장한 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5: 그렇죠.
8: 않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한 것들이 안 좋게 받아들여져서 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계속 굉장히 중대한 범죄 그리고 모든 범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툴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소는 필연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재판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지금 뭐 1심과 좀 다른 판단이 내려졌죠. 물론 아직 이 사안은 지금 1심 이긴 합니다만 뭐 만약에 이렇게 확정된다고 하면 그 형량이 누적이 되는 겁니까?
6: 누적이 된다라고 보는 예.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됐다라고 예.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갈래로 그리고 아직도 이제 판단이 남아 있는 사건이 그 정당법 위반 사건이 또 있는 것이기
7: 예.
6: 때문에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지금 재판의 절차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일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그런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고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1심이 끝났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항소를 하게 돼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당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첫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5: 네.
6: 올해 8월 14일에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가 이 재판을 받는 모습은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5: 예. 자,

0: 지금 재판이 끝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이 재판정을 나오면서 뭔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또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결국 사필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2: 김건희
1: 하겠습니다.
2: 측 변호인입니다.
3: 김건희 씨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1: 아니, 저희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4: 저희가 지금 접견 가서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 근데 뭐 김건희 여사님 일관된 입장은 어쨌건 이렇게 부적절한 선물 받은 점, 영부인의 집에 있으면서 경솔하게 선물을 받은 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예. 이만 하겠습니다.
1: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0: 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가 아쉽다라고 밝히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3: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대를 표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살아서 구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2: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0: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잔해 앞에서 절박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의 구조 작업은 반나절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5: 거대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담요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가 잔해 아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교회 잔해 더미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6: 저는 어린 딸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다른 목사님과 제 아기는 아직 안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 목사입니다.
5: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여성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6: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5: 현지 시간 24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방대해 중장비 투입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6: 군과 불착기, 건설 장비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게 우리

0: 원하는 전부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1: Eso es lo que se quiere.
2: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잔해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한 강진은 깊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4: 네, 또 충격파가 단층선을 따라 수도 카라카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지난해 9월 수도 카라카스에선 재난 대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목적은 지진 대비. 훈련 얼마 전 지진이 카라카스 주변을 강타해 100여 명이 다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자며 하는 훈련입니다. 당시 지진은 규모 6 정도로 이번 지진보단 작았습니다. 하지만 6.2, 6.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를 키운 건 이번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을 이중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이중 지진은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은 이중 지진이 아니라 하나의 지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것도 피해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이중 지진의 진원 깊이를 각각 20km, 10km로 특정했습니다.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닿는 동안 위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진의 충격이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의 위력이 전달되면서 그 충격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앞선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진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일대에서 적어도 일주일은 규모 3 내지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성향을 분석하는 애착 유형인데요. 상대방과 깊어지는 게 두려워 거리를 두는 회피형,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그리고 중심을 잘 잡는 안정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집 가계부를 대하는 이 태도에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나 매달 나가는 보험료 마주하기 두려워서 일단은 눈 감고 보는 가계부 회피형, 주위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귀가 얇아지는 재테크 불안형, 지금 아마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 지출과 자산의 상태를 담당하게 직시하는 안정형 가계부를 만들 때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 어떻게 단단한 안정형 가계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가계부 처방전 전해드릴 두 분의 든든한 재무 가이드 모시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게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불러요. 야! 그랬을 때 남편이 야? 이렇게 반응하면은 이제 이거는 불안형, 불안한 남편이고, 네. 야? 왜?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안정형 남편이래요. 어떻게 김진호 팀장님은 아내분이 야! 하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2: 혼내죠. 어이, 남편한테.
0: 아, 그렇군요. 불안형 남편이시네요. 이미경 팀장님은 오늘 가서 꼭 한번 해보시고
1: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0: 안정형 남편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0: 이게 재무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가계부 회피형, 재테크 불안형.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담담한 안정형일 텐데 어떻게 하면 안정형 가계부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지만 그냥 시스템 쪽에 맡겨놓는 편이거든요.
0: 시스템에 맡긴다. 뭐 어떤 늘, 시스템이요?
2: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버는 수입은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 지출은 이만큼. 그럼 그 안 범주 내에서 사는 거고, 저축은 3년 후에 뭐가 있고 5년 후에 뭐가 있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축도 하고 펀드도 하고 연금도 들고 그냥 그렇게 쭉 흘러가다 보니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장이 출렁거린다고 해서 내가 불안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0: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안에서 나가는 돈의 지출을 시스템화한다.
2: 네, 맞아요.
0: 이렇게 계획해서 지출입이 될 수 있게끔 통제하는 거. 그게 이제 내 가계부가 안정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네. 짚어주신 거군요. 동의하시죠?
1: 동의는 하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버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지출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신용카드인 맞아요. 것 같아요. 지출을 통제하고 싶다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2: 네.
0: 현금 안에서 돈의 운용을 한번 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유자금 만들어서 돈 불릴 수 있는 가계부의 구멍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의 디테일한 점검 받아서 내 재무 점검 받고 돈 불려나가는 재미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 분석하고요. 우리 집 가계부의 구멍 분석해서 지출 여력, 소득 여력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재무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일주일 동안 샵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410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앞자리가 4로 바뀐 2년째 직장인입니다. 4로 바뀐 지가 2년째인? 그래서 올해로 41살이 되셨다는 우리 청취자분. 얼마 전 거울을 보다가요. 흰머리를 발견하고 울컥했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나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상 수령액 숫자를 보는데 순간 시력에도 문제가 찾아왔나 했습니다. 한 달치 치킨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50대 부장님들보다 40대가 남은 가입 기간이 길어서 인상의 타격을 훨씬 오래 버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잠이 안 옵니다. 저 정말 이대로 가다간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꿀팁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문자 사연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흰머리로 시작해서 시력의 노화가 찾아왔나? 로 갔는데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요. 40대인 우리 청취자님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봤더니 그 수령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충격이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근데 충격 정도가 아니라 가끔은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0: 기절까지요?
3: 네, 농담이고요. 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때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부터 올랐죠. 예, 9%씩 내던 것을 최대 13%까지 올라서 이 40대가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슬픈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거든요. 이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소득 대체율 이 부분들도 기존의 41.5%에서 43%로 같이 높아집니다. 즉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왕 받을 거면 똑소리 나게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수령액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합법적 꼼수 규칙을 잘 쓰시면 되고요.
0: 와,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합법적인 꼼수 네. 규칙 네. 어떤 걸까요?
1: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입니다. 네. 네, 추후에 납입하는 제도인데 과거에 직장을 좀 쉬었거나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안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걸 지금 몰아서 내는 겁니다.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만 해도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약 두 배 정도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있잖아요.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군 복무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두 배가 된다.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내야 되는 거니까.
3: 맞습니다.
0: 안 냈던 기간만큼을 다 계산하셔서 목돈이 좀 있으시다면 이거 추후 납부하면 무조건 좋겠네요.
3: 그럼요. 안 내면 무조건 손해라니까요.
0: 그러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이가 둘이지 않아요?
0: 맞아요. 아이 네. 둘입니다.
3: 네.
0: 둘.
3: 그렇다면 이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둘일 때는 12개월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린다면 너 은퇴하고 바로 연금 받으면 손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0: 맞아요. 맞아요. 뭔가 네. 수령 시기를 좀 늦추는 게 더 낫다.
3: 그렇죠.
0: 이런 얘기죠.
3: 네. 연금 수령 시기를 딱 1년만 뒤로 늦춰보게 되면 그 한 1년 늦출 때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무려 7.2%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0: 내가 뭐 목사한테 별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가 있는데 이 5년을 늦추게 되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곧 최고의 재테크가 되는 거겠죠?
1: 그렇군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의 보너스가 붙는다. 진짜 이거는 맞네요. 합법적 꼼수 전략과 규칙이
0: 네.
1: 맞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연금,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셨잖아요. 청취자님 참고하시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잇 애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청취자님은 8330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전 나름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자부했습니다. PBR 다 공부하고 차트까지 분석을 해서 마스터해 주식을 시작했더랬죠. 그런데요, 제 주식 계좌만 보면 무슨 스머프 마을에 온것 같습니다. 죄다 파란색이에요. 시장 지수는 빨간불인데 왜내 주식만 파란불인 걸까요? 이건 과학인가요? 더큰 문제는 얼마 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사람 바꾸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자기가 직접 굴려서 대박을 내겠다며 DC형으로 다 갈아타더라고요. 하지만 전제 손가락이 무섭습니다. 이 똥손으로 퇴직금까지 굴리다가 반토막이 난다면 은퇴 후엔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하나 두렵거든요. 저 직접 투자 때려치우고 그냥 안전한 DB형을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할까요? 저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네.
1: 아니, 스머프 마을이라니 이게 사실 웃긴 일은 아닌데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청취자님, 저도 그래요. 예, 공부는 진짜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 뉴스 챙겨본에도 불구하고 왜내 계좌는 이럴까?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일단은 김준호 팀장님, 이분한테 저희가 어떤 답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0: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천사님, 한번 제 눈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세요.
1: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0: 네,
1: 네.
0: 당장 포기하세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이 투자는 공부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정말요?
0: 네.
1: 포기, 포기? 예.
0: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개인 돈으로 직접 투자는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내 손가락을 저도 안 믿거든요. 대신 매월 정해진 날에 기계처럼 자동으로 이체되는 간접 투자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제 계좌는 항상 시뻘건 물바다가 된지 오래입니다.
1: 아까 그 직접 투자라 하면 우리가 개별 종목, 개별 주식을 사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냥 언제든
0: 네.
1: 타이밍 봐서 느낌대로.
0: 그렇죠. 물타기 계속 하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간접 투자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ETF 같은
0: 맞아요.
1: 펀드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0: 네, 맞아요.
1: 거잖아요.
2: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을 많이 믿는데요. 웬만하면 본능을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어떤 주식을 내 손으로 딱 사는 순간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있는 뭐 이런 전자회사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객관적인 가치보다는 내 것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를 하는 법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 종목인데도 내가 고른 내 새끼 같으니까 애착이 생겨서 손절매를 못 누르는 겁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이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야 하면서 이제 호재 기사만 찾아 헤매고 하락 신호는 흐린 눈으로 무시를 하죠. 그러다가 원하지 않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서 대대손손 주식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1: 이 마이너스 계좌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0: 네.
1: 이거는 어쨌든 우리 애들이 나중에 클때 되면 괜찮아져라고 하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 그럼 괜찮아 얘네들이 손주 나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서는 좀 흐린 눈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네.
1: 조금 오르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매도를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많이 떨어지는 그 손실 구간에서는 언제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그 예술적 타이밍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술적 타이밍?
1: 그래서 어쨌든 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과 예술의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직접 투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자, 그럼 우리 청취자

0: 선생님의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 투자 자체가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퇴직연금 또한 직접 투자가 두려워진다. DB형, DC형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DB형이 이제 간접 투자인 거고 DC형이 직접 투자의 개념인 거잖아요. 맞을까요?
1: 그렇지는 않죠. DB형은 뭐 우리가 과거 이 DC 퇴직연금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근속연수 곱하기 그다음에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 그렇게 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 거고.
0: 투자와는 무관하게
1: 그렇죠.
0: 그냥 은행 예적금이 쌓이듯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1: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대신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이제 어떻게 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종목도 고르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펀드도 고르고 ETF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직접 하는 건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솔직히 권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DB형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 상승률이 높다. 그다음에 나는 정년까지 보장된다.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내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내 퇴직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니까 손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급여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DB형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급여 인상률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이직이 잦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C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더내 퇴직금을 높여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0: 그러면은 오늘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은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이 그냥 주식의 트라우마만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일단 드리면 좋을까요?
2: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내 손가락을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TDF라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자율주행 펀드를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TDF는 내 은퇴 예정 연도에 맞춰서 펀드가 알아서 지금은 젊으니까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자. 어라, 이제 은퇴가 가까워졌네? 안전하게 채권 비중을 늘리자 하면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 줍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를 못 믿는데 투자는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것 같거든요. TDF 펀드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이 되는 걸까요?
1: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DC형 퇴직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TDF라는 상품이. 근데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해 두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 주냐면 내가 언제쯤 퇴직을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030년에 퇴직할 거야. 40년에 퇴직할 거야. 50년에 퇴직할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숫자가 50으로 끝나느냐, 60으로 끝나냐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끝나는 숫자에 맞춰서 내가 투자하는 것의 비중을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변동을 시키는 거죠.
0: 위험률을 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0대시라면 대충 한 60년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60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퇴직 연한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이면 채권 비중을 갖다가 좀더 늘리고 주식 비중을 갖다 낮춰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갖다가 운용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0: 아, 그렇군요. 내 손은 믿지 못해도 TDF가 메이드가 돼서 알아서 굴려줄 테니까 안심이 될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사내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TDF 펀드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우리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한 IRP 또는 연금저축 여기 안에도 모두 다 적용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를 선택해서 내가 운용하는 개인연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TDF를 선택해 놓는다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굴려주니까 확실하게 좀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시스템적인 것은 TDF 펀드가 이제 해주고
1: 네.
0: 사람도 옆에서 TDF처럼 코칭을 해주면 참 좋잖아요.
1: 맞습니다.
0: 믿을 만한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 여기 계십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상담 문자창 열려 있고요.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돈 관련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 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2: 굿머니
1: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각색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생활을 시작한 퇴직자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름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2: 엄마, 나 학원비 좀, 알바비가 좀 늦게 나온다고 하네.
0: 아우, 너는 무슨 알바를 하길래 맨날 알바비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유, 진짜 안 줄 수도 없고. 여기.
2: 나 좀만 더 주면 안 돼?
0: 야, 엄마 돈 없어.
1: 아니 미경아, 너도 이제 좀 돈 좀 아껴 써야지. 그 알바해 보니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지. 그래도 너는 좀 취업을 좀 어떻게 좀.
2: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1: 아니, 그리고 나가는 거야? 야 오빠 오빠, 아이고 일찍 일찍 좀 다녀. 너 너무 늦게 다니더라 요새.
0: 1절에 2절에 3절에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당신 잔소리만 하고 있어.
1: 아니 은퇴하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아니 취미생활 마음껏 할 줄 알았는데.
0: 취미생활 같은 소리 안 해. 통장 좀 그만 봐. 아니 통장 들여다보면 뭐 돈이 나와?
1: 아니 억울해서 그러지. 퇴직연금에 IRP까지 다 했는데 이거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멀어있고, 아이고 개인연금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돼?
0: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고생하고 산 건 우리 다 아는데 현실이 이렇다. 그나저나 오늘도 점심 집에서 먹을 거야?
1: 아니 그럼 내가 집에서 먹지 어디 나가? 회사로 갈까?
0: 당신 삼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1: 아니 없어.
0: 아유, 진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삼식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나가라. 사람들 좀 만나고 좀 그래.
1: 아니 옛날에 일찍 들어오고 그렇게 난리더니 이제 나가라고 난리네.
0: 나가 나가. 아우 나도 좀 답답해서 그래.
1: 아이고 나간다 나가. 막상 은퇴 후 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통장 잔액을 보며 가슴을 졸이는지 이 아내가 자꾸만 핀잔을 줍니다. 정말 퇴직 후 이 연금만으로 균형 잡힌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0: 퇴직을 하고 삼식이가 된 남편분의 사연을 만나고 있어요. 삼식이 뭔지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
1: 아, 몰라요, 저는.
0: 하루 3끼 밥 타령해가지고 삼식이가 돼서 구박덩어리가 된 남편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유, 근데 어쨌든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고생 끝,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는데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없으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준비된 걸까요?
1: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으로 모신 지 한 15년? 저랑 함께 같이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은퇴 준비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연습도 하셨어요, 나름. 근데 잘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전에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어요. 네. 근데 아직 은퇴하려면 아직 시간이 저도 남아있고 나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직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2: 근데 사연에 앞서서 두 분 잔소리가 일상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던데.
0: 저는 완전 생활 연기였어요.
1: 저도 그래요.
2: 아, 그 따님한테 그 옷 입고 나간다고 막 잔소리하는 거 딱 들으니까
0: 그쵸,
2: 똑같은 것 같아요.
0: 남편 잡두리 하는 것도 그렇고.

0: 네, 우선 사연으로 돌아오면 이 사연자분은 퇴직 전 부부가 함께 이만큼의 돈이면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미리 연습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는 습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IRP 위주로 연금을 개시를 했고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 돈으로 버티는 계획을 세웠어요. 숫자상으로는 충분해 보였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고정비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재직 시절에는 회사 복지나 수입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지출들이 은퇴 후에는 온전히 연금 계좌를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복병이 된 거죠.
1: 네. 이 고정비의 습격이라고 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주거 생활비에 대한 반전이 있었어요. 자가 주택이라서 월세는 안 나가지만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등 이 공과금으로 매달 고정비를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줄지 않는 식비. 외식은 줄었지만 집밥이 자꾸만 이제 삼식에 가다 보니까 이 집에서 먹는 횟수가 늘었고 건강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다 보니까 쌀도 빨리 떨어지고 식비가 오히려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직장 다닐 때는 이제 회사 복지제도로 지원받던 그 정기검진비, 그다음에 약값 병원비 이걸 온전히 내 돈으로 내야 해서 이 노후 불안감을 좀 더 자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끝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 아이들. 이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 아직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자녀가 대학에 재직 중이라서 등록금과 생활비가 나가는데 이 과거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 지원이 끊기니까 온전히 내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통신비, 교통비, 경주사비에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더해지니까 이 연금 수령액과 비교했을 때 매달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은퇴는 했어도 집에서 생활하는 건 똑같으니까 공과금 나가는 거고.
1: 그렇죠.
2: 오히려 집에서 물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밥 먹는 게 주나요? 밥값 똑같이 들고 더 들 네. 수도 있는 거고. 이외에 나머지 뭐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경조사비 정말 고정비의 습격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했을지 굿모닝 구조대원이 어떻게 구조를 해주셨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퇴직 후에 나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우리 집도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계부 재점검이 절실하다라는 마음 드시다면 전문가에게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구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 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자의 고민 해결 사연인데요. 재무관리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좀 도와드렸을까요?
0: 우선 먼저 소비 프레임의 전환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액 중심에서 사용 방식 중심이라고 해서 얼마를 모았는가라는 총액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매달 정해진 연금 액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용 방식으로 경제적 관점을 재정립해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다이어트를 좀 시켜드렸는데 이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외식과 충동 소비를 좀 줄이도록 요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성비 중심의 공공여가 활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비싼 친목 모임이나 골프 대신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들 갖다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상 취미를 등산과 독서 위주로 좀 재배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2: 아, 쉽지 않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렇게 바뀌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많이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구조 조정도 제안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의미가 크지 않은 모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모임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경조사 및 사교비를 좀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1: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이

0: 있었는데 한두달 정도 실천해 보시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삶의 만족도는 전혀 낮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매달 같은 날 꼬박꼬박 입금되는 연금을 보면서 아, 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실한 안정감과 삶의 리듬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이다. 아, 이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겨야 될것 같아요. 명언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 굶주리는 결핍도 또 넘쳐나는 풍요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금융상품은 꼭 있어야 된다, 또 좋다, 나쁘다, 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지만, 이 살아가면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 지출을 통제하며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는 은퇴 생활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퇴직 전에 내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될지 미리 점검해 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은퇴 전 재무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재무 설계를 하는 이유, 결국 내가 아플 때, 내가 은퇴했을 때와 같이 소득은 크게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다 덮어만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내 상황은 어떤가 체크해서 철저히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조언 필요하시다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1:1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잇 끝곡은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동해안에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돼 주말 동안 해안가에선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요. 내일 서울은 20도로 시작해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금요일 늦은 오후 시간 접어들면서 강원권으로 가는 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평휴게소에서 강촌까지 막히고 있는 가운데 강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에서 약 5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꽤 깁니다. 현재 20km 넘게 25km 가까이 정상 속도로 못 내는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는 가운데 일찍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에 고장차도 있고요. 덕평에서 용인, 동수원에서 북수원, 북수원에서 부곡, 군자에서 월곶, 서창을 지날 때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오늘

0: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사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 가까이 하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19.09포인트 내린 8,411.2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7.12포인트 내린 8,813.18로 출발한 뒤 점차 하락폭을 확대해 한때 8,126.84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전 11시 12분께 매도 사이드카가 낮 12시 10분께 서킷 브레이커가 차례로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6.44포인트 내린 85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과 어제 오후 1시간 넘게 회동하고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이상기후 영향으로 여름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물가를 2%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 품목에 3,500억 원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주로 명절에 내던 전통시장 농알 상품권을 매달 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쌀과 달걀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최대 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3,500억 원을 투입해 7, 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에 1인 최대 3만 원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 평균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32%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3월까지 6개월 연속 오르다가 4월 0.03%포인트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0: 부담대에 더해 보증대출 금리까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사망자 수가 기존 188명에서 2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도 기존 1,520명 규모에서 4,3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현지에서 실종자 추적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재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이 84%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베네수엘라 여진 가능성 예측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일주일 이내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고 이번 강진과 비슷한 규모 7 이상의 여진 가능성은 2%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진이 발생할 경우 노후하거나 취약한 주택과 건물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혼슈 북부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후 12시 46분쯤 지바현 북동부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도, 동경 140.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0km입니다.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4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바로 옆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건물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곳곳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부분의 해안에서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볕이 강할 텐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덩달아 오존도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8도, 습도는 42%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기업들의 호남 반도체 투자설을 두고 나오는 반발을 보면 좀 한숨이 나옵니다. 대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 사회주의냐는 항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미르재단에까지 비유를 했는데요.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랬더군요. 세계 1, 2위 기업이 쥐어짠다고 하겠느냐.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조성, 사실 기업과 정부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논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좀 부당하겠죠. 팔비틀기다, 그리고 심지어 미르재단이다. 이 얘기를 하려면 근거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자유를 외친다고 되는 시절이 아니죠. 대만의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미 반도체 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데 정부가 계속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회주의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것, 호남에 대한 질투 혹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일까요?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뉴스 정면 승부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새로운 분이 진행을 할 텐데 그분이 누굴까?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정치 맛술랭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배종찬 소장님, 네. 다음 주부터 누가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무도 모르죠.
0: 아, 아무도 모른다?
2: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0: 베일에
1: 너무 커요, 베일이.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네. 몸이 자꾸 삐져나옵니다, 머리가.
0: 베일 밖으로? 머리카락이 좀 네. 나오는 네. 듯한.
2: 정면 승부를 해야죠.
0: 아, 네. 정면 승부해야 한다. 네. 다음 주부터는 배종찬 소장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들어오기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지금 판결이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기금속과 손목시계 억대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1: 거의 유죄가 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네. 알선수재죄예요. 그걸 네네. 받음으로써 영향을 행사했냐 대가관계 있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인정을 했고 공여자도 지금 집행유예 내지 벌금을 받았고요. 받았던 김건희 씨 지금 징역 7년이 지금 선고된 상황입니다. 항소를 하긴 하겠지만 저는 뭐 조금 이게 다툴 여지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0: 1심 내용은 굉장히 클리어한 것이다.
1: 예, 예. 네,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서정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변호사님. 보십니까?
3: 뭐 저는 알선수재 제가 맡은 사건은 7억인데 제가 3년 받았거든요.
0: 네.
3: 최고형이 5년이에요.
0: 네네.
3: 5년 이하예요. 다만 이제 경합범이다 보니까 아마 7년까지 때린 것 같은데 이 뇌물죄도 이 정도 안 놉니다.
0: 아.
3: 다 합치가 3억이면 뇌물로 가도 10년 이상이라도 강정되면 6년 이렇게 놓거든요.
0: 네.
3: 따라서 너무 형량이 가혹하고
0: 네.
3: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청탁이 대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선물 당선 뭐 축하나 이런 건지 따질 게 있고
0: 네.
3: 그다음에 이것도 받은 건지 아니면 구매한 건지 사실관계도 다툼이 많다
0: 네네.
3: 이 말씀 드리고요.
0: 네.
3: 마지막으로 그 죽은 권력한테 너무 가혹해요. 예를 들어 우리 김정숙 여사 수사하는데 그냥 무혐의한데 납득이 안 돼요. 소환도 안 하고 계좌도 안 보고 그때 관봉권으로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브로치도 사고 많이 샀잖아요.
0: 그 의혹이.
3: 그런데 네. 그걸 소환도 안 하고 계좌도 안 보고 그냥 무혐의하고요.
0: 네.
3: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그 북한 어디 갔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왜 선고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은 권력한테 가혹하게 멸문제한을 시키고
0: 네.
3: 살아있는 권력 앞에 완전히 법원이 쫄아가지고 지금 선고도 못하고 있고 대법원.
0: 그러니까 형평성에 뭐냐. 맞지 않는다.
3: 그렇죠.
0: 네.
3: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당당하고
0: 네.
3: 죽은 권력 앞에 따뜻해야 됩니다.
1: 따뜻하라고요?
3: 그래야 됩니다.
0: 그 혹시 변호사님 원래 이제 김건희 씨하고 이제 좀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혹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3: 김건희 여사는 이제 오빠하고 제가 친구로 좀 친했고요. 김건희 네. 여사는 뭐 그렇게 자주 만난 건 아니고
0: 네네.
3: 뭐 그냥 지금은 이제 적응도 잘하고 우리 편지도 주고받은 놓지 않습니까?
0: 아.
3: 뭐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잘 적응하고 있다.
2: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민을 가지려면 적어도 연민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뭐 건덕지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0: 네.
2: 받았다? 받은 건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가냐 어떠냐? 근데 저는 뭐 그게 법리상 이 선고에 3년이냐 5년이냐 뭐 7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중범죄를 내렸어요.
0: 네.
2: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데 있어서 철저해야 되잖아요.
0: 대통령
2: 철저해야
0: 배우자니까.
2: 되고 네. 이걸 뭐 누군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내가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문제시 될 수 있느냐 이건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가
0: 네.
2: 그 당대에 그 시점에 철저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2: 그런 것을 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
0: 네.
2: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저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0: 네.
2: 해석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법적 쟁점과 별개로 이게 도의적으로 이래선 안

0: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 판단한 거 보면은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디올 파우치 다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한다. 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다 덥석덥석 받는 게 맞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고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1%, 취임 후 최저치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배종찬 소장님?
1: 뭐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이 조사에서도 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보는데 네. 긍정평가 이유보다는 부정평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할 겁니다. 가장 큰 건 이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들다 보면은 중도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이제 청년층에서 빠졌어요.
0: 또 나뉘는 그러니까 중수층.
1: 중수층입니다.
0: 네, 배종찬 소장님이 만든 최대 유행어.
1: 뭐 제가 뭐 만들었다고 지금 독점을 뭐 제가
0: 오픈소스다
1: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해석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결국 여기서 나오는 대로 뭐 고환율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가지만 경제에서 고통받는 다른 분야의 이 지급군이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이번 선거 결과도 보면 서울은 다분히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 분노한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겠죠.
0: 네.
1: 부실 선거에 대한 또 부정선거라는 표현까지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추가 하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아주 높았을 때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한 15에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0: 네.
1: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건 뭐냐. 이건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빠졌어요.
0: 아.
1: 이게 요즘에 무슨 일부 유튜브에서 뭐 코 어쩌고 하는 내용들인데
0: 네.
1: 그러니까 보면은 호사화. 호사화.
0: 오.
1: 호.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는 이 배종찬 배추동자의 네. 특성을 아니까 이거 뭐 또 호남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0: 아, 호남.
1: 사는 뭡니까? 40대.
0: 40대.
1: 화이트 칼라. 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는 코어죠.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까지도 흔들린 것은 뭐 누구 말대로 뭐 팔짱을 끼고 있느니 뭐 감망하고 있느니 저는 이건 뭐 엄청난 뭐 상황의 분석인 것 같아요. 무슨 관망하고 있다는 등 뭐 팔짱을 끼고 그건
0: 관망은 많이 또 분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은 뒷짐을 지고 있다.
0: 아, 뒷짐이다.
1: 예, 예. 하여튼
0: 뭐 팔짱은 그런지, 아니고
1: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부가 흔들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빠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층에서도 빠졌다는 건데
1: 예.
0: 근데 지금 다음 주에 이 주말 거치면서 유시민 전 장관 뭐 이 인터넷 방송 나가서 한 얘기가 공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호남의 어쨌든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벤트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회동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이게 좀 이 다음 주가 되면은 더 하락할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회복이 될까요?
1: 저는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리니까 이른바 하방 경계선이 어디냐를 분석하는 건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0: 네.
1: 지금 잘하고 있다가 51인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41%로 나왔거든요.
0: 네.
1: 대통령 지지율 51, 긍정 51, 그다음에 한 중간 지점까지는 추가 하락도 가능해요.
0: 추가 하락도 있을 것 같다.
1: 열릴 수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부 지지층 이제는 중수층은 웬만큼 내려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또는 이런 내용들은 내부 이슈거든요. 내부 이슈.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내부 이슈가 되면 민주당 지지층 수준까지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하방 경계선이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한 45 안팎으로는 열려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0: 박준 변호사님
2: 저는 뭐 그렇게 좀뭐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예측의 측면이니까요.
0: 네.
2: 갤럽이 사실 탄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0: 어.
2: 갤럽은 또 다른 AR 조사보다는 조금 덜 빠진 모양새예요.
0: 네.
2: 50%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아직까지 지방선거 여파라든지 부실선거 여파가
0: 네.
2: 쭉 작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글쎄 이런 통계가 그렇게 연결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굳이 따지면 또 51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산수 같은 건데 대통령이 당선될 때 한 48, 49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그걸로 지금 돌아왔다고 봐야 되지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더 빠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요.
0: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다.
2: 예,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당내 분란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0: 네네.
2: 또 김영수 총리가 그 보안수사권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마 그런 국면에서 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내부가 분란이 일어 나서 빠지는 부분은 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주 적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0: 서정 변호사님은 사실 올라갈까 싶은 거 포인트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AI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의 투자안이 나온다 이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이벤트도 있고 한데 이게 추가 상승의 재료는 안 될까요?
3: 다음 주 되면요. 네. 갤럽이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최고치 대비 24% 빠졌잖아요.
0: 네.
3: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0: 네.
3: 추세가.
0: 네.
3: 근데 다음 조사는 앞자리가 바뀝니다. 갤럽은 4자로 가고 네. LS는 3자가 놓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0: 네.
3: 인사 딜레마, 정책 딜레마,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대 딜레마 세 가지인데
0: 네.
3: 첫째 인사 딜레마는 뭐냐. 탕평 인사를 한라국에 인요한 임명하고 한찬식 임명하고
0: 네.
3: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지지층이 코어 지지층이 빠져 나간 거야.
0: 그거 잘못한 건가요 그거?
3: 탕평 인사는 좋죠.
0: 아 인사는
3: 근데
0: 좋다.
3: 근데 핵심 지지층은 이러려고 정권 교체해서 인요한이가 뭐야. 한찬식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0: 네.
3: 이게 딜레마예요. 첫째 인사 딜레마.
0: 네.
3: 두 번째 정책 딜레마.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중도는 원해. 근데 지지층은 싫어해.
0: 네.
3: 딜레마죠. 지지층대로 하면 중도가 떨어져 나가요.
0: 네.
3: 또 이게 보안수사권 뜨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 이게 딜레마예요.
0: 네.
3: 그다음에 세대도 말이에요. 2030 하려니까 4050하고 딜레마가 있어요. 정년 연장이나.
0: 네.
3: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하든 반대층이 빠져 나간단 말이야. 따라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거고요. 특히 반도체 있죠.
0: 네네.
3: 이거는 지역 딜레마에 빠집니다.
0: 아.
3: 호남에 보내? 이거 뭐야 이거?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발할 거예요. 특히 오늘 충청도도 왜 충청을 건너뛰어?
0: 네.
3: 물은 충청도에서 가져가? 이러면서 충청이 반발해. 그런데 저는 경상도예요. 경상도에 원자력은 전부 경상도 있는데 전라도 있고 풍력, 태양광, 뭐 전기 어디 있어?
0: 네.
3: 그런데 왜 전라도에 가? 다른 전라도 빼 모든 지역이 반발하면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호남 인구 얼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업을 목을 비틀어서 호남에
0: 아 목을 비틀었습니까?
3: 그렇죠. 최태원, 이재용 왜 만나요? 그럼 목을 비틀었죠. 그래서 저는 한 400조 투자하면 지지율 한번 보세요. 10%는 빠질 겁니다.
0: 만약에 피지컬 AI 등등 해서 다른 지역 충청이나 영남에도 뭔가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3: 금액이 다르잖아. 400조 반도체 두 개하고.
0: 금액이 다르다?
3: 차라리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하나씩 경상도 저를 나눠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2: 약간은 뭐 좀 바람도 있으니까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다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바람적인 측면도 있겠죠.
0: 네.
2: 근데 뭐 그렇게 10%씩 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진작에부터 지금 호남에 가는 걸로 다 했던 거고
0: 네.
2: 지금 와가지고 지역적 딜레마 또 인사도 굳이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인유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사에서 밑에서 올린 거거든요.
0: 네.
2: 대통령이 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요. 한찬식은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지도가 빠진다.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1: 저는 조금 다른 상황의 분석인데 그러면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딜레마
0: 네.
1: 서정욱 변호사 설명대로 이런 딜레마를 그러면 외면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지율만 올리자고 한다면은 변화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전국 운영 방향을 보면 지지율이 빠져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임기 중후반으로 가면 더 못 가요. 그런데
0: 네.
1: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지방선거를 끝내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설사 내려간다라도 당장 선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대도약 대전환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전면에 나와 있는 어떤 목표입니다.
0: 네.
1: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김대중 이 전 대통령이 호남 출신의 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대통령이 되면 호남이 변한 게 뭐야. 그러면은 그 이후에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호남이 실질적으로 변한 게 뭐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화답을 하는 것이고 호남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영남 쪽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지율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싸우니까 이른바 뭐 문조 털레요 한강 세통 대죽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그냥 진행하려던 거 또 갈등을 빚던 거 다 내려놔가 아니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30%까지 지지율 내려가더라도 네. 지금 하자 할 거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 보안 사건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안을 여당에 주기로 한 거를 주기로 그렇죠. 돼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안 하겠다. 여당에서 알아서 만들어 국회에서 알아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는데 뒤로 가서 이거는 근데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좀 이게 혹시 늦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요 논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당권 구도는 이 상황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박준명
2: 이게 네. 사실은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를 이제 검찰 개혁 아젠다 같이 이제 만들어서 네. 이게 이번 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아마 하고 싶었던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그거를 어쩌면 이게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요?
0: 그럼 어느 쪽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2: 정청래 대표가 아마 그걸 충분히 하고 싶었겠죠. 네. 김용민 의원도 뭐 그 맥락이었다고 보고 뭐 3자가 좀 강하니까 3명 송영길까지 3명을 해보면 정청래 대표는 아주 이걸 이슈로 만들어서 전당대회까지 이걸 하려고 했는데
0: 네.
2: 그 김일성이 어쩌면 다 받은 거잖아요.
0: 네.
2: 개면적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슈로 가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슈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빨리 하자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 네.
2: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리 하자 걔가 빨리 될 것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는 여기 안 말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약속은 이미 잡아놓은 것도 하는데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좀 전에 뭐 말씀하셨으니까 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2: 그 용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여기에서는 계속 막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고
0: 네.
2: 또 예컨대 정청래 당대표나 반대 진영에서는 더 이슈화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 결과적으로 김민석 총리한테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된다. 왜냐하면
2: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0: 정청래 대표 스텝이 꼬였으니까.
1: 네. 김민석 총리의 반전 카드로 봐야 되겠죠.
0: 네.
1: 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보안수사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수정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응답 결과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민주당 지지층들은 안 그럴 겁니다. 또 이슈라는 것은 간단해야 되거든요.
0: 네. 근데
1: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김민석 총리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이미 선점한 사람은 이슈를 선점한 사람은 정청래 전 대표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럴 때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슈에서 손해보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3요소는 당원, 호남, 검찰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단 검찰에서 당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보안수사권도 나도 그냥 정청래 전 대표랑 같은 맥락으로 가자. 그럼 여기에 호남을 잡으면 되잖아요.
0: 네.
1: 호남은 지금 반도체 호남 유치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송영길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지원을 해줄 거예요.
0: 네.
1: 정청래 말이야 뭐 하는 거야?
0: 성대모사를 또
1: 물병을 확 던져버리고 싶어. 막 이러면 이걸로 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거든요. 저는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요.
0: 네네.
3: 이게 전당대회 최대 이슈가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2: 안 맞죠.
3: 저는요. 이 문제는요. 국민 전체 문제예요.
0: 그렇죠.
3: 사법체계 전체 문제죠.
0: 네.
3: 근데 전당대회는 당원이 70에 지지층이 30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민 뜻하고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0: 네.
3: 국민의 뜻은 보안수사권을 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들은 폐지가 맞아요.
0: 네.
3: 그럼 이게 폐지하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 바람직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김민석 쪽이 실망했고
0: 네.
3: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실망했어요. 본인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1년간 시간 끌었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뭐 제한적으로 뭐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죠.
3: 그런데 당원들이 반대하니까 전당대 이기기 위해서 갑자기 김민석 네. 이분이 아유 나도 폐지입니다. 당에서 알아세요. 이 무슨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두 명한테 무릎을 꿇고 포기합니까? 이게 국민 전체 대통령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 봐요.
0: 그러니까 좀 비겁한 처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3: 그렇죠.
0: 거고.
3: 그렇죠. 대통령은 특히.
0: 그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은 당권과 관련된 이제 내용도 있는데 김민석 총리 26%, 정청래 대표 19%, 송영길 의원 13%로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서 봤을 때 이제 요 스코어가 나온 건데 요 정확하게 이 표집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론조사에서 배용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해서는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뭐 김민하니까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사만으로는 사실은 8월 전당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김민석 45니까 와 그러면 김민석 유리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은 당규의 지금 전당대의 이 룰은 당원이 70%예요.
0: 네.
1: 이건 당원 조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 여론 조사는 뭐 역선택 방지를 기준으로 해서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원에서 정청래 이 전 대표가 두 배 가까이 하면 이기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오히려 당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이른바 우리가 뭐 문제 털레오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원들이 날 선택해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오히려 이제 이 정청래 전 대표를 보면은 도서전인가요? 서울에서 열린 도서전에서
0: 그렇죠.
1: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0: 네.
1: 또 딴지일보에서 교감을 하고
0: 네.
1: 또 그 방송을 나가고 유튜브 김어준 유튜브를 나가고 지금 유시민 작가까지 측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다스베이더 400개 특집인 가 내가 여기서 뭐 이런 홍보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0: 아,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너무, 나가셨나요? 혹시?
1: 너무 알려... 아니, 전 뭐 안 나가요.
0: 상관없지 않습니까?
1: 네. 아, 그렇습니까? 역시 김민하네요.
0: 네. 그러니까
1: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모으면 당원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 1.7배 내지 많게는 2.1배까지
0: 네.
1: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
2: 그렇죠.
1: 아닌가 싶어요.
2: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가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또 고지해야 되니까
0: 네.
2: 기본적으로 뭐 송영길 김민석은 연합될 가능 단일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 네.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 봤으면 사실은 이 정도면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거든요. 당원 부분은 명확하게 권리당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당대표는 하는 것 같고요.
0: 네.
2: 다만 뭐 이제껏 선거 보면 그렇게 또 일반 여론하고 당원하고 많이 달라졌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0: 네.
2: 만약에 3자 구도가 되고 지금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그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당원들도.
0: 네.
2: 당원하고 이게 다른다는 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1: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인구 비례가 적용된 거잖아요.
0: 네.
1: 여론조사는
0: 네.
1: 또 이 지지층들은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근데 당원은 인구 비례가 아니잖아요.
0: 네.
1: 여실이 호남 쪽이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호남 대전이에요. 호남 대전.
0: 호남 표심이 중요하다.
1: 표심 중요하죠.
0: 근데 호남 표심 중에서 민주당 이제 당원에 해당하는 표심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잡기는 좀 어려운
1: 잡기는 어려운데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당원에 대해 웬만큼 파악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정청래 전 대표는
0: 네.
1: 이 당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구축돼 있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미 전당대회를 했었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계속 호남 지역을 누볐잖아요. 그리고 이 또 호남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연대감이 있을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원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이들의 접촉면은 상당히 넓어졌을 것이다.
0: 네.
1: 이걸 강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 2부에서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네. 시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 맞술랭 시간 1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랑산.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0: 주세요. 경기도
1: 뉴스 정면승부 2부 돌아왔습니다. 정치 맞술랭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2: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1: 아.
2: 왜냐하면 이게 아까 수도권의 호남과 진짜 호남,
1: 네.
2: 대부분 호남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전국 인구 표본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1: 네.
2: 따라서 저는 감으로 보면요.
1: 네.
2: 감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김민석, 정청래가 이제 그 1, 2등을 다툴 것 같아.
1: 네.
2: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3등 해.
1: 네.
2: 근데 50은 못 넘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면 이게 결선 가죠.
1: 가야죠.
2: 여기서 네. 중요해. 결선 갔을 때 김민석, 송영길이가 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 수기가 아닙니다.
1: 네.
2: 당원들이 저는 이래 봐요. 당원들이 아, 송영길이 대동고나고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한 표 찍어 줄게. 그 송영길 떨어져서 그러면 이게 정청래지 내가 왜 김민석을 찍냐. 이럴 당원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1: 송영길 표는 정청래 대표 쪽으로 갈 것이다.
2: 상당히 갈 수 있다. 호남에서 송영길이는 고향이니까
1: 네.
2: 좀 밀어주더라도 떨어졌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김민석 다 찍어야 되느냐. 오히려 정청래는 공을 많이 들이고 김민석은 네. 호남 연고가 없어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산수처럼 이게 결선에서 그래야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 팽팽하게 보고요. 제가 이거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일반 여론조사에는 몰라요.
1: 네.
2: 근데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 알 거예요.
1: 호남,
2: 저는 그래 봐요.
1: 호남의 여론을.
2: 왜 당원의 여론을.
1: 아, 당원의 여론을.
2: 워낙 당원들 조사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놓잖아요.
1: 네.
2: 대충 당원 명부까지 아는지 아는지 몰라도 당원 여론도 가장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많이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강하게 정청래 밀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개하느냐. 그렇게 자신 있는 거야.
1: 그럼 혹시 근데
2: 정청래 이길만 하다.
1: 정청래 대표 시절에 당원 명부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로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3: 안 되죠.
2: 그거는 이제 뭐 법적인 건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1: 변호사신데
2: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당원들의 여론이 민감할 거라고
3: 문제죠. 추측이고요.
4: 문제돼요. 문제가
3: 그래서
2: 추측이죠.
3: 그게 알 수 없는
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 안 되는 거고
4: 휴대폰 번호가 넘어갔다면 그건 문제가
3: 심각한 거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뭐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 또 국민의힘에 계시는 당원 아니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산수학계 얘기를 하셨으니 그 부분만 조금 반론하고 싶은 게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송영길 대표 전 대표는 호남 출신이고 뭐 그 등등인데 지금의 이 전당대회는 소위 말하면 정청래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이 부분이 네. 될 것 같거든요. 만약 권리당원이 송영길 김민석 두 쪽을 지지하던 사람이 이제 예컨대 결선이 가거나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고스란히 플러스가 될 것 같거든요.
1: 네.
3: 1 플러스 1이 줄어들 게 아니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3: 이 전당대회는 정청래냐 아니냐.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네. 대통령의 메시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1: 네.
3: 그러니까 정청래냐 아니냐의 문제지 갑자기 송영길을 지지하니까 호남이니까 지지했는데 또 나는 또 정청래는 간다. 그런 당원은 전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요 얘기 뭐 계속하면은 제가 볼 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서로
4: 짧게만 한마디 짧게만 네. 뭐
1: 사장님 이제 짧은 게 시간이 이제 항상 기신데.
4: 아, 죄송합니다. 30초만 말씀드리면 네. 지방선거 때도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더 강하게 대통령의 후광으로 갔더라면
1: 네.
4: 저는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를 앞두고도 아까 뭐 이제 김민석 대체하는 뭐 송영길을 대체하는 김민석은 아닐 거라고 했지만
1: 네.
4: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구도를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전 대표 가야 오히려 친명 쪽의 승산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기 끝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오늘 범여권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보안사건 폐지 이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안을 안 주기로 했으니까 여당 차원에서 빨리 안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안을 지금 이제 발의를 하는 차원의 일부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루려면 법사위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구성이 협상이 안 돼서 법사위원장이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면은 그럼 또 여야 간의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각각 비상의원총회를 29일에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원구성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2: 제가 이제 방송 평론만 십몇 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한 번도 그냥 기한 내에 구성되는 걸 못 봤어요.
1: 네.
2: 공전될 때는 엄청나게 돼요.
1: 네.
2: 이렇게 매일 왜 싸웁니까? 내가 1당 될 때도 있고 내가 2당 될 때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1: 룰을 정해야 된다.
2: 의석 수대로 일단 네. 나눠. 의장부터 포함해서 의석 네. 수대로. 자 그러면 이게 1당이 의장을 해.
1: 네.
2: 그럼 2당 하나 찍어야 돼 아무거나. 내가 법사위원장을 찍든 정무위원장을 찍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게 정하자는 거죠.
1: 네.
2: 그러면 이게 내가 나중에 2당 3당 되더라도 괜찮잖아요. 저 교수단체 정당별로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 먼저 숫자를 나누고
1: 네.
2: 1당부터 하나씩 집어나가면 이걸 법으로 만들든지 확립식이 낮춰 이거야. 그러면 이게 싸울 일도 없고 균형도 맞잖아요.
1: 네.
2: 왜 이런 식으로 매일 싸우는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게.
1: 그 어쨌든 근데 원구성 논의를 하는 게 현실이니까 박지훈 네.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여당이 다 갖고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놨는데 실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3: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도 사실 있었고
1: 네.
3: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그때 아마 윤호중 법사위원장인가? 김도우 위원장이 했던 적이 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아마 법안 통과가 막혔던 그런 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라도 법사위원장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리멸렬하게 싸움을 하기는 할 거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또 다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되는데 그 부분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쪽이 가져가는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기본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뭐 11대 7이든 뭐
3: 네, 어쨌든
1: 대부분은 될 것이다.
3: 그렇게 될 것이다.
1: 네. 배종찬 소장님, 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의 내용이 국민의힘한테 그 어떻게 돼야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4: 아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권력 독식을 할 수 있느냐 입법 권력을
1: 네.
4: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당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명분상 공감하는 여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현실이에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끝내 안 줄 것이고
1: 네.
4: 양보 못할 것이고
1: 네.
4: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지난 전반기
1: 마찬가지로.
4: 국회처럼
1: 네.
4: 지리한 공방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몇 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일단 줘보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그렇게 한번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그때 했는데 그걸 하고
1: 그쵸?
3: 국민의힘이 충격받았을걸요.
1: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네. 그냥 여당이 다 하고 우리는 그게 부당하다고 하자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 뒤에 가면은 그냥 그 협상을 하자.
3: 네. 네.
1: 그렇게 됐으니까.
3: 다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3: 뭐 서정 변호사님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네. 맡다 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퇴원을 하고 나서 올림픽공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정선거 이 얘기를 이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퇴 요구가 지금 당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유튜브 이런 방송에 나가서 일종의 이제 징계 얘기를 꺼냈어요. 이 자꾸 대표를 흔드는 거는 징계감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갤럽 조사 보니까 국민 여론은 사퇴해야 된다가 높지만 또 당심을 보면 유지가 이 대표직 유지가 이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2: 지금 이제 그 전체 여론은 필요 없어요.
1: 필요 없다.
2: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서 사퇴 권하면 그건 오히려 환영 그건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아.
2: 따라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
1: 네.
2: 더 나아가서 그 당원들의 여론이 어떠냐.
1: 네.
2: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모든 여론조사들 지금 3개 나왔거든요.
1: 네.
2: 오늘 갤럽이 49%가 유지잖아요.
1: 네.
2: 사퇴는 39%, 10% 차이 나요.
1: 네.
2: 그럼 이게 사퇴해야 됩니까? 적은 숫자로?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 국회의원 몇 명의 뜻에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 네.
2: 정당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국힘 지지층, 그다음에 100만이 넘는 당원들의 뜻. 이게 장동이 외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굳건하게 그냥 아마 돌파할 겁니다.
1: 그냥 돌파한다?
2: 예,
1: 일부 간다?
2: 더 이상 당을 흔드는 자들은
1: 네.
2: 해당 행위자입니다.
1: 아.
2: 분당 질치는 단호하게 기강 확립 차원에서
1: 네.
2: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 가동해서 네. 단호하게 돌이내야 된다.
1: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 그다음에 친한계 의원들 다 드러내야 된다.
2: 더 이상 분당 질치는 지금 이게 벌써 윤리에 많이 재소가 돼 있거든요.
1: 네.
2: 뭐 저는 가능하면 이게 그 화합 차원에서 뭐 피바람이 부는 걸 원하진 않지만
1: 아 원하진 않으십니까?
2: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지지층과 이제 당원의 뜻이 확인됐잖아.
1: 네.
2: 앞으로도 계속 뭐 사퇴 운운 하는 자들은 해당 행위자로 단호하게 돌이내야 됩니다.
1: 박준 변호사님, 네.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오늘 유튜브에서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의원까지 정면 겨냥해서
3: 네.
1: 이 기강 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 이 징계 이게 작동을 할까요?
3: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1: 근데 그러면은 제가 네. 여기서 끊어서 죄송한데
3: 아닙니다.
1: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3: 또 법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 법원을 가서 우리 가처분 인용되는 거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몇 번.
1: 그렇죠.
3: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런 조사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아니고 뭐라 그러죠? 책임당원이라 그러나요? 국민의힘은
1: 무엇이든 간에 당원.
3: 책임당원. 네. 책임당원하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이 여론조사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더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책임당원들은 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1: 네.
3: 되게 하는데 힘을 받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고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1: 네.
3: 뭐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 그만두곤 할 가능성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3: 거기에다가 여론까지 지지자들 여론까지 받쳐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1: 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아마 밀고 갈 것이다.
3: 그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하고 싶은 거 하십니다.
1: 그러니까요.
3: 저는 네. 한다고
1: 봅니다. 올림픽공원 쉬운 거. 근데 배중찬 소장님 그러면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보셨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분위기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까요?
0: 아니죠.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이 더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분명히 걸림돌은 될 수 있겠죠.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결과는 분명히 유죄 된다가 28, 사퇴 된다가 48%로 20%포인트가 더 높죠. 그런데 20대를 한번 보세요. 18세부터 29세까지가 유죄해야 된다가 31이에요.
1: 네.
0: 사퇴해야 된다가 28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묘해요. 민주당에서도 거의 한 8, 90%는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일 것 같은데 거의 20%는 19%가 유지해야 된답니다.
1: 그 모른몽 좋은가 봅니다.
0: 모른몽답이 네. 뭐 아니 지금 김민아 앵커의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뭐 의견은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1: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것이 좋다.
0: 그렇죠. 그런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방금 전에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결국 당원들한테 묻자는 건 당원들은 더 보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들에게는 64%가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면 옆에서 참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니 왜 물러나십니까?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런 조언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나 지지율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0: 지지율 확장에는 분명히 외연 확장하려면 뭐 중도, 수도권 또
1: 청년
0: 뭐 청년도 이제 30대나 여성들을 네.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건 뭐 당장에도 큰 폭으로 또 크게 이제 상승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정치인들은 본인의 이 입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런 의견들이 제시될 수 물러나지 마. 네. 오히려 강하게 나가. 그럴 수 있는 거죠.
1: 그 오늘 제가 재미있게 본 게 이 와중에 어쨌든 의원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큰 거지 않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그게 물론 어떻게 표출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안 싸움이 아닌 대여 공세를 할 때이다라면서 좀 신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반도체 아까 그 클러스터 관련돼서는 또 사회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혹시 당권 경쟁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정욱 변호사님.
2: 그렇죠. 이게 뭐 나경원 의원은 이제 당권 도전할 겁니다. 내년에.
1: 한다.
2: 이번에 네.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
1: 내년에.
2: 그런데 문제는 사선 의원들 있죠.
1: 네.
2: 선수별로 만나거든요.
1: 네.
2: 한 명도 사퇴 이야기한 사람이 없대요. 한 명도.
1: 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2: 그렇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5선,
1: 네.
2: 4선, 3선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1: 네.
2: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네. 미꾸라지 몇 명이 자꾸 이게 사퇴 떠들지 그게 극소수입니다.
1: 극소수의 사람들만 근데 그러면 사퇴 시점을 좀 달리하면은 혹시 뭐
2: 그러면 그거는 내년의 문제고 그거는 네. 정동희 대표가 결단해서 스스로 단축할 문제고
1: 네.
2: 제 말은 이게 그럼 방송에서 왜 그러냐
1: 네.
2: 보세요. 진보 패널 둘이 한동훈 게 하나 장동혁 네. 옹호하는 패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1이야 어떨 땐 4-0이야
1: 네.
2: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장동혁 사퇴가 대신 것처럼 떠드는데
1: 네.
2: 그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안 그래요.
1: 그러니까 여기 서정욱 변호사님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2: 그러니까 거의 제밖에 없어요.
1: 네.
2: 국민의힘의 그 미디어 대변인도 화력이 좀 약해.
1: 화력이 약하다.
2: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 여론이 아니다는 걸 의원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8월이잖아요.
1: 네.
2: 근데 그 8월까지 갈 저는 이유는 없다 봐요. 한 6개월 정도 단축하면 이게 2년 임기 되거든요.
1: 네.
2: 그러면 이게 결단해서 내가 임기 한 6개월 줄일게. 대신에 나도 나간다. 그래서 2년짜리 공천권 있는 진검 선거하자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1: 내년 2월에 스스로 사퇴해서 하면서 전당대회 다시 이제 재도전하는
3: 가장 문제가 네. 결국은 다음 2년 뭐 2월이든 뭐 내년 8월이든 그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를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엉뚱하게 바뀌면 남은 임기만 해야 되거든요. 공천권 행사할 수 없는.
1: 네.
3: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바꾸겠습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1: 하려는 이거, 사람이 없으니까.
3: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천하고 다 저는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또 네. 많은 의원들은 나는 이따가 장동혁 당대표가 되면 내가 공천방에 유리하나? 아니 딴 사람들은 유리하나? 이것도 자기한테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네.
3: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동혁 가다가 나중에 끝나고 누가 될 때 그때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3: 저는 내년 2월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 누구 하나 목소리 안 내잖아요. 지금 서정 변호사님처럼 패널들은 되게 많아요. 정치인들은 별로 목소리가 없어요.
0: 이게 네. 박지원 변호사 말씀대로 그럼 누구냐 네. 누구냐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아니면 누구냐 하면 이게 아리송해 상황인 거죠.
1: 아리송해.
0: 아리송해.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그러면은 내려서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 사람은 잔여인 게밖에 못 하거든요.
1: 네네.
0: 첫 번째 시기 부분, 두 번째는 주도하는 부분인데 그럼 당권파라고 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해서 그럼 주도하고 싶지 않겠느냐 당권파가 비당권파에 그럼 내줄 수 있느냐 왜 공천이 걸려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내주지도 못해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 결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람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냐 장동혁 대표가 아니냐 그럼 누구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냐 그런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떤 지금 뭐 지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정당이 중요한 게 사람만 아니라
1: 네.
0: 이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필로스피 또 하나가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팔러시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안보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 또 경제는 어떤 정당, 이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면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 이야기 하느라고 지금 어찌 보면은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전당대를 앞두고 사람 이야기만 하고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1: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아까 장동혁 대표가 내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도전할 거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내년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당선됩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저 나경원 의원들에게 조언한 게 장동혁하고 단일화 해야 됩니다.
1: 단일화를
2: 둘 다 놓으면 안 돼.
1: 아.
2: 단일화해서 한 명이 나와야 되고.
1: 아.
2: 근데 장동혁 대표 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놓을 거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직접 안 놓는데 대리인 내세울 것 같아요.
1: 아, 그런
2: 권영진이나 네. 유승민.
1: 네.
2: 그다음에 한동훈은 복당하면 본인이 놓으면 좋고
1: 네.
2: 본인이 복당이 안 되면 아마 조경태나 배현진 대리인 이런 식으로 진짜 아마 개파별로 진검 승부가 다음에 되는데 둘 다 놓으면 안 돼. 나경원하고. 지지층이 거의 겹쳐요. 나경원과 장도이 거의 겹칩니다.
1: 벌써 내년 전당 내년 국민의힘
3: 너무
1: 전당대회
3: 그려셔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네,
1: 여기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3: 정확하게 다 얘기를
1: 거의 뭐 천진난만
0: 서정욱이네.
1: 그러니까 네. 거의 당대표급의
3: 국민의힘 서정욱입니다.
1: 아,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명이 됐는데 그 요거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박지원 변호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네. 한동훈 의원이 이 반도체 클러스터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미르재단에 비유했는데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미르재단하고 비교 가능합니까?
3: 너무나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저는
1: 그게 예. 네. 근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한동훈 의원도 변호사자기 있는데
3: 정치적 주장 같아요.
1: 아.
3: 이게 법적인 얘기는 저는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1: 네.
3: 어떻게 이게 미르재단하고 같이 같습니까? 박근혜 미르재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정치적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 본인이 주목받으려고 계속 정치적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 선점하려고. 근데 별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무슨
1: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인 예. 어떤 상황이다.
3: 가장 그런 정부 공격하는 거 등등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1: 서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비판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2: 저는 이게 미러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압한 거 아닙니다.
1: 네. 아.
2: 오히려 이게 비교하는 구속자라.
1: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0: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날씨와 교통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8: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강한 햇볕에 종일 무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퇴근 때 평소보다 간선도로에는 정체가 극심합니다. 먼저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홍제는 부부군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이후 정릉 터널 출구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들이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성산 램프에서 종암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잠원 나들목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일대 정체가 극심한 모습인데요. 차선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잠원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0: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발표되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고 별도의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운영보다 당권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면서 이 핵심 국정 의제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 국정 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가 세밀한 보안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를 준 거냐고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미용실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사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바쉐론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이상기후 영향으로 여름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물가를 2%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 품목에 3,500억 원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주로 명절에 내던 전통시장 농알 상품권을 매달 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쌀과 달걀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최대 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3,500억 원을 투입해 7, 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에 1인 최대 3만 원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농알 상품권을 매달 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할인 대상도 확대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9도, 습도는 43%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3부는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와 함께 코스피, 반도체 등 경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4부에서는 신문선 해설위원하고 월드컵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지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경제 얘기. 오늘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부정평가를 응답자들이 한 걸 보니까 왜 부정평가했느냐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경제, 민생을 1위로 꼽았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3: 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저 여론조사의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 얘기는 그래도 경제는 잘한다였거든요.
2: 네.
3: 근데 지금 그 부정평가 이후로 이번 조사에서는 1위가 경제 민생 고환율 15%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이 또 10%.
2: 네. 그러니까
3: 합쳐서 25%가 직접적인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부정평가가 나왔다. 아, 이건 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 9000인데 9000인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사실 그렇죠. 이제 9000이라는 꿈의 지수에 도달을 하고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2: 상상한 적이 없어요. 9000은.
3: 네. 아유, 9000은 그렇죠. 상상도 못 했죠. 작년만 하더라도 2500선이었는데
2: 네.
3: 아마 1년 전에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년에 주가 9000 간다 이랬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정신이. 아,
2: 그리고 엄청나게 샀겠죠, 아마.
3: 네, 그리고 네, 아마 상상을 못하는, 예, 우리가 9천 가면 도대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을 못하는 그런 수치에 이제 도달을 왔습니다만 이제 막상 오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은 바뀌었느냐.
2: 네.
3: 이거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9천의 특징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나머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별 실익이 없거든요.
2: 네.
3: 심지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삼전과 하이닉스로 가다 보니까
2: 네.
3: 오히려 지금 상당히 많은 주식들은 코로나19 수준으로 지금 하락돼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뭐 9천이 가도 뭐 별다른 나한테는 삶이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네. 하나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9천 가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 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요.
2: 네.
3: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부는 별로 이게 늘어난 게 없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오히려 내 삶은 더 쪼그라지는
2: 네.
3: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도 역시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로만 보면 분명히 꿈의 지수를 받고 엄청난 게 많은데 하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성과를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불만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2: 뭐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실 이 코스피 투자하려면은 사자의 심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다.
3: 네.
2: 이런 우스갯일을 얘기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서
3: 네.
2: 9천에 갔지만 또 오늘은 이제 뭐 8천대로 이 8천대 초반까지 네. 막 가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불안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식 팔아갖고 이제 그러면 이득이 나는 건 반도체인데
3: 네.
2: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려고 보니까 또 너무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변동성이
3: 그렇죠.
2: 크니까
3: 네.
2: 그래서 좀 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락폭을 인위적으로 키우고 있다.
3: 네.
2: 이게 뭡니까 근데?
3: 네, 뭐 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두 배 주는 이제 최초에서 상품이 나온 거죠.
2: 네.
3: 단일 종목에 대해서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ETF를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수익률의 두 배를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10% 올랐다면
2: 네.
3: 이 ETF를 사면 20%의 수익률을 주는 이제 그런 상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품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정부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지금 좀 잘 팔리고 있다.
2: 네.
3: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회전율도 되게 지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회전율

0: 122%씩 나오가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손바꿈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회전율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과도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안
1: 네.
0: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물로만 봐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 변동성이 클
1: 그렇죠.
0: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두배 상품까지 들어가서 ETF가 들어가서 또 시장을 또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1: 그
0: 겁니다.
1: ETF 이 상품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애초에 만든 거는
0: 네.
1: 그러니까 이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이 고점인 것 같아서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여기에 이제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넣었을 때좀 오른다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은 두배 정도의 이 수익이 나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나 원래 최초에도 이제 도입은 그런 건 아니고요.
1: 아, 그런 건 아닙니까?
0: 네,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에 대한 ETF를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박성이
1: 네.
0: 너무 강하다고. 근데 문제는 미국에 보면 이런 상품들이 많거든요.
1: 그렇죠.
0: 심지어 미국은 3배 레버리지도 있죠.
1: 네.
0: 예, 그리고 뭐 테슬라나 이런 엔비디아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도 많습니다. 그 서학개미들이 우리 국내장을 사지 않고 서학으로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많다는 것이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9천까지 오지 않았을 때 우리 한동안 박스피에 있을 때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서학개미들을 좀 동학개미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도 레버리지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아주 큰 종목이니까
1: 네.
0: 그래도 이제 한번 단일 종목이지만 한번 허용을 해주자라고 허용을 한 것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주가가 9천까지 오르고 특히 이 상승을 하이닉스랑 삼성 두 종목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더 변동성이 큰 상품이 또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주가까지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까지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약간 좀 모험심 있는 분들이 막 빚을 져갖고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은
0: 네.
1: 이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도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건데
0: 그렇죠.
1: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후회한다는 말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듣기엔 또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크게 아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이
1: 예.
0: 상품 나오고 지금 계속 지금 두 종목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좀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본격적인 하락장을 가게 되면 정말로 아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금감원은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론이 아주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감원의 입장은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후회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런 코스피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정부가 민생 물가 잡기 위해서 1조를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네요.
0: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특히 계란값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뭐
1: 금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나가보시면 지금 외식 물가도 지금 다 오르고 모든 게 지금 가격이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재정을 좀 투입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는 일단 중동 전쟁에 대한 후작용이 지금 큰 것이죠. 이미 계속 올랐던 물가가 지금 외식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지금 후방으로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부분 지금 당장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 고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또 역시 고환율의 문제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네, 수입 물가가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반도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경기 호황으로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가 전체적으로는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경기를 과열시키는 측면이 있으니까
0: 네.
1: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환율은 왜 이렇게 계속 높은 거죠, 이게 상황이?
0: 네, 이게 지금 뭐 여러 지금 분석들이 지금 많은데요.
1: 네.
0: 지금 어제 오늘 또 환율이 또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 요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또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
1: 네.
0: 부분이 또 커지다 보니까 또 달러가 또 강세로 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무튼 우리가 지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 에, 그러게 말이에요.
0: 네, 예. 분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설만 많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는 뭐 어쨌든 큰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은 뭐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는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0: 네, 지금 뭐 대통령도 기금 신설이나 국부 펀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1주년 기자회견도 보면 일단 뭐 빚을 갚는 것은 바보시자라고 했는데
1: 네.
0: 뭐 여러 가지 뭐 백과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금이나 국부 펀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물론 세수를 갚는 것 이게 빚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부채를 이 갚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초과 세수를 100%를 다 갚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초과 세수 중에서 30% 정도는 지역 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교육 네.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이제 30% 정도는 공자금을 갚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네. 국채를 갚게 되는데
1: 네.
0: 우리가 초과 세수를 국채로 갚겠다라고 하면 30%만 갖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교육재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수, 이 빚을 갚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20년 때 되게 세수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일부는 국채를 갚았지만 일부는 교육재정 내려가고 지방재정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그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1: 네.
0: 과도하게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빚을 다 갚고 싶어도 남는 초과 세수를 100% 국채를 갚아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금이라든가 펀드를 만들어서 좀 잘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에 내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빚을 갚게 돼 있는데
0: 네.
1: 그렇게만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 뭐 이 교육 재정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도 이제 요 어쨌든 간에 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0: 네.
1: 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국부 펀드나 기금으로 이 돈이 또 같이 있는데 쓸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얘기를 그 방향이 맞다라고 이제 하신 것 같고 오늘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튜브 인터뷰 통해서 반도체 등에 대한 역대급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아마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낯선 숫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반도체 세수를 많이 걷는 방향으로 이제 하기 위한 뭐 그러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낯선 숫자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0: 글쎄요. 뭐 앞으로 지금 6월 29일 날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조 단위도 세 자리 단위가 아닐까라는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조 단위인데 세 자리가 뭐 네. 몇백 조다 이 수준으로.
0: 천조 이상 가지 않을까.
1: 천조?
0: 네네. 네. 근데 이게 1, 2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크다란 뭐 장기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숫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체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발표한다라는 게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1: 네.
0: 또 피지컬 AI라든가 로봇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이제 공이 이제 세 자릿수 이상 넘어가는 아마 그런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반도체 클러스터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호남 지역인데
0: 네.
1: 데이터 센터나 피지컬 AI 등등 나머지도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
0: 아마 다른 지역에 갈 것 같습니다.
1: 아.
0: 이번에 이 보고회가 각 지역별로 지금 같이 열리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지역에 가서는 아마 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뭐 예컨대 피지컬이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는 경남 이쪽이 또 강하거든요. 기계 산업도 강하고 로봇이 많으니까 그쪽이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역시 원전이 가까운 곳이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역시 또
0: 호남도
1: 경상도?
0: 있지만 또 경상도 지역도 많죠. 뭐 예를 들면 경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1: 그렇죠.
0: 경북 이런 쪽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아마 전국에 좀 몇 개 짓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다 보니까
0: 네.
1: 오늘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0: 네.
1: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게 사실 이게 결국은 호남이라는 지역에 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데이터 센터는 뭐 데이터 센터랑 피지컬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영남권에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뭔가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는 좀 그런 논란이 잦아들 걸로 보십니까?
0: 이거 어떻게

0: 뭐 설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처럼 중청권과 수도권에 걸치는 지역에 그대로 계속 확장하는 것이 국가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곳에 하나의 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마 치열한 좀 논쟁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고요, 행정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향후 이제 계속해서 아마 발표를 하고 나서도 뭐 제가 볼 때는 논쟁은 좀 계속 될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잘 설득을 해가면서 국민적 좀 합의를 좀 조금 더 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좀더 이제 좀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0: 네.
1: 오늘 제가 이렇게 보수 언론들 이 헤드라인을 쭉 보니까
0: 네.
1: 호남에 이렇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는 거 여기 투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가령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정치에 휘둘리는 반도체 뭐 제목 이렇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취업 난방 한계선 평택인데 반도체 인재가 호남에 올까요? 뭐 이런 제목이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전기는 남지만 생산이 들쭉날쭉하다 이건 뭐 입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0: 네.
1: 텐데 보수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사실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개라면 이 그대로 되는 이유 10개로 또 반박을 할 수가 있는 사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아까 인재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재가 동탄 평택이 마지노선이다. 과거에 IT는 판교 분당이 마지막이 됐거든요. 이게 또 내려갔죠.
1: 평택으로 내려갔네, 지금.
0: 네, 내려갔죠. 지금 이번에처럼 SK하이닉스에서 연봉을 6억씩 만약에 7억씩 준다. 그럼 안 내려갈까요? 저는 내려갈 것 같은데요.

0: 좀 바뀔 수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보면 울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도 GRGP가 전국에서 서울다음으로 혹은 또 서울보다도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전력의 문제도 보면 호남은 태양광과 풍력이 많아서 이게 좀 간헐적인 전력이다.
1: 네.
0: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야 그 아리백 때문에
1: 네네.
0: 지금 반도체 만들 때도 재생에너지로 100% 해라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호남이 더 적지가 될수 있는
1: 그러니까
0: 그런 부분도
1: 재생에너지가
0: 있고요.
1: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지금
1: 예.
0: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든가
1: 그렇죠.
0: 풍력이라든가 가능성이 없지만 이 가장 적지가 호남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1: 네.
0: 지금 ESS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부족합니다만, 그건 아까 정부 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용수 부족도 문제가 지금 평택이나 이천도 계속해서 용수 부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 네.
0: 이제 한강에 남한강 물을 지금 끌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한강이 계속해서 이러한 그 반도체에 용수를 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부담을 완화를 시킬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되는 부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얼마만큼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뭐 아주 완벽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부분 부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뭐 배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뭐 추가로 뭐 개발하고 뭐더 갖다 놓고 이런 건 필요할 테니까 그러한 흐름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SK는 여기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따로 투자도 한다고 하는 그뭐 보도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후에 뭐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방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저기 성전망만 하더라도 호남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1: 아,
0: 있습니다.
1: 그냥 뭐 송전을 해서 또 전기를 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0: 네, 지금 수도권 쪽에는 원전도 주변에 없고요.
1: 그렇죠.
0: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이 커져가면 또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1: 네.
0: 지금 계속해서 지방에서 만들고 억지로 송전선을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지금 송전선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차라리 호남으로 가버리면 이 부담은 또좀 줄어들겠죠.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특히 송전 문제는 이제 뭐 송전탑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역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러 측면을 잘 보고 좀 언론도 더 검증하고 정치권도 더 제대로 된 어떤 논의를 해가야 될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경제 얘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향신문의 박병률 경제 에디터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바삭해.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0: 피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남아공전 패배로 벼랑 끝에 몰린 홍명보, 32강 진출을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91%였던 32강 진출 확률이 오늘은 54%로 뚝 떨어져서 천운이 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선 해설위원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2: 이 남아공전 패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2: 아, 예상을 하셨다? 예.
3: 네, 그 경기 전날 MBC에서 그 출연제의를 받고 가가지고요. 그 한국이 질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남아공의 감독이 네. 경기 하루 전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2: 네. 네.
3: 그 브루스라는 감독인데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당시에 벨기에 대표팀의 선수로 뛰었던 스타 출신의 감독이에요.
2: 네.
3: 그 모든 경기력의 지표에서는 한국보다 뒤지죠.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멕시코에서 두 번째 경기는 한 경기는 이제 첫 경기는 멕시코에서 하고 두 번째 경기는 미국 가서 경기를 하고 왔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더 한국보다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2: 네.
3: 그리고

0: 그세 번째 경기가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도 온도가 41도를 넘나들고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미국 갔다 온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러면서 내놓은 이 얘기가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 팀은 아프리카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 대한 얘기도 뭐라 그러냐면 한국 대표팀의 장점을 다 파악을 했고 단점도 다 파악을 했다. 그래서 장점은 차단을 시키고 약점은 공략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장에 모였던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 전날 내가 어떠한 그 전술과 전략을 갖고 싸울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제 피해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 대표팀은 사실은 이제 다음 날이죠. 경기가 열리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뭐 한국에서도 평가전할 때도 그랬고 유럽에서도 그랬고 작년에 미주 이쪽에 와서 전지훈련할 때도 보면 쓰리백 얘기만 늘 했었지 공격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대표팀은 첫 번째 경기 체코 경기는 32강을 가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될 경기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고 멕시코 경기는 홈팀과 경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승점 1점으로 보면 아주 좋은 그 전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경기는 우리가 승점 3점인 상태에서 1점만 얻어도 32강에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32강 경기에 가는 그 마지막 경기에 대한 전략이 우선 수립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의 의향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한국 대표팀은 1차전, 2차전 경기할 때와 똑같은 3, 4, 2, 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세 번째 경기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 그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전술적인 그 부분이나 전략적인 시각에서 상대를 정말로 분석을 했는가? 뭐 이런 그 의문이 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한 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심리적 요인은 우리가 경기력이라고 얘기하는 세개 축이 있죠. 체력과 기술, 전술 이세 가지를 병합한 것을 경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세 가지의 경기력 요인보다 경기 당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브루스 감독은 좀 얘기했던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주장이 뭐냐면 지금 남아공이 만약에 32강에 진출한다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그럴 수 있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한국을 꺾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그것이 바로 고도의 심리적인 작전이었었고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법을 그렇게 주는 듯한 이제 그런 그 기자회견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때그 훈련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었다 치더라도 경기 당일날 심리적 요인에서 그런 지배를 받는데 상대팀의 브루스 감독은 그 주전 중에서 두 명은 멕시코와 그첫 경기 때 퇴장당했고 또한 명의 미드필더는 경고 누적으로 한국과 경기에 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11 중에서 세 명이나 이제 뛰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고도의 그 심리적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그 마법을 걸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것에 한국이 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이 남아공의 경우에는 각오도 잘돼 있고 준비도 잘돼 있고 심지어 심리전까지 걸어서 우리의 약점들을 공략을 했는데 우리 홍명보호는 전혀 뭐 전략도 그렇고 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0: 그렇죠.
1: 근데
0: 그런 그 맥락으로 저는 보는 거죠.
1: 이제 홍명보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기력 저하의 이유를 못 찾아서 나도 당황스럽다 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선수단 내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번처럼 안팎으로 뒤숭숭하지 않은 데에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답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납득할 수가 없죠.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스포츠 경기 분석 학과라는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 대한 분석의 통계적 지표를 갖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수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경기가 끝나면은요, 통계적으로 이거 분석을 하면 정량적 시간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아공은 한국과 경기 전에 그 체코와 2차전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2차전 때 보면 슈팅 숫자도 많았고 점유율도 앞섰어요.
1: 네.
0: 0대1로 지다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뽑고 말이죠.
1: 네네.
0: 후반전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체코가 간신히 비긴 겁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지금 남아공은 2차전 때도 주전 선수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맞섰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남아공은 이번 월드컵에 나올 때 선수들이 지금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1: 네.
0: 그 세계 클럽 월드컵에 출전했던 남아공의 그 유명한 클럽팀 중심으로 대표팀이 구성이 됐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그 치르는 팀이었었는데 그 한국이 남아공과 경기를 끝낸 이후에 통계적 지표를 보면 그것의 패인을 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첫째. 이강인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때는 패스한 것이 100% 성공을 거뒀어요.
1: 네.
0: 근데 남아공과 경기 때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이 많아졌고 드리블도 끊긴 게 많고요.
1: 네.
0: 그걸 패스해서 중간에 끊긴 게 많아요. 자, 상대팀의 브루스 감독은 한국팀의 핵심적인 선수로 이강인 선수의 그 드리블 그리고 또 볼을 잡아놓고 크로스하는 그 왼발에 그 볼의 굴절 각도까지 계산해서 마킹에 대한 것을 작전지를 내렸던 거고요.
1: 아.
0: 황인범 선수도 1차전 때 한국의 공격 방향 선택과 그리고 볼 피딩에 대한 거 그리고 공격 침체에서 골 넣는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요.
1: 네.
0: 그것을 차단시키는 그 선수의 맨마킹에 대한 전술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하다 끊기고 패스가 끊어지니까 짜증스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1: 예.
0: 또 한 가지는 뭐죠? 지금 모든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수비라인과 미드필드라인과 공격라인의 3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이건 현대축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공격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가 상대가 완전히 철저히 파괴하지 한국 전술을 갖다 꼭꼭 묶으니까
1: 네.
0: 공격수들이 볼을 받으려고 나오질 않아요. 왜? 자신이 볼을 받으면 커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나 황현범 선수는 볼을 가지면 줄 곳이 없으니까 드리블하다 뺏기니까.
1: 네. 아니 뭐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억울해하던데.
0: 아, 그렇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를 그 예. 운동장에서 주먹 잡다가 지금 말이죠.
1: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32강에 뭐 올라갈 수 있을까도 의문이지만 올라가도 잘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있는 가운데 그런데 뭐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진출 확률이 계속 다른 조별리그 결과로 인해서 쭉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0: 그렇죠.
1: 보도가 나오는 게
0: 지금 떨어졌죠.
1: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0: 지금 언론들이 말이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
1: 네.
0: 한국 대표팀 내부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선수단 쪽에서는 뭐 특히 감독의 이제 가장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예시로 했던 그 보도됐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그 반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2강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은 이제 절반 정도로 90% 정도 있다가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꺾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6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6경기가.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그 6경기라는 건 2경기를 한 팀들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3개 우리는 3경기라 해서 그죠?
1: 네.
0: 그렇다면 3경기로 이제 반 타작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프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1: 네.
0: 이제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후자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32강에 가면 그럼 다음 경기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패션 아닙니까?
1: 네, 네.
0: 근데 스포츠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뭡니까? 종목을 불문하고 원팀이란 얘기를 하죠.
1: 네.
0: 거기에 이 심리적인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요인이 있어요. 위협 요인이 바로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 경기 때
1: 네.
0: 스타팅 멤버는 내보내지는 않았잖아요. 내보내지는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심리적 쇼크를 줬을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 출전한 시기에 대해서 앙리를 포함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리고 BBC에서 뭐 미국의 방송사에서 뭐 전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를 교체한 것을 스타팅 멤버로 기용하지 않은 것에 비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한국 축구 역사상 이런 슈퍼스타가 어디 있었어요? 전술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1: 네.
0: 상대팀은 두 명 선수가 집중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공격이 나오질 못해요.
1: 네.
0: 그것이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를 뺐던 것이 그리고 남아공에게 경기 주도권을 뺏기는 거였었고 경기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결정적인 골 기회가 상대팀이 더 많았잖아요.
1: 네.
0: 오히려 한 골 먹은 게 우리한테는 다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 기용 안 하는 것은 32강에 갔을 때 그것은 선수들의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이것을

0: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미디어,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아니, 선수들이 모바일 갖고 있고.
1: 그러니까 말이죠.
0: 그리고 또 노트북 갖고 있고. 지금 외부적에 위험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1: 네. 그러니까 뭐 네. 브라질로 따지면 비니시우스나 아르헨티나에 뭐
0: 맞습니다.
1: 아르헨티나로 따지면 메시를 뺐다 뭐 이런 건데.
0: 그러니까 아니, 호날두 선수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호날두가 1차전 네. 때 그 상대 선수를 꽁꽁 묶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가 경기 끝나고 네. V분 풀타임 뛰고 평점이 2.2점 받았습니다.
1: 네.
0: 그러면 홍명보 감독 판단대로 한다면
1: 네.
0: 그 호날두 선수 때이죠. 그런데 호날두는 2차전에 넣고 결국 호날두 선수가 두 골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메시는 또 어땠나요? 그 39살 한국 나이로 40살에 가까운데
1: 네.
0: 메시가 실제적인 어떤 연령 때문에 체력적인 저하가 있으면 메시가 내려오면 다른 선수들이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선수 스스로들이
1: 네.
0: 선수들이 인정을 해요. 그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첫 경기 때 해트트릭으로 두 번째 경기 때 두 골을 만들었잖아요. 한국은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가대표팀으로 한국 축구에서 희생한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다 인정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 요인은
1: 네.
0: 그걸 누가 만들었죠?
1: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0: 네.
1: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명보호가
0: 네.
1: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32강을 올라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에
0: 네.
1: 다시 돌아와서 그냥 제대로 된 쇄신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가 한국
0: 저는
1: 축구를 위해서 나온 겁니까?
0: 다
1: 네.
0: 그거는 쇄신의 길에 두 가지 다가 가든 32강에 가든
1: 네.
0: 가지 못하든 그것이 전제 조건으로 한국 축구 쇄신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축구 팬들이 지금 한국 축구에 분노하는 건 간단합니다.
1: 네.
0: 지금 월드컵에서 32강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 네.
0: 한국의 팬들과 국민들은 그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한 프로세스에 대한 것 지금 한국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지금 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의 논란 자체가 문제였다.
0: 그렇죠. 자격이
1: 네.
0: 없는데 그러니까 월드컵 가기 전에 상암폴에 그 월드컵 경기 때마다 그 훌룩 메어 터지던 그 관중석이 텅텅 비었고 한일전이 동아시아대에 있을 때도 관중석이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축구계는 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음 쌓고.
1: 그러면 해설위원님
0: 네.
1: 그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임 절차부터가 꼬여가지고 잘못된 건데 이게 결국은 축구협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축구팬들은 축협을
0: 네.
1: 싹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0: 그렇죠.
1: 구체적으로
0: 그 얘기에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지금 얘기했듯이 전제적으로 30명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1: 네네.
0: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축구협회 지금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끝날 때는 자기는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 그렇죠.
0: 국민들은 꼼수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 사퇴 얘기도 꼼수다.
0: 꼼수다. 자. 지금 현대집행부가 94년 월드컵 이후에 정몽준 회장이 12년을 했고 정몽규 회장이 12년을 했습니다. 정몽규
1: 네.
0: 회장이 16년, 정몽준 회장이 16년을 했군요. 네 번 했으니까. 그 중간에 조중현 회장이 있었는데 조중현 회장도 한 번 회장을 했는데 현대가 사람이에요.
1: 네.
0: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해서 현대는 혹여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현행 정보제도에서는요, 대한축구협회 이 30년 넘게 현대가가 지금 축구협회를 장악해가지고요, 동아줄로 그 쇠사슬로 묶은 그 카르텔이 존재를 해요.
1: 네.
0: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더라도요, 자신들이 대리를 내세워서 선거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그 비율의 표대로
1: 네네.
0: 그대로 아마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아.
0: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아니 정상적인 사고라면요 한국 국민들이 팬들이 지금 냉담하고 그러면 저 같았으면 벌써 사퇴했을 겁니다.
1: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정
0: 네.
1: 기업에 지금 매여 있는 이런 축구협회 구조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기회가 되시면은 다시
0: 네.
1: 출마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0: 그거는 지금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은요.
1: 아, 네네.
0: 그것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지금 입지적으로 저한테 회장 선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금 시기에 좀 적절치 않다고
1: 생각합니다.
0: 아, 시기는
1: 적절치 않다. 네,
0: 네네.
1: 좀 말을 아끼시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0: 네.
1: 이게 또 지금 워낙 축구협회를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0: 네.
1: 아까운 것이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또 같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또 올 수가 있을까요? 좀 짧게 이거는 답해 주십시오.
0: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역대 월드컵 대표팀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멤버가 최상의 멤버입니다. 사실은.
1: 네.
0: 그런데도 이렇게 축구협회 행정에 그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은, 그리고 또 네. 감독이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대표팀 경기력이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저 네. 해설위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선 해설위원님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일주일간 뉴스와 정면 승부 어떠셨습니까? 제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변함없이 청취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민아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0: 챙겨 두셨다고 합니다.
1: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온열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30도로 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중반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동대구 분기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뒤로 지금 1km 구간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찍 방면 퇴근 퇴근길 정체가 거의 전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고 나라는 서부간선도로는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남단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5: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4: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오늘은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서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

0: 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1: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2: 이태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1: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뭐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강세로 외국인 지분율 또한 35%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어치를 팔아 5개월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5달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114조 2240억 원으로 지난해 순매도액의 10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잔액은 2852조 3천억 원, 지분율 3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4: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6: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7: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2: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입니다.
7: 이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6: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8: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2: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6: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9: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2: 박성훈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9: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6: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5: 인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

0: 에서 토사가 무너져 5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하 3m 깊이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흙막이 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수연 기자입니다.
1: 도로 한편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흙더미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인천 왕길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입니다. 구덩이 안에는 하얀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여 있는데 지하에서 전선과 통신선을 연결하는 전기 맨홀입니다. 새벽 3시 40분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남성은 신체 대부분이 매몰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 남성은 이 구덩이 아래에서 전기 맨홀을 설치하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1: 당시 지하 3m 정도 깊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흙막이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5m 넘게 땅을 파낼 때는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수서역 인근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돼 숨진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수원의 장미사진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미조인은 SNS에 장미 복원이 힘들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장미꽃이 달려있던 줄기가 잘려나갔고 곳곳에 빨간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장미 소유주는 장미를 잘라서 망가뜨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장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하소연했습니다. SNS에서 파란 대문 장미로 알려진 사진 명소의 장미꽃과 줄기 10여 개를 누군가 무단으로 잘라간 겁니다. CCTV를 확인한 장미 소유주는 꽃을 잘라간 두 사람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60대 남녀를 특정해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소유주는 SNS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새벽 시간 수도권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을 달리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견인되던 도중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기숙사에 살던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 등을 활용해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변호인단이 모스탄 교수가 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문답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탄 교수의 법적 입장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가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오 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재은 기자입니다.
5: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디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 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디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 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6: 불안 3, 4일 정도
7: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6: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5: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4: 남아공전 패배로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축구대표팀이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회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갖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8: 과달라하라로 돌아온 축구대표팀은 변함없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체력을 소진한 선수들은 간단하게 운동장을 둔 뒤 실내로 이동해 근육을 풀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볼 돌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주장 손흥민은 훈련조에 남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남아공전 패배.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예정됐던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9: 지금 생각해보면 2차전의 결과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
7: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9: 지금 간 것 같아요.
8: 3차전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9: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경기 내용적인 거에 어떤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뭐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8: 축구대표팀은 어떻게든 토너먼트에 올라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일본, 호주와 파라과이가 비기고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는 등 다른 조 3위 팀들이 승점을 쌓으면서 갈수록 32강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를 애써 추스르면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32강 결정이 날 때까지 평소대로 훈련을 소화하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가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던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당은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축구 관련 언급도 관심을 끌었는데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권양숙 영부인 담당했다고
11: 김희정
10: 하다가
11: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갑자기 6월 7일 날 십몇 년간 자랑하지 않던 글을 올리면서 이 총리 지명된 이틀 뒤에 이 자랑을 하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헐값에 다시 매매까지 합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한테 판 거 맞죠?
12: 제가 물론 뭐 총리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는 비난까지도 받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거래, 이상한 징후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10: 기존에 거기에서
11: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까?

0: 우리가 이
1: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0: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특정 기업 카르텔이 다 망치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2: 이 축구협회 관련된 부분은 뭐 국무총리 제가 후보자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3: 저도 오늘 우스갯소리로 한성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5: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 무기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6: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4: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를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알선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맞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 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용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봤습니다.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6: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1: 조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6: 자신의 행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8: 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내일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9: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0: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등 여름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7월과 8월 중 쌀과 달걀, 돼지, 고등어 등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마트별로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3,500억 규모로 1인당 최대 매주 3만 원이 할인 지원됩니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 특란에 적용된 1,500원 할인이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미국산을 중심으로 신선란 2억 개가 추가 수입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폭이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신설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20%, 두 자녀 가구는 10% 할인됩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기조화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년의 대책을 통해 현재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 중국을 어떻게 따라갈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고하면서 중국 샤오미 자동차 공장에서는 차가 76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고 자동화율이 91%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 화웨이의 엔지니어가 11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엔지니어가 10만 명 수준이고 이 10만 명마저 2040년쯤이면 반토막이 날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밤중에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가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북 고창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3시쯤 진통이 심해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30대 산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아기가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분만 세트를 준비해 응급 분만을 유도했습니다.

0: 김건희 씨가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네, 이번 선고의 의미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른바 매건 매직 혐의를 받은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사실상 알선 수재가 쟁점이었습니다. 알선 수재로 나올 수 있는 최고형이 나왔다라는 평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부가 굉장히 상당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죄질의 무거움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자면 그러니까 뇌물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최고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의 구형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 1심 재판에서도 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생각 듭니다.
1: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교체 금품 수수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그 판결이 오늘 이 선고에도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별도의 범죄이긴 합니다. 이 해당 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판결에는 일명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재판이었는데요. 일단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최종적인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추려 했다라는 부분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김상민 검사의 재판에서 이 항소심에서 이후한 화백의 그림이 진품으로 인정된 사정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데에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일단 앞서 이제 김건희 씨가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2: 이 뇌물죄는요. 공무원이 범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요. 네.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직접 범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하여서 뇌물죄를 범하였다면 그때는 공범으로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공범으로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인의 배우자가 이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있었고 그걸 나에게 전달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배우자라는 이 둘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요. 어떤 부탁을 할 때 문자를 남긴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대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1: 그렇죠.
2: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그 뇌물죄의 연결고리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적용된 겁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게 이런 청탁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알선수재 역시도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인사 청탁을 대가로 이제 김건희 씨가 받았던 것으로 지목된 물건들이 참 많은데 이 물건들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일단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와 관련된 어떤 인사청탁 덧붙여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에 있을 때 서희건설 측에 일종의 보험 요구로 금품을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나토 3종이 있습니다. 네. 이 귀금속들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1억 원이 넘습니다.
1: 예.
2: 그리고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이 디올백 역시 문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이후한 화백의 그림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 거북이 까지 그리고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이 고가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까지 굉장히 많죠. 오늘 있는 재판을 보더라도 총 5명으로부터 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수억 원의 금품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오늘 장시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좀 경고하였습니다.
0: 네, 앞서 그 이봉건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목걸이 줬다고 자수를 하기도 했었고 그 진품 목걸이를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 구속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요?
2: 그렇죠. 그 부분이 구속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이 목걸이의 실물을 제출을 했고 본인이 이것을 청탁의 대가로서 준 것이다라는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건희 여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봉관 전 회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좀 협조했다는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1: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결심 공판 직전에 아까 이제 쭉 언급을 해주셨던 예를 들면 뭐 그라프 귀걸이값 그리고 시계 관련한 대금을 이체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법원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 그라프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이체했다고 알려진 시계 역시도요. 3천만 원 후반대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죠.
1: 예.
2: 그럼 특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한 것이다. 대신 구매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양측 모두 해왔고 그런데 깜빡하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구매 대금 이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0: 네.
2: 너무 늦었죠.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금을 이체한 행위. 이 그라프 귀걸이값 역시도 이후에 이것을 이체를 했다, 공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체한 시기를 고려할 때, 이 돈을 입금한 시기를 고려할 때 참

0: 환장의 여지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맞게 돌아가려면 그 금품을 받고 즉시 직후에 이체를 했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예. 이런 고가의 제품을 미리 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구매해준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대신 구매해줬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돈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재판부는 일부 이 금액을 이체했다고 해서 양형에서 참작을 해줄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제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한 화백 그림도 진품으로 그 결론이 났었는데 이게 또 김 전 검사가 유죄 선고받은 또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0: 그렇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가액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품이냐 위작이냐 여부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 정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1억 4천만 원 감정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1: 네.
0: 그런데 위작이다, 가짜다라고 한다면 캔버스 값 정도 정말 많이 인정해봐야 10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0: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진품이다. 이걸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진품으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해왔고 실제로 이 진품이라고 감정을 해준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진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재판에서 그대로 차용이 된 것 같고 이 그림의 액수가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오늘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2: 일단은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제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인 청탁 행위는 없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뭐 그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품을 받은 것 자체는 도의적으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사죄한다라고 밝혔지만 금품을 받은 것은 의례적인 뭐 친교 관계에서 사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친한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청탁, 대가성을 띈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지금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이라든가 결국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또 이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분명히 청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결국 청탁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대가를 띈 선물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1: 네,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또 김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 나오는 중형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뭐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좀 수스럼 없이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는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즘 재판부가 일련의 그런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지위에 맞게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위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더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얼마 전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 아주 중형 25년이 선고된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라는 부분이 참작이 됐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비싼 선물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온 것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알선수재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기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2: 이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김건희 씨 오빠의 이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또 김건희 씨 측이 범행 흔적을 은폐했다. 그리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증거를 인멸할 이제 어떤 그 과정으로 본 건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가품이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품을 줬다는 사람이 있고 발견된 건 가품이 있었고 실제로 뭐 20년 전에 홍콩에서 그 가품을 구매했다라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제품은 20년 전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예. 제품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가품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디올 가방 수수 관련해서는 201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제 이때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특검이 이걸 뒤집고 재수사 나선 것 아니었습니까?
0: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일단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고가의 제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지 규정은 있는데 그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공직자가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재판에서는 알선 수재로 보았습니다. 이 역시도 청탁의 대가였다. 그 전후 관계를 고려할 때이 디올 가방을 받은 부분도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수 없고 분명히 어떤 목적성을 띠고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제공한 금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후한 그림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은 몰수 명령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징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서는 이제 5,636만 원을 추징해 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보다 많은 6,480만 원 추징 명령이 추징 선고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추징 어떻게 요구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0: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3: 김건희 씨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어떡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0: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2: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이거 봤어? 쓰레기장에서 사람 다리가 한쪽 발견됐대.
5: 발견된 지 일주일 다 되도록 누구 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하거든?
6: 최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시 괴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7: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당초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뭐야? 요양병원에서 버린 환자 다리라고? 도대체 요양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5: 수술실도 없다던데 어디서 절단한 건데? 우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다 진짜.
6: 수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다리였다.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 신경이 손상돼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속 의료 폐기물 용기 속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린 거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경악했죠. 도대체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5: 처음엔 그냥 무서운 사건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령 환자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간 거라잖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다 드러난 느낌이야.
6: 고령 환자를 둘러싼 의료 현실, 요양병원의 처치와 관리 시스템, 과연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6: 최근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8: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6월 10일 인천의 뭐 생활자원해수센터,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공장이었었는데요. 그 직원이 다리 모양의 마네킹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붕대로 쌓여져 있었고 그 붕대에는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직원이 붕대를 풀자 사람 왼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네. 무릎 아래 사람 다리였고요. 높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고 경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죠.
6: 네,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막 퍼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병실에서 가위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사건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8: 네, 그 괴담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네. 근처 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확인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다리인 것 같아요 라고 네. 신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환자는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괴사한 다리를 수술로 절단하고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6: 네.
8: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요양병원의 CCTV 그리고 이제 다리와 환자의 이제 유전자를 국과서에서 분석하는 유전자 조사까지 다 마쳐서 그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것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6: 네.
8: 다만 이제 그 신경이 괴사됐기는 했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가위로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6: 네.
8: 이게 괴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싹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하게 됐죠.
6: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8: 네, 사실 신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6: 네.
8: 이제 절단된 신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6: 그렇죠. 네.
8: 어쨌든 신체는 법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서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건 명백히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 거죠.
6: 병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이 의료 폐기물,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8: 문제는 그 사람의 신체를 비전문가가 접촉했다는 그 상황 자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처럼 이제 당연히 비전문가니까요.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입니다. 의료 폐기물 표식을 안 해뒀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게 그 의료 폐기물들이 밀봉되지 않았다. 이것들도 전부 다 위법한 상황이고요. 해당 요양병원이 자진 신고를 해줘서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점은 이제 분명 요양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만은 병원과 그 관계자들은 분명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6: 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있어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요부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법을 어제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추후 자문을 통해 명확히 결론 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8: 일단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했던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6: 네.
8: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6: 네.
8: 수사기관이 밤새 찾아봤던 것처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냐라는 것만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수술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의 집중력이라든가
6: 네.
8: 그런 걸 보조해주는 시설인 것이지 수술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6: 네.
8: 그러면 실제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술실이 꼭 있어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술실을 정식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골병원 같은 곳에서는 수술이 정말 필요한데도 오히려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요. 수술실 자체를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술을 했다.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술이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수술 중에 감염이 발생하는 등으로 의사가 수술에 전후에 있어서 의학적 조치를 다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어서요. 지금 수술실 여부 자체는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6: 네,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괴사가 너무 심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죽했으면 여기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어떤 이제 진료 거부라든지 수술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책임을 이제 묻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무리한 수술이 있었을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설명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줄이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8: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질 일도 없게 됩니다. 이게 뭐 형법상의 자기 부작위의 느낌이 있는데 무언가를 했다면 당연히 의사로서 요양병원은 그 한 행동,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수술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후술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감안해도 이 환자에게는 정말 수술이 필요했다. 네. 그렇게 믿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0: 오히려 의학적 필요성이 조금 인정될 수 있겠다 그런 정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괴사했다라는 거니까요. 수술을 할때 이제 노출을 시키고 속살을 드러내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괴사됐다는 거는 이제 감염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수술이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감염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 있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령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해당 요양병원이라도 간신히 입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위중한 고령 환자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면 법적으로 혹시라도 뭐 진료 거부라든지 아니면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여지는 없습니까?
0: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병원은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다만 이제 뭐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의학적으로 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리한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게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아니면 환자가 뭐 비협조적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뭐 폭력을 저질렀다든가 그런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온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을 정당한 사유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해놨었거든요.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이외에는 모두 환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환자가 비협조적이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병원을 옮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에 생기는 응급 환자가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워놔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가능한 것인가. 사실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볼수 있는 좀 융통성이 있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일단 계속해서 거부를 많이 받아왔다고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술 역시도 계속해서 거부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양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요.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가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수술실 있는 병원에서 거부를 해서 현재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다리는 놔두면 패혈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게 신체 로 전이가 되고 얼굴 뇌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서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80대 여성이 전신 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나이에 연령이라든가 신체 능력 같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오히려 깨어나지 않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의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학적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요양병원은 이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환자의 다리가 어떻게 버려졌냐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왜그 병원 말고는 갈 곳이 없었느냐 이 지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 고령 환자를 누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맡을지 보완해야 할뭐 필요성이나 법적 조치,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0: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도는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실질적인 진료 거부, 물론 이제 거기 병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그 상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잡아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되겠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고령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자는 처음 들어간 병원에서 그 병원이 그 환자를 전담하게 강제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건당국이 나서서 그런 진료 거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라든가 감사 통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코브릿지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96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 다시 기승입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더위가 더 한층 강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2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토요일인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광주 32도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오존 농도가 짙어져 자외선과 호흡기 건강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 도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까지 오르겠고 오후 한때 경기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초 터널 중간 지점 1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초 터널 일대부터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사고 난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아직은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 동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도 아직은 정체의 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 한강대교부터 성수대교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내일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4: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7: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6: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등 여름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7월과 8월 중 쌀과 달걀, 돼지, 고등어 등

0: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마트별로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3,500억 규모로 1인당 최대 매주 3만 원이 할인 지원됩니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 특란에 적용된 1,500원 할인이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미국산을 중심으로 신선란 2억 개가 추가 수입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폭이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신설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20%, 두 자녀 가구는 10% 할인됩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기조화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년의 대책을 통해 현재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오늘은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서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B2,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4: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5: 이태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4: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뭐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2: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7: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8: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5: 김용범
8: 보시고
5: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입니다.
8: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7: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9: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9: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7: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35명, 부상자는 4,300명으로 늘었습니다.
2: 구조대는 잔해 속 생존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과 국제기구도 구조와 복구 지원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1: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에서 3살과 10살 남매 시신이 흰색 담요에 쌓인 채 수습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실신했습니다.
5: 많은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산채로 꺼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셋 중 한 명은 살아서 구했습니다. 희생 남매 삼촌입니다.
11: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일부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4살 어린이는 군인들에 의해 구조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급차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구조 작업 속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었습니다. 전력과 통신, 교통 등 기반 시설의 피해로 구조 작업이 더딘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 파견 등 인적 지원에 나선 국제사회는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규모는 크고 신속하며 효과적일 겁니다.
11: 최근 과도정부 출범 뒤 20여 년 만에 협력 관계를 복원한 국제통합기금과 세계은행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진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벌써 37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변변한 중장비가 없어서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은 건물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에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맨손으로 생존자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12: 강진의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라과이라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역에 구조대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자 주민들이 직접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5: 절망적입니다. 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매몰된 건지, 대피소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12: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오랜 기간 경제난을 겪어온 베네수엘라는 불도저나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 소방대원과 경찰, 자원봉사자까지 힘을 보태고 있지만 무너진 건물 곳곳엔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5: 딸과 손자, 그리고 한 달 뒤에 태어날 손녀가 사라졌습니다. 제 딸이 잔해 아래에 있는지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12: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5: 우리는 어젯밤에 도착해서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입니다.
12: 사정이 이렇자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은 긴급 구조팀을 급파했고 중남미 국가들도 구호 물자를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를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0: 신현주입니다.
1: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3: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4: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대를 표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살아서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3: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1: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한 강진은 깊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2: 또 충격파가 단층선을 따라서 수도 카라카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지난해 9월 수도 카라카스에선 재난 대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목적은 지진 대비. 훈련 얼마 전 지진이 카라카스 주변을 강타해 100여 명이 다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자며 하는 훈련입니다. 당시 지진은 규모 6 정도로 이번 지진보단 작았습니다. 하지만 6.2, 6.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를 키운 건 이번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을 이중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이중지진은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은 이중지진이 아니라 하나의 지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것도 피해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이중지진의 진원 깊이를 각각 20km, 10km로 측정했습니다.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닿는 동안 위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진의 충격이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의 위력이 전달되면서 그 충격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앞선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진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일대에서 적어도 일주일은 규모 3 내지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매몰자 수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 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상황, 각국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뭔지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계열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연결되어 계시죠?
6: 네, 호남대학교 문현철입니다.
1: 네, 지금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126년 만에 최악의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235명, 부상자 4,300명을 넘어섰는데요.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6: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이례적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쌍둥이 지진이라고 해서 7.2 지진이 일어난 지 39초 뒤에 7.5의 또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그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베네수엘라는 카리브에 인접해 있으면서 인구가 2,400만에서 3,400만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 나라이고 약 인구의 한 750만 명 정도가

0: 그 나라를 탈출해 나간 매우 빈곤하고 치안이 열악하고 사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은 한 3,400달러 정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세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그 강진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사회 안전 시스템, 방재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냐?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민 피해가 우리 교민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민은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 지금까지 파악되는 바로는 지금 안전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가 매우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미국, 중국, 뭐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도와주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이걸 조율해 주는 것이 유엔 산하에 있는 인도주의 조정국이라고 하는 오차라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가 잘 작동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매우 더디게 작동되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이 빨리 작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한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26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중 3악장 앨런 시빌의 호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중 3악장, 앨런 시빌의 호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월드컵 특집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축구와 음악 이야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축구 감독 이야기입니다.
0: 며칠 전에 히딩크 감독 이야기를 했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감독은 히딩크뿐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았던 조반니 트라파토니입니다. 사실 그는요, 엄청난 클래식 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AC 밀란 유스팀에 다닐 때도 프렌치 호른을 계속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될지 직업 음악가가 될지 고민했다고 했는데 결국 축구 선수가 됐고 열성적인 클래식 음악 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이 바로 호른 작품이었군요. 그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인터뷰를 뒤져보니까 의외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클래식을 이해할수록 축구의 질이 더 높아진다. 모차르트를 들으면 축구를 더 잘한다. 인터벌 템포, 리듬같이 음악적인 논리를 익히면 게임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 축구 선수나 감독이 또 있겠죠.
1: 네, 스웨덴 출신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은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도 엄청난 클래식 광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모아 3장짜리 편집 음반 세트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0: 축구 감독이 음반까지 발매할 정도면 엄청난 화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연주한 건 아니겠죠?
1: 네, 자기가 즐겨 듣는 음악으로 선곡한 거죠. 더 스벤 예란 에릭슨 클래시컬 컬렉션이라는 제목의 음반이었는데 이 첫 번째 음반은 영국 음악, 두 번째 음반은 유럽 각국의 여러 클래식 명곡, 세 번째 음반은 스칸디나비아 음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사람들이 다 아는 클래식 곡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음악이 여러 곡 실려 있었던 거죠.
0: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스웨덴 작곡가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의 작품입니다. 전원 모음곡 중에서 로망스,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헬싱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이 작곡한 전원 모음곡 중에서 로망스,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헬싱버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스벤 예란 에릭손 축구 감독이 추천한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 감독은 이분들 말고도 더 있습니다.
1: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로이 호지슨 감독입니다. 이분은 오페라 광! 이 로이 호지슨 감독은 1999년 인터밀란에서 자녀 6경기를 책임지는 임시 감독직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밀란은 어디 있죠?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독특한 조건을 걸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0: 조건?
1: 네.
0: 어떤 조건입니까?
1: 인터밀란은 이탈리아죠. 그리고 밀란. 밀란은 어디게요?
0: 밀라노.
1: 맞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죠. 밀라노 하면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극장은?
0: 설마 라스칼라?
1: 맞습니다. 이 호지슨 감독은 자신이 인터밀란 팀을 맡는 동안 라스칼라 오페라 티켓을 매번 구해주십시오. 저는 오페라를 볼 수 있다면 임시 감독직을 허락하겠습니다. 당장 감독을 구해야 했던 인터밀란 측에서는 네, 제가 VIP석으로 감독님은 무조건 오페라를 모시겠습니다. 흔쾌히 조건을 받아들였고 호지슨 감독은 훈련과 경기 시간 외에는 아, 라스칼라 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여러 오페라를 보면서 이야, 이것이 삶이지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축구 감독이 오페라 조건을
1: 거의 이거랑 똑같아. 우리나라 축구를 임시 감독직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이 최고의 아이돌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돌 VIP 티켓을 구해준다면 제가 대한민국을 맡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0: 뭐 이 호지슨 감독 말고는 축구 감독 중에서 이런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1: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0: 더 재밌어요.
1: 봐봐요. 이탈리아에는 라스칼라, 영국엔
0: 코벤트 가든.
1: 맞아요. 심지어 호지슨 감독은 영국에 있는 집이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이유는 코벤트 가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어렸을 때 오페라 뭐 했었네 이거. 가족 중에 뭐 성악가 있네 이거.
1: 약간 그 깊이에 빠졌을 때 또 뭔가 마음의 양식처럼 되게 우리의 산책처럼 우리의 수영처럼 우리의 골프처럼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지.
0: 와 진짜 감독 축구 감독이 이렇게 와 재밌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 장면입니다. 빤 따다다다다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0: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올해로 60줄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3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시댁 경조사며 제사 한 번 빠진 적이 없었고요.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면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열이면 열 다 저를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명 정치인까지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곰탕집은 유명세를 얻었어요. 식당의 규모는 커졌지만 아이들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3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3남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대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따져봤는데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그리고 예금과 연금 정도입니다. 밤낮 없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재산을 함께 읽어왔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기게 생겼어요. 이명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긴 합니다.
1: 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로는

0: 혼인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1: 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네. 객관적으로는 이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쉽게 말해 혼인신고라는 서류적인 절차만 빠졌을 뿐 형식적인 절차만 빠졌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관계를 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이잖아요.
1: 네. 네, 우리 사안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랑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제 무려 25년이나 함께 살면서 경조사 참석도 하시고 네. 아내로서 이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 해오셨는데 이처럼 장기간 공동생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 온 경우면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실혼 배우자 이게 상속은 못 받는 거죠?
1: 네,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를 하고요.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0: 네, 근데 이게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는 거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1: 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조항이 헌법에 네.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실혼은 상속권 없다. 이건 합헌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사실혼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1: 네, 상속권은 없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네.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라고 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나 뭐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처소생 자녀가 3명이 상속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편이 생전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0: 그때 지금 증여나 유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연고자로 이제 남편의 이제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상속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상속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이제 법원에 확인을 받으면 네. 유족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결이 열리긴 합니다.
0: 네.
1: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에게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이제 지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내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은 혼인신고라고 하는 서류상의 어떤 기재가 있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곤 하는데요.
0: 네.
1: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 이를 통해서 이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0: 네.
1: 이 경우에는 생존 당사자는 배우자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에 대한 전부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법원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사연자분이 25년간 남편과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이제 유증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은 받을 수 없다고 알려드립니다.

0: 드렸고요. 다만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되면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영업난을 견디다 못해 손님들을 모을 묘수를 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뿐만 아니라 컵라면을 같이 팔기 시작한 건데요. 출출한 학생 손님들이 찾아온 덕분에 매출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컵라면을 파는 이 행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페 사장님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기계로 라면을 끓여서 파는 것은 합법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종류를 구분하는데요.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라면이나 떡볶이를 조리해서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 사장님이 라면과 함께 맥주나 소주까지 팔고 싶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요. 휴게음식점은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음식은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까지 팔려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강주 32도, 모레 일요일에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중반과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 주 중반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아직은 바란 나들목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는 4km 구간 밀리고 있고 일찍 분기점을 지나서 금천 나들목 사이도 아직은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휴게소까지 3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기흥부터 수원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도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마포대교 남단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2: 계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3: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4: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5: 허송세월이니 꼼수냐고
0: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 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6: 어떤 개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0: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재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3: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

0: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1: 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2: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 그렇죠.
1: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0: 당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 뭐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대표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0: 당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앙당도 좀 정기가 지금
2: 김정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0: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4: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인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이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5: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선임안을 국민의힘에 보내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은 국회법에 따른 공문 발송이었다면서 조 의장은 이달 안에 원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회견을 열어 소수당을 무시 압박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6: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실기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7: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8: 불안 3-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7: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5: 남아공전 패배로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축구대표팀이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돌아가 회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 홍명보 감독은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찬 기자입니다.
9: 과달라하라로 돌아온 축구대표팀은 변함없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체력을 소진한 선수들은 간단하게 운동했습니다.

0: 운동장을 돈 뒤 실내로 이동해 근육을 풀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볼 돌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주장 손흥민은 훈련조에 남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남아공전 패배.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예정됐던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1: 지금 생각해 보면은 2차전의 결과가 홍명보
2: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0: 3차전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1: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경기 내용적인 거에 어떤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뭐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0: 축구대표팀은 어떻게든 토너먼트에 올라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일본, 호주와 파라과이가 비기고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는 등 다른 주 3위 팀들이 승점을 쌓으면서 갈수록 32강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를 애써 추스르면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32강 결정이 날 때까지 평소대로 훈련을 소화하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3: 다른 조의 경기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우리 축구대표팀.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부력 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5: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1: 어수선한 건 조금 있었지만은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1: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맨마기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5: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잔해 앞에서 절박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의 구조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안타깝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6: 거대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담요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가 잔해 아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교회 잔해 더미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7: 저는 어린 딸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다른 목사님과 제 아기는 아직 안에 있습니다. 카를로스 아리즈멘디 현지 교회 목사입니다.
6: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여성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7: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6: 현지 시간 24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방대해 중장비 투입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 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7: 군과 불착기, 건설 장비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부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6: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잔해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4: 특히 진원이 얕아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영건 기자입니다.
0: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이 지진들은 진원이 매우 얕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표면에서 깊이 약 20km 이내의 수직 강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의 지각 블록이 다른 블록에 대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0: 실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2010년 아이티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3: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4: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베네수엘라 인근 국가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2: 강진 참사에 세계 1, 2위 강대국은 즉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약 2,317억 원 규모의 원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구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7: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듯 카라카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복구를 지원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중국은 지진 발생 당일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도 앞다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7: 베네수엘라 국민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이번 지진 피해로부터 베네수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2: 유엔은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 분석을 위해 위성 시스템을 가동하는

0: 다른 한편 현지 구호 활동을 하는 인력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참사 앞에 국제사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성향을 분석하는 애착 유형인데요. 상대방과 깊어지는 게 두려워 거리를 두는 회피형, 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형, 그리고 중심을 잘 잡는 안정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집 가계부를 대하는 이 태도에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나 매달 나가는 보험료 마주하기 두려워서 일단은 눈 감고 보는 가계부 회피형, 주위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귀가 얇아지는 재테크 불안형, 지금 아마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 지출과 자산의 상태를 담당하게 직시하는 안정형 가계부를 만들 때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 어떻게 단단한 안정형 가계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가계부 처방전 전해드릴 두 분의 든든한 재무 가이드 모시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게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불러요. 야! 그랬을 때 남편이 야! 반응하면은 이제 이거는 불안형, 불안한 남편이고, 네. 야? 왜?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안정형 남편이래요. 어떻게 김진호 팀장님은 아내분이 야! 하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2: 혼내죠. 어이, 남편한테.
0: 아, 그렇군요. 불안형 남편이시네요. 이미경 팀장님은 오늘 가서 꼭 한번 해보시고.
1: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0: 안정형 남편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다음 주에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0: 이게 재무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가계부 회피형, 재테크 불안형.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담담한 안정형일 텐데 어떻게 하면 안정형 가계부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지만 그냥 시스템적에 맡겨놓는 편이거든요.
0: 시스템에 맡긴다. 뭐 어떤 늘, 시스템이요?
2: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버는 수입은 똑자.

0: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집 지출은 이만큼. 그럼 그 안 범주 내에서 사는 거고. 저축은 3년 후에 뭐가 있고 5년 후에 뭐가 있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축도 하고 펀드도 하고 연금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흘러가다 보니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장이 출렁거린다고 해서 내가 불안할 이유도 전혀 없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1: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안에서 나가는 돈의 지출을 시스템화한다.
0: 네, 맞아요.
1: 이렇게 계획해서 지출입이 될 수 있게끔 통제하는 거. 그게 이제 내 가계부가 안정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네. 짚어주신 거군요. 동의하시죠?
2: 동의는 하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버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지출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신용카드인 맞아요. 것 같아요. 지출을 통제하고 싶다면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0: 네.
1: 현금 안에서 돈의 운용을 한번 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유자금 만들어서 돈 불릴 수 있는 가계부의 구멍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의 디테일한 점검 받아서 내 재무 점검 받고 돈 불려나가는 재미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들 분석하고요. 우리 집 가계부의 구멍 분석해서 지출 여력, 소득 여력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재무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일주일 동안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410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앞자리가 4로 바뀐 2년째 직장인입니다. 4로 바뀐 지가 2년째인? 그래서 올해로 41살이 되셨다는 우리 청취자분. 얼마 전 거울을 보다가요. 흰머리를 발견하고 울컥했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나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상 수령액 숫자를 보는데 순간 시력에도 문제가 찾아왔나 했습니다. 한 달치 치킨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50대 부장님들보다 40대가 남은 가입 기간이 길어서 인상의 타격을 훨씬 오래 버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잠이 안 옵니다. 저 정말 이대로 가다간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꿀팁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문자 사연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흰머리로 시작해서 시력의 노화가 찾아왔나로 갔는데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요. 40대인 우리 청취자님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봤더니 그 수령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충격이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근데 충격 정도가 아니라 가끔은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0: 기절까지요?
3: 네, 농담이고요. 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때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부터 올랐죠. 예, 9%씩 내던 것을 최대 13%까지 올라서 이 40대가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슬픈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거든요. 이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소득 대체율 이 부분들도 기존의 41.5%에서 43%로 같이 높아집니다. 즉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내고 안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왕 받을 거면 똑소리 나게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수령액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합법적 꼼수 규칙을 잘 쓰시면 되고요.
0: 아,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합법적인 꼼수 네. 규칙 네. 어떤 걸까요?
1: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입니다. 네. 네, 추후에 납입하는 제도인데 과거에 직장을 좀 쉬었거나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안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걸 지금 몰아서 내는 겁니다.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만 해도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 수령액이 약 두 배 정도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있잖아요.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군 복무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이 두 배가 된다.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내야 되는 거니까
3: 맞습니다.
0: 안 냈던 기간만큼을 다 계산하셔서 목돈이 좀 있으시다면 이거 추후 납부하면 무조건 좋겠네요.
3: 그럼요. 안 되면 무조건 손해라니까요.
0: 그러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이가 둘이지 않아요?
0: 맞아요. 아이 네. 둘입니다.
3: 네.
0: 둘.
3: 그렇다면 이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둘일 때는 12개월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3: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린다면 너 은퇴하고 바로 연금 받으면 손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0: 맞아요. 맞아요. 뭔가 네. 수령 시기를 좀 늦추는 게 더 낫다.
3: 그렇죠.
0: 이런 얘기죠.
3: 네. 연금 수령 시기를 딱 1년만 뒤로 늦춰보게 되면 그 한 1년 늦출 때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무려 7.2%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뭐 먹고 사는데 별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가 있는데 이 5년을 늦추게 되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곧 최고의 재테크가 되는 거겠죠.
0: 아, 그렇군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의 보너스가 붙는다. 진짜 이거는 맞네요. 합법적 꼼수 전략과 규칙이 네. 맞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연금,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셨잖아요. 청취자님 참고하시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FM 애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청취자님은 8330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전 나름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퍼, PBR 다 공부하고 차트까지 분석을 해서 마스터해 주식을 시작했더랬죠. 그런데요. 제 주식 계좌만 보면 무슨 스머프 마을에 온 것 같습니다. 죄다 파란색이에요. 시장 지수는 빨간불인데 왜 내 주식만 파란불인 걸까요? 이건 과학인가요? 더 큰 문제는 얼마 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기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사람 바꾸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자기가 직접 굴려서 대박을 내겠다며 DC형으로 다 갈아타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 손가락이 무섭습니다. 이 똥손으로 퇴직금까지 굴리다가 반토막이 난다면 은퇴 후엔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하나 두렵거든요. 저 직접 투자 때려치우고 그냥 안전한 DB형을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아니 스머프 마을이라니 이게 사실 웃긴 일은 아닌데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청취자님 저도 그래요. 예, 공부는 진짜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 뉴스 챙겨본에도 불구하고 왜 내 계좌는 이럴까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일단은 김준호 팀장님 이분한테 저희가 어떤 답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3: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청취자님 한번 제 눈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세요.
0: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3: 네. 네. 네. 당장 포기하세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이 투자는 공부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0: 정말요? 네네. 포기?
3: 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개인 돈으로 직접 투자는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내 손가락을 저도 안 믿거든요. 대신 매월 정해진 날에 기계처럼 자동으로 유치되는 간접 투자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제 계좌는 항상 시뻘건 불바다가 된 지 오래입니다.
0: 아까 그 직접 투자라 하면 우리가 개별 종목, 개별 주식을 사들이는 걸 말하는
3: 그렇죠.
0: 거예요?
3: 그렇죠.
0: 그냥 언제든 타이밍 네. 봐서 느낌대로.
3: 그렇죠. 물타기 계속 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근데 이 간접 투자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ETF 같은
3: 맞아요.
0: 펀드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3: 네,
0: 거잖아요.
3: 맞아요.
1: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을 많이 믿는데요. 웬만하면 본능을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어떤 주식을 내 손으로 딱 사는 순간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있는 뭐 이런 전자회사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객관적인 가치보다는 내 것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를 하는 법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 종목인데도 내가 고른 내 새끼 같으니까 애착이 생겨서 손절매를 못 누르는 겁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이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야 하면서 이제 호재 기사만 찾아 헤매고 하락 신호는 흐린 눈으로 무시를 하죠. 그러다가 원하지 않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서 대대손손 주식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0: 이 마이너스 계좌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3: 네.
0: 이거는 어쨌든 우리 애들이 나중에 클 때 되면 괜찮아져. 애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 그럼 괜찮아. 얘네들이 손주 나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서는 좀 흐린 눈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네. 조금 오르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매도를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3: 그렇죠.
0: 근데 많이 떨어지는 그 손실 구간에서는 언제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그 예술적 타이밍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3: 예술적 타이밍?
0: 그래서 어쨌든 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과 예술의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직접 투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자 그럼 우리 청취자님의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 투자 자체가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퇴직연금 또한 직접 투자가 두려워진다. DB형, DC형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DB형이 이제 간접 투자인 거고 DC형이 직접 투자의 개념인 거잖아요. 맞을까요?
3: 그렇지는 않죠. DB형은 뭐 우리가 과거 이 DC 퇴직연금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근속연수 곱하기 그다음에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 그렇게 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 거고.
0: 투자와는 무관하게
3: 그렇죠.
0: 그냥 은행 예적금이 쌓이듯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3: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대신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이제 어떻게 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종목도 고르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펀드도 고르고 ETF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직접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솔직히 권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DB형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 상승률이 높다. 그다음에 나는 정년까지 보장된다.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내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내 퇴직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니까 손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급여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DB형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급여 인상률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이직이 잦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C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내 퇴직금을 높여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0: 그러면은 오늘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은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이 그냥 주식의 트라우마만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일단 드리면 좋을까요?
1: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내 손가락을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TDF라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자율주행 펀드를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TDF는 내 은퇴 예정 연도 에 맞춰서 펀드가 알아서 지금은 젊으니까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자. 어라 이제 은퇴가 가까워졌네. 안전하게 채권 비중을 늘리자 하면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를 못 믿는데 투자는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 것 같거든요. TDF 펀드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이 되는 걸까요?
3: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DC형 퇴직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TDF라는 상품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해두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주냐면 내가 언제쯤 퇴직을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030년에 퇴직할 거야, 40년에 퇴직할 거야, 50년에 퇴직할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숫자가 50으로 끝나느냐, 60으로 끝나냐라는

0: 것이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러면 그 끝나는 숫자에 맞춰서 내가 투자하는 것의 비중을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변동을 시키는 거죠.
1: 위험률을 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0대시라면 대충 한 60년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60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퇴직 연한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이면 채권 비중을 갖다가 좀더 늘리고 주식 비중을 갖다 낮춰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갖다가 운용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1: 아, 그렇군요. 내 손은 믿지 못해도 TDF가 메이드가 돼서 알아서 굴려줄 테니까 안심이 될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사내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TDF 펀드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우리 연말 정산을 위해서 가입한 IRP 또는 연금저축 여기 안에도 모두 다 적용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를 선택해서 내가 운용하는 개인연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TDF를 선택해 놓는다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굴려주니까 확실하게 좀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시스템적인 것은 TDF 펀드가 이제 해주고
0: 네.
1: 사람도 옆에서 TDF처럼 코칭을 해주면 참 좋잖아요.
0: 맞습니다.
1: 믿을 만한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 여기 계십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상담 문자창 열려 있고요.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돈 관련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 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머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2: 굿모니
0: 구조대.
1: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32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생활을 시작한 퇴직자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름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2: 엄마, 나 학원비 좀 알바비가 좀 늦게 나온다고 하네.
1: 아우, 너는 무슨 알바를 하길래 맨날 알바비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유, 진짜 안 줄 수도 없고. 여기.
2: 나 좀만 더 주면 안 돼?
1: 야, 엄마 돈 없어.
0: 아니, 미경아, 너도 이제 좀 돈 좀 아껴 써야지. 알바해보니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지. 그래도 너는 좀 취업을 좀 어떻게 좀.
2: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0: 아니, 그리고 나가는 거야? 야, 오빠, 오빠. 아이고, 일찍 일찍 좀 다녀. 너 너무 늦게 다니더라, 요새.
1: 1절에, 2절에, 3절에.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당신 잔소리만 하고 있어.
0: 아니, 은퇴하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아니, 취미생활 마음껏 할 줄 알았는데.
1: 취미생활 같은 소리 안 해. 통장 좀 그만 봐. 아니, 통장 들여다보면 뭐 돈이 나와?
0: 아니 억울해서 그러지. 퇴직연금에 IRP까지 다 했는데 이거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멀어있고 아이고 개인연금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돼?
1: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고생하고 산 건 우리 다 아는데 현실이 이렇다. 그나저나 오늘도 점심 집에서 먹을 거야?
0: 아니 그럼 내가 집에서 먹지 어디 나가? 회사로 갈까?
1: 당신 삼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0: 아니 없어.
1: 아유, 진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삼식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나가라. 사람들 좀 만나고 좀 그래.
0: 아니 옛날에 일찍 들어오고 그렇게 난리더니 이제 나가라고 난리네.
1: 나가. 나가. 아우 나도 좀 답답해서 그래.
0: 아이고 나간다 나가. 막상 은퇴 후 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0: 얼마나 통장 잔액을 보며 가슴을 졸이는지 이 아내가 자꾸만 핀잔을 줍니다. 정말 퇴직 후 이 연금만으로 균형 잡힌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1: 퇴직을 하고 삼식이가 된 남편분의 사연을 만나고 있어요. 삼식이 뭔지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
0: 아, 몰라요, 저는.
1: 하루 3끼 밥 타령해가지고 삼식이가 돼서 구박덩어리가 된 남편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유, 근데 어쨌든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고생 끝,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는데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없으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준비된 걸까요?
0: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고객으로 모신 지 한 15년 저랑 함께 같이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은퇴 준비를 하면서 부부가 같이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연습도 하셨어요, 나름. 근데 잘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전에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어요. 네. 근데 아직 은퇴하려면 아직 시간이 저도 남아있고 나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직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2: 근데 사연이 앞서서 두 분 잔소리가 일상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던데.
1: 저는 완전 생활 연기였어요.
0: 저도 그래요.
2: 아, 그 따님한테 그 옷 입고 나간다고 막 잔소리하는 거 딱 들으니까
1: 그렇죠.
2: 그런 같은 것 같아요.
1: 남편 잡두리하는 것도 그렇고.
2: 네, 우선 사연으로 돌아오면 이 사연자분은 퇴직 전 부부가 함께 이만큼의 돈이면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미리 연습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는 습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IRP 위주로 연금을 개시를 했고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 돈으로 버티는 계획을 세웠어요. 숫자상으로는 충분해 보였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고정비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재직 시절에는 회사 복지나 수입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지출들이 은퇴 후에는 온전히 연금 계좌를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복병이 된 거죠.
0: 네. 이 고정비의 습격이라고 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주거 생활비에 대한 반전이 있었어요. 자가주택이라서 월세는 안 나가지만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등 이 공과금으로 매달 고정비를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줄지 않는 식비. 외식은 줄었지만 집밥이 자꾸만 이제 삼식에 가다 보니까 이 집에서 먹는 횟수가 늘었고 건강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좋은 식재료를 고르다 보니까 쌀도 빨리 떨어지고 식비가 오히려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직장 다닐 때는 이제 회사 복지제도로 지원받던 그 정기검진비, 그다음에 약값 병원비 이걸 온전히 내 돈으로 내야 해서 이 노후 불안감을 좀 더 자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끝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 아이들. 이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 아직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자녀가 대학에 재직 중이라서 등록금과 생활비가 나가는데 이 과거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 지원이 끊기니까 온전히 내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통신비, 교통비, 경주사비에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더해지니까 이 연금 수령액과 비교했을 때 매달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은퇴는 했어도 집에서 생활하는 건 똑같으니까 공과금 나가는 거고
0: 그렇죠.
1: 오히려 집에서 물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밥 먹는 게 주나요? 밥값 똑같이 들고 더 들 네. 수도 있는 거고 이외에 나머지 뭐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경조사비 정말 고정비의 습격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했을지 굿모닝 구조대원이 어떻게 구조를 해주셨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퇴직 후에 나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우리 집도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계부 재점검이 절실하다라는 마음 드시다면 전문가에게 1대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구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 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자의 고민 해결 사연인데요. 재무관리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좀 도와드렸을까요?
3: 우선 먼저 소비 프레임의 전환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액 중심에서 사용 방식 중심이라고 해서 얼마를 모았는가라는 총액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매달 정해진 연금 액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용 방식으로 경제적 관점을 재정립해드렸습니다.
4: 네.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다이어트를 좀 시켜드렸는데 이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외식과 충동 소비를 좀 줄이도록 유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성비 중심의 공공여가 활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비싼 친목 모임이나 골프 대신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들 갖다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상 취미를 등산과 독서 위주로 좀 재배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2: 아, 쉽지 않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4: 그렇죠.
2: 이렇게 바뀌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많이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3: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구조 조정도 제안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의미가 크지 않은 모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모임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경조사 및 사교비를 좀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4: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이 있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실천해 보시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삶의 만족도는 전혀 낮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매달 같은 날 꼬박꼬박 입금되는 연금을 보면서 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실한 안정감과 삶의 리듬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군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이다. 이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명언 같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 굶주리는 결핍도 또 넘쳐나는 풍요도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금융상품은 꼭 있어야 된다, 또 좋다, 나쁘다, 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지만 이 살아가면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 지출을 통제하며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는 은퇴생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퇴직 전에 내 고정지출이 얼마나 될지 미리 점검해 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은퇴 전 재무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재무설계를 하는 이유, 결국 내가 아플 때, 내가 은퇴했을 때와 같이 소득은 크게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다 덮어만 두고 계시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내 상황은 어떤가 체크해서 철저히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조언 필요하시다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1대1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라이프 끝곡은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0: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온열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이겠는데요. 주 중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1km 이하의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이른 아침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 방향 성산대교 2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도로는 김포 방향 아직은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서강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한남 방향 전반적인 흐름은 좋아진 가운데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 사이는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10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5: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6: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 무기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8: 피고인 김건희는 영국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완연한 채 21부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가 뭔지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알선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서희.

0: 건설 회장의 나토 3종 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맞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 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용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받습니다.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1: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2: 조승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1: 부장판사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0: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함께 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6: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5: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7: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5: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8: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2: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8: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5: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3: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9: 피고인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1: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 적으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9: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10: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2: 뒤에 최재우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입니다.
10: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9: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3: 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사상자가 4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실종자도 5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구조의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구조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속보 알아봅니다. 김정혜 기자, 먼저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훌쩍 늘어났군요.
11: 네,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부상자가 4,300명으로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종자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실종자는 5만 명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 중장비가 부족해서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희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삽과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구조할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은 약 125명 정도인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예,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인데요. 국제사회 구호와 지원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11: 네, 이번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 250개 건물이 파손되고 대사관과 호텔, 공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색과 구조, 피해 복구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던 미국은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구호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또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구조대와 장비, 구호물자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지원에 나섰는데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이 잇따라 군 수송기와 구조대, 수색견을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등 이웃 중남미 국가도 구조 인력과 의료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도 복구 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도 약 7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예, 그런데 이 건물과 인프라 시설이 대거 파괴되면서 이 노숙을 이어가는 이재민도 늘어나고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문제겠군요.
11: 네, 이번 강진 이후에 이재민들은 벌써 두 번째 밤을 추위와 공포 속에 거리에서 지새야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에 따르면 많은 주민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모여 있고 상당수가 여진 우려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학교도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종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민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는 데다가 전력 공급과 통신마저 끊기면서 실종된 가족과 연락도 어려워서 이재민들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정희입니다.
4: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내일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인하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14: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3: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료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등 여름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7월과 8월 중 쌀과 달걀, 돼지, 고등어 등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마트별로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3,500억 규모로 1인당 최대 매주 3만 원이 할인 지원됩니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 특란에 적용된 1,500원 할인이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미국산을 중심으로 신선 난 2억 개가 추가 수입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폭이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르웨이산

0: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신설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20%, 두 자녀 가구는 10% 할인됩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기조화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년의 대책을 통해 현재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일까요?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3: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4: 위철한 중앙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3: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2: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4: 송기헌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입니다.
5: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2: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간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6: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사무를
4: 총괄하면서도
6: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1: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변 안전 우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이 오늘 오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한 뒤 시위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의 만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도 방문했지만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0: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1: 한 3, 4일 정도
2: 홍명보 축구대표팀
1: 거에서
2: 감독입니다.
1: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0: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갤럽이 이번 주 조사한 내용인데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랐습니다. 지지율 역전은 아니지만은 긍정평가가 내림막 추세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교수님.
1: 네. 아무래도 우선 뭐 지방선거 결과에서 네. 그동안에 샤이했거나 과연 이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던 분들이 지방선거를 격하하면서 보수가 거의
2: 김영주 대진대 석좌
1: 결과적으로는
2: 교수입니다.
1: 많이 직결할 수 있는 배경을 민주당과 여권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공소 폐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 있게 보수층들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하고 여당이 따로 노는 듯한 측면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금 예를 들면 뭐 보안수사권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저는 대통령 말이 맞다고 봐요. 민생을 생각하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밤샘 토론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견인해 가야 됩니다. 단일안을 그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안과 내 안이 있지만 당이 세니까 정부 안을 드롭하겠다. 예. 애매한 거죠. 예. 그리고 예. 실제로 대통령 뜻과 다른 당의 뜻을 강행하는 당대표. 당대표가 민생, 지금 우리 대통령의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실 민생 어렵거든요. 무슨 코스피가 얼마나 하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고 특히 청년들은 이번에 부재자 투표 문제, 부정선거 투표, 투표용지 부정 문제를
0: 예.
1: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큰 틀에서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부가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 뻔히 알다시피 당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대통령 지지 철회할까? 이렇게 뭐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의 공개적인 어떤 투쟁 노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
0: 예.
1: 뭐 아무리 야당이 지리멸렬해도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민생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권 초기에 부동산 문제의 과세적 접근은 최소한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번 친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왜 졌습니까? 한강벨트 속에서 다 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과세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대책을 내온다? 그럼 이건 모노로그다.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0: 예.
1: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들 또 정부와 여당과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누구는 이제 코어 지지층 이탈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 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는요.
0: 네.
3: 진보에서 떨어져 나간 수치, 또 중도에서 떨어져 나간 수치, 그리고 여론조사 대상 중에 보수에서 떨어져 나간

0: 나간 수치를 보니까 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1: 정옥임 전
0: 그리고
1: 새누리당
0: 진보가 제일
1: 의원입니다.
0: 적습니다.
1: 예.
0: 물론 그래도 10% 정도 이제 떨어져 나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51%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일반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51%면은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 60%대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1: 예.
0: 낙폭이 큰 것처럼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평가 이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환율, 민생, 뭐 물가 이런 것들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이 1위였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국조특위를 하고 또 이제 특검 얘기도 야당에서 나오고 또 여당에서는 지금 개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기 녹아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에 어떤 그런 그 갈등 이런 것들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됐겠죠.
1: 그렇군요. 두분다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코어 지지층 이탈.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요즘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워딩 중에 하나죠.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을 직격한 걸로 보입니다. 사전 녹화를 방청한 사람들의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친문재인계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고민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3: 장성철
2: 이재명 대통령은
3: 소장입니다.
2: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4: 목은 자유죠, 뭐.
2: 자유예요.
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4: 그거에
3: 의원님.
4: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1: 자, 이제 아직 뭐 유시민 작가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센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5: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건데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뭐 역사의식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유 작가가 하는 일 중에 예컨대 뭡니까? 너무 지나친 자신감.
1: 예.
5: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컨대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를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예.
5: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혹은 굳이 대통령 입에서 장특공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나친 자신감 혹은 오만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해갈 건 피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여서 그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1: 예.
5: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모든 그 뭐 대통령이 하는 회의를 다 100% 다 생방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나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부 대통령께서도 기담아 들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도 지나친 자신감이에요. 자기의 굉장히 네. 독선적인 부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누가 답인가를 확인해가는 겸손한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 스스로가 당신은 틀렸소, 내가 맞소 이러는 순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화도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을 그렇게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하다, 둘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예.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일부 맞는 말을 한 것 같긴 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본 그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은 유시민 작가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편집하지 말고 그냥 올려.

0: 몇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1: 지금까지 그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거나 했던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거든요. 지난번 ABC도 보면은 대통령은 안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10시부터 아마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온 방청객들의 입에서 아마 그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뭐 직격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철 평론가는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근데 본인 스스로가 편집하지 말고 그냥 올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도 저도 좀 그 적절한가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도발적인 발언을 했으면은 있는 그대로 좀 듣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맞는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지금 다 보지 않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지금 그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청 내지는 뭐 친문 그리고 친명 세력 간의 지금 엄청난 권력 투쟁 속에서 유시민 작가가 참전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새 왜 그 멸칭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쪽 세력과 다른 세력 그중에 유시민 작가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노무현 재단의 그 직도 내려놓고 네. 본격적으로 비평을 한다라는 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 대해서 마음껏 공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평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것으로 그래서 평론가들을 뭐 몇 가지로 분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대통령 진영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를 뭐 뭐라 그랬대더라 소위 용역 평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 뭐 돌려가기를 포함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촉법 평론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본인도 평론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자기 말이 다 옳다고 하면서 하는 저런 평론은 꼰대 평론인가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본인도 공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요번에 지금 방송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열린 우리당 그리고 민주당의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본인도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권력 갈등에 있어서 어떤 통합이라든지 설득의 그러한 그 역할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참전을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분열의 어떤 그런 그 화신 같은 그런 롤을 맡는 것은 적절한가? 좀 어른 같은 또는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훨씬 생산적일 텐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내용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기 예.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0: 예. 어쨌든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나 모두 이제 정청래 전 대표하고 이제 가깝다고 이제 알려진 이런 상황에서 친문계의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적통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적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2: 뭐 그런 얘기보다는 예. 정청래 대표가 쓴 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나는 김대중의 사람이었고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었고 나는 문재인의 사람 이런 식의 글을 썼기 예, 예. 때문에 사실 그게 적통이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때는 노무현과 김대중이 격돌을 했을 때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다 맞춰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역설적으로 적통이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노무현의 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동영의 편에 있었어요. 언제 노무현의 편에 있었고 언제 문재인의 편에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적통인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의 문제는 또 재밌는 건 뭡니까? 유시민 작가가 소위 친문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데 친문 진영에 있는 고민정 의원이 그 부분을 코멘트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관점에서 보면.
0: 예.
2: 예. 이제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다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가 모든 사람의 정체성에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저는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0: 예. 그러니까 그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의 사진이 지금 나오는데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그러니까 도서전에서 이제 만났는데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오찬을 청와대에서 같이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1: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만나자고 했고 또 다른 쪽에서 지금 7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 치달으면은 위험하겠다. 여기서 어느 정도 캄다운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계속 그 멸칭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붙어 나가더라고요.
0: 추가가 되는 건가요?
1: 예, 추가가 돼갖고 한쪽은 한 9명 되고 한쪽은 한 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계속 줄을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멸칭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 멸칭 중에 한쪽은 문으로 시작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 지방에서 책방하고 있다가 자기가 조금 그 활용되는 거에 대한 불쾌감을 또 표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본인이 그 원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 내가 지금 소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소위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어떤 발언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0: 예.
1: 우리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닙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0: 예.
1: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서로 요청하는 바도 있을 수도 있고요.
0: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게 있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이제 한 게 있는데 모두 김민석 총리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봤을 때 김민석 26, 정청래 19, 송영길 13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놓고 봤을 때 김민석 45, 정청래 24, 송영길 15.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한정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전과 후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는 다음 선거도 총선이든 대선이든 국민의힘은 따라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서 친문 진영이 배제된다 그러면 그래 이번 정부하고 단절하고 다음 정부에 갈게. 이게 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딱 까보니까 다음번에 기약이 없어요. 민주당이 된다는.
0: 예.
2: 그런 뜻은 뭡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서 협파해야 된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겠다는 시그널이 이번 지방선거의 시그널로 읽는 게 나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솔직히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혹은 존재감, 그동안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주로 학생운동권 안에서의 포지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건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릇의 어떤 차이 이런 정도로 꼽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전당대회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계속 요즘 1인 1표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당의 주인은 뭐 당원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은 더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효과가 없는 걸까요?
1: 아니요. 그 민주당 지금 선거 그 체제가 7대3 권리당원 대 민심 아니에요.

0: 인가요?
1: 네.
0: 근데 권리당원하고 민주당 지지자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당원 중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왜 소위 짠물이라 그러나 강성당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 8월 17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로 안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송영길 의원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호남에 있는 지지층이라기보다는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8월 17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볼때 지금 한 50일 넘게 남았으면은 그동안에도 변수가 꽤 많으리라 보여요. 예를 든다면 김민석 총리가 지금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폐지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또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저는 사실은 보안 수사권에 대한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총리로서는 그 민주당의 호남 지지자들이라든지 권리 당원을 생각한다면 정청래 전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술을 쓴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 또 송영길 의원이 후보가 됐을 때또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이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한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네.
1: 전당대회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갖고는 뭐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 기강잡기를 선언했던 장동혁 대표가 그간 미뤄왔던 당내 징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5일 장마다 오는 그냥 약장수처럼
3: 장동혁 국민의힘
2: 사퇴를
3: 대표입니다.
2: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김용태, 뭐 김재섭, 뭐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4: 저도 저그 징계 명단에
3: 안상훈
4: 지금 들어
3: 국민의힘
4: 있습니다.
3: 의원입니다.
4: 한동훈 전 대표 그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때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3: 예.
4: 한동훈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
1: 자, 먼저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가 아니라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대표 퇴진론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5: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눈여겨볼 만한 게그 안상훈 의원 같은 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1: 예.
5: 별로 겁나지
3: 김영주
5: 않는다.
3: 대신대 석좌 교수입니다.
5: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예.
5: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뭐랄까 장동욱 대표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당을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좀더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당대표, 그 원내대표가 된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얘기하면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복당이나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안상훈 의원 같은 경우나 겁먹지 않고, 나 옷깃 스쳤다. 나도 잡아가라.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대 강으로 할 텐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은 내년 초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1: 야,
5: 뭐
1: 내년
5: 그냥
1: 초까지요.
5: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상당히 짱짱하게
1: 예.
5: 장동혁 대표를 끼고 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어서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반에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1: 예.
5: 초반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1: 예,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변수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에서 두 명이 더 사퇴를 선언해야 장대표를 퇴진, 본인
3: 정욱임
0: 스스로는
3: 전
0: 안
3: 새누리당
0: 나가겠다고
3: 의원입니다.
0: 하니까 시스템상으로 그런데요. 그러면은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언제까지 장대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신동욱 최고위원의 지역구를 생각하면은요, 그런 신동욱 의원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할까요? 그 지역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초을입니다. 근데 서초을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장대표를 소위 옹이 하는데.

0: 탄핵한 신동욱 최고위원을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지지할까요? 신동욱 최고도 그걸 이제 인지할 것 같아요. 김재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 정무적인 그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애국지사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론을 보면은 퇴진하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단지 당 지지자들 보면은 퇴진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당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수치가 많은데 지금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대표 퇴진론이 왜 해당 행위입니까? 대표가 곧 당입니까? 아니 뭐 그 당은 지금 권위주의 시대에 따로 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표가 잘못하면 자기 성찰을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지금 징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이 또 한 번 이제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 당의 의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한 번 대표가 그랬죠. 그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는데 당신들도 배지 떼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쪽이 배지 떼고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 당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당권 투쟁을 하니까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여론조사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 높은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흥미롭게 봐야 될 지점이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이 사람이 친윤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예요. 단지 지금 그 내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럼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가 왔을 때 나의 배지를 보장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중진 의원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새로 당대표 체제를 만들되 그 대표는 대권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뭐 과거의 원죄 비슷한 건 있죠. 윤석열 정권 때 순응하고 거기 옹호하고 뭐 또는 탄핵에 대해서 또는 계엄에 대해서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업보에 대해서 아마 인식은 하겠지만 이 새로운 그 국민의힘의 미래와 관련해서 일을 맡겨놓으면 할 만한 사람 꽤 있어요. 당대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언론사의 유튜브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강성 지도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유튜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뭐 개인적인 유튜버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옹의하는 사람들. 근데 그 티어들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결사 옹의하는 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당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재건의 절호의 기회인데.
1: 예.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뭐 5선, 4선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전당원 재투표로 신임을 묻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블랙홀이 당의 모든 노력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상당히 이제 장동혁 대표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중진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이 사퇴 두 명 이상 사퇴하지 않고서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너무 많이 했다.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난감하다. 어쨌든 내년 초까지 시간 때우면서 그냥 가자라는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살라미로 서서히 장동혁 체제의 그 영향력을 줄이게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어제가 이제 6.25 76주기 기념일이었는데 거기 이제 공식 그 국가 행사였죠. 거기는 이제 참석을 안 했고 그런데 그날 밤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는 찾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0: 그 저 속으로는 제가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는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소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밤에 나가서 그 시위 현장에 있는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라면 당연히 지금 6.25 76주년 기념식에는 나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단순히 보수 정당이고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이라서라기보다는 이거는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잊혀진 전쟁이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북한의 도발이 끝났습니까? 이제는 국가와 국가, 적대 국가 관계라고 선언을 하면서 더 도발과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데 소위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가 원조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기념식에 불참해놓고 저녁에는 모자 쓰고 그 모자에는 뭐 freedom is not free 예. 그 말은 장동혁 본인에게 하고 싶어요.
1: 그게 무슨 뜻인가요?
0: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공짜가 아니라는 건데 예.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를 알면서 6.25 기념식에 안 간다고요? 그러면 당대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교수님.
2: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의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가령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겁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아 트럼프가 인정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황교안이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황교안보다는 장동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그렇게밖에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1: 예.
2: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그 당의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이 나면 거기도 가보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역할은 오히려 거기에 계신 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국정조사라든 어쨌든 선관위를 해체시키든 제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인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동을 더 하게 하는. 특히 예. 젊은이들에게 대해서도 아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깊이 가슴에 안고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맡겨주시면 다 여러분의 뜻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고 예. 또 진정한 의미에서 수권정당의 한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동하는 일로 간다. 그것도 밤에 낮에 중요한 일은 적혀놓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1: 네. 이번 주는 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그런 사이에 당내외에서 사퇴론이 분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장외로 좀 이제 맴돌았던 그런 한 주였다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사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바세론 손목시계, 이용한 화백의 그림 등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에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 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매관 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 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 공적 의사 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3: 국민 여러분께
4: 지난해 8월
3: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2: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성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1: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0: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 왔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6: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7: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네요.
5: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2: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8: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다시 올랐던 코스피가 오늘은 또 6% 가까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10: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11: 이태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10: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경기도 좋고

0: 책임성을 인정한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보상체계 재편 논란이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삼성 SDS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 평균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32%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3월까지 6개월 연속 오르다가 4월 0.03%포인트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1: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2: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3: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2: 논쟁은 더
3: 정책실장입니다.
2: 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1: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4: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3: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1: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5: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3: 박성훈 국민의힘
5: 수석대변인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0: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부상자가 2,9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수는 188명, 부상자 수는 1,520명이었습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4: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7: 피해자
3: 가족들에게 연대를 표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

0: 사람들을 살아서 구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유시 대통령입니다.
1: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2: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잔해 앞에서 절박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해자의 구조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이 안타깝게
3: 거대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담요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가 잔해 아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교회 잔해 더미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0: 저는 어린 딸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다른 목사님과 제 아기는 아직 안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 목사입니다.
3: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여성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0: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3: 현지 시간 24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방대해 중장비 투입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 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0: 군과 굴착기, 건설 장비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3: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잔해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강진 참사에 세계 1, 2위 강대국은 즉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약 2,317억 원 규모의 원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0: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듯 카라카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복구를 지원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중국은 지진 발생 당일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도 앞다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 베네수엘라 국민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이번 지진 피해로부터 베네수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4: 유엔은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 분석을 위해 위성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현지 구호 활동을 하는 인력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참사 앞에 국제사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정부가 강진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는 빈번한 자연재해와 극단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79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0: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 또그 경우 이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재산 분할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SK 주식 인정된 건가요?
3: 재산 분할 대상에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하셨을까요?
1: 2차 변론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등입니다. SK 주가는 기준 시점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최근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까지 인정해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린 2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사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 해도 재산 형성 과정에 노전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변수로 꼽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 대면해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0: 인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5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하 3m 깊이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흙막이 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도로 한편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흙더미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인천 왕길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입니다. 구덩이 안에는 하얀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여 있는데, 지하에서 전선과 통신선을 연결하는 전기 맨홀입니다. 새벽 3시 40분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남성은 신체 대부분이 매몰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이 구덩이 아래에서 전기 맨홀을 설치하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지하 3m 정도 깊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흙막이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5m 넘게 땅을 파낼 때는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수서역 인근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돼 숨진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끄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10시간여의 추적 끝에 A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변호인단은 모스탄 교수가 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문답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탄 교수의 법적 입장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5: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계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6: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7: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8: 한병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9: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8: 참
9: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9: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0: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8: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10: 글쎄요,
8: 의원입니다.
10: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6: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재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12: 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8: 장동혁
12: 있습니다.
8: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11: 당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2: 뭐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 장동혁 국민의힘
12: 징계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11: 장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3: 중앙당도 좀 정비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8: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11: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4: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8: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4: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5: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던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의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당은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축구협회 카르텔이 도마에 오르는 등 한국 축구 관련 언급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5: 권양숙 영부인 담당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6월 7일 날 십몇 년간 자랑하지 않던 글을 올리면서 이 총리 지명된 이틀 뒤에 이 자랑을 하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헐값에 다시 매매까지 합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한테 판 거 맞죠?
16: 제가 물론 뭐 총리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는 비난까지도 받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거래, 이상한 징후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17: 기존에 거기에서 영업이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까?
7: 우리가 이 인천하느라고 축구한 공에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특정 기업 카르텔이 다 망치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16: 이 축구협회 관련된 부분은 뭐 한성수 제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18: 저도 오늘 우스갯소리로 한성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0: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 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 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 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20: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21: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20: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19: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남아공전 패배로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축구대표팀이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회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22: 과달라하라로 돌아온 축구대표팀은 변함없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체력을 소진한 선수들은 간단하게 운동장을 둔 뒤 실내로 이동해 근육을 풀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볼 돌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주장 손흥민은 훈련조에 남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남아공전 패배.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예정됐던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20: 지금 생각해 보면은 2차전의 결과가
2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0: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22: 3차전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20: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경기 내용적인 거에 어떤 당황스러움

0: 부분도 있었을 거고, 뭐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1: 축구 대표팀은 어떻게든 토너먼트에 올라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일본, 호주와 파라과이가 비기고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는 등 다른 주 3위 팀들이 승점을 쌓으면서 갈수록 32강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를 애써 추스르면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32강 결정이 날 때까지 평소대로 훈련을 소화하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2: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축구대표팀 분위기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재원 기자입니다.
3: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0: 어수선한 건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0: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맨막이 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3: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4: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우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 3년 반 만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그러면은 우리 깐부부터 내재야지.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랑 같이 쓰는 친구 말이야.
6: 배우 우영수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고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골든글러브, 남우조연상의 영예도 잠시. 오 씨는 지난 2022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 씨가 강제 추행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현명한 판결을
7: 배우 오영수 씨입니다.
5: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8: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더 힘들지 않으려며 무조건 참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
6: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오영수 씨의 강제 추행 혐의는 3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4: 충남 서산 한 농가에서 탈출했던 늑대 개 11마리가 열흘 만에 모두 포획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당진시 정미면 한 야산에서 늑대 개 한 마리를 발견했고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같은 곳에서 한 마리를 추가로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출한 늑대 개들로 인한 인명피해나 가축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의 장미사진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미 주인은 SNS에 장미 복원이 힘들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9: 장미꽃이 달려있던 줄기가 잘려나갔고 곳곳에 빨간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장미 소유주는 장미를 잘라서 망가뜨린

0: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장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하소연했습니다. SNS에서 파란 대문장미로 알려진 사진 명소의 장미꽃과 줄기 10여 개를 누군가 무단으로 잘라간 겁니다. CCTV를 확인한 장미 소유주는 꽃을 잘라간 두 사람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60대 남녀를 특정해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소유주는 SNS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새벽 시간 수도권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을 달리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견인되던 도중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기숙사에 살던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 등을 활용해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한밤중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북 고창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3시쯤 진통이 심해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30대 산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아기의 머리가 보이는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분만 세트를 준비해 응급 분만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들은 스마트 의료 지도 시스템에 따라 지도 의사와 영상 통화 등으로 산모의 상황을 공유하며 처치했고 산모는 건강한 여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8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모두 37명 승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고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경우를 포함해 모두 47명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엔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4: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해역 이용에 대한 통행료나 수수료 등 요금 부과에 대한 지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3: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4: 우리는 보퍼트 산 정상에서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고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필요한 만큼 계속 주둔할 겁니다. 그곳에서 철수할 의도가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3: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전력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까지 한국형 자폭 무인기는 물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미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 제 드론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볐고 특히 미사일과의 석가소기 전술로 방공망 곳곳을 뚫었습니다.
4: 여기 불이 났습니다.
5: 두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드론 경쟁에 뛰어든 상황. 북한도 샛별 시리즈로 불리는 공격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잇따라 공개했는데 우리 군도 드론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이란의 샤이드 드론과 같은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모든 장병이 드론을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레이저 등을 활용한 드론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드론 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4: 안규백 국방부
6: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군을 무인 전투 체계 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5: 이를 위해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 작전 사령부를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하고 사령부에 있던 예하 부대를 각 군에 편성해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전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만 드론 무기 체계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군의 획득 절차와 기술 수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4: 앞서 뉴스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 증시는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가 무엇인지, 왜 우리 증시가 편입에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 등재된다면 이를 추종하는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습니다. MSCI가 지적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MSCI는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다거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여전히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24시간 추가 개방 등 조치가 더해진다면 내년쯤 관찰 대상국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6월 26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중 3악장 앨런 시빌의 호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중 3악장, 앨런 시빌의 호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월드컵 특집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축구와 음악 이야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오늘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축구 감독 이야기입니다.
0: 며칠 전에 히딩크 감독 이야기를 했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감독은 히딩크뿐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았던 조반니 트라파토니입니다. 사실 그는요, 엄청난 클래식 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AC 밀란 유스팀에 다닐 때도 프렌치 호른을 계속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될지 직업 음악가가 될지 고민했다고 했는데 결국 축구 선수가 됐고 열성적인 클래식 음악 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첫 곡이 바로 호른 작품이었군요. 그럼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인터뷰를 뒤져보니까 의외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클래식을 이해할수록 축구의 질이 더 높아진다. 모차르트를 들으면 축구를 더 잘한다. 인터벌, 템포, 리듬 같이 음악적인 논리를 익히면 게임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 축구 선수나 감독이 또 있겠죠?
1: 네, 스웨덴 출신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은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도 엄청난 클래식 광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모아 3장짜리 편집 음반 세트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0: 축구 감독이 음반까지 발매할 정도면 엄청난 화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연주한 건 아니겠죠?
1: 네, 자기가 즐겨 듣는 음악으로 선곡한 거죠. 더 스벤 예란 에릭슨 클래시컬 컬렉션이라는 제목의 음반이었는데 이첫 번째 음반은 영국 음악, 두 번째 음반은 유럽 각국의 여러 클래식 명곡, 세 번째 음반은 스칸디나비아 음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사람들이 다 아는 클래식 곡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음악이 여러 곡 실려 있었던 거죠.
0: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스웨덴 작곡가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의 작품입니다. 전원 모음곡 중에서 로망스,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헬싱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라르스 에리크 라르손이 작곡한 전원 모음곡 중에서 로망스, 오고 카무가 지휘하는 헬싱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스벤 예란 에릭손 축구 감독이 추천한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 감독은 이분들 말고도 더 있습니다.
1: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로이 호지슨 감독입니다. 이분은 오페라 광! 이 로이 호지슨 감독은 1999년 인터밀란에서 자녀 6경기를 책임지는 임시 감독직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밀란은 어디 있죠?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독특한 조건을 걸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0: 조건?
1: 네.
0: 어떤 조건입니까?
1: 인터밀란은 이탈리아죠. 그리고 밀란은 어디게요?
0: 밀라노.
1: 맞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죠. 밀라노 하면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극장은?
0: 설마 라스칼라?
1: 맞습니다. 이 호지슨 감독은 자신이 인터밀란 팀을 맡는 동안 라스칼라 오페라 티켓을 매번 구해 주십시오. 저는 오페라를 볼 수 있다면 임시 감독직을 허락하겠습니다. 당장 감독을 구해야 했던 인터밀란 측에서는 네, 제가 VIP석으로 감독님은 무조건 오페라를 모시겠습니다. 흔쾌히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호지슨 감독은 훈련과 경기 시간 외에는 아, 라스칼라 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여러 오페라를 보면서 이야, 이것이 삶이지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축구 감독의 오페라 조건
1: 거의 이거랑 똑같아. 우리나라 축구를 임시 감독직으로 왔는데 그렇다면 이 최고의 아이돌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돌 VIP 티켓을 구해준다면 제가 대한민국을 맡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0: 뭐 이 호지슨 감독 말고는 축구 감독 중에서 이런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1: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0: 더 재밌어요.
1: 봐봐요. 이탈리아에는 라스칼라, 영국엔
0: 코벤트 가든.
1: 맞아요. 심지어 호지슨 감독은 영국에 있는 집이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이유는 코벤트 가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어렸을 때 오페라 뭐 했었네, 이거. 그럴 중에 뭐 성악가 있네, 이거.
1: 약간 그 깊이에 빠졌을 때 또 뭔가 마음의 양식처럼 되게 우리의 산책처럼 우리의 수영처럼 우리의 골프처럼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지.
0: 와, 진짜 감독, 축구 감독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 장면입니다. 빤 따다다다다단 따단 따단 따단.
0: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증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2: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1: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어제는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5: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7: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증가한 74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49조 원으로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의 영향으로 35.6% 늘었고 공공부문 계약액은 25조 1천억 원으로 포천발전소, 부산항 등 사업

0: 성향으로 5% 늘었습니다.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39조 2천억 원으로 41.8%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은 34조 9천억 원으로 7.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신규 취급의 기준 연 4.32%로 한달 전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3월까지 6개월 연속 오르다가 4월 0.03%포인트 하락한 뒤한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0: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1: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2: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3: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2: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4: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2: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5: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 전쟁 앞에 기업 판단을 또다시 정치 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불거진 정부 주도의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을 두고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정략적 폭주이자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산업 생존 조건인 전력과 인재 확보 등은 무시한 채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오늘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1: 또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

0: 1,3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등 여름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7월과 8월 중 쌀과 달걀, 돼지, 고등어 등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마트별로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3,500억 규모로 1인당 최대 매주 3만 원이 할인 지원됩니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 특란에 적용된 1,500원 할인이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미국산을 중심으로 신선란 2억 개가 추가 수입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폭이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신설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20%, 두 자녀 가구는 10% 할인됩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기조화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년의 대책을 통해 현재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HLQV.
1: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 무기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4: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인체 아브라함.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 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4: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5: 공적 의사 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6: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5: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4: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5: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2: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사과가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0: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1: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2: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네요.
0: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뇌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3: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4: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법 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3: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6: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5: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부상자가 2,9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수는 188명, 부상자 수는 1,520명이었습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2: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1: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0: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사망자 수는 188명, 부상자 수는 1,520명이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원이 얕아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1: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Estos son el terremoto muy importante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ilómetros de la superficie hasta 20 kilómetros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1: 실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2010년 아이티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0: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한 강진은 깊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충격파가 단층선을 따라 수도 카라카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3: 지난해 9월 수도 카라카스에선 재난 대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목적은 지진 대비. 훈련 얼마 전 지진이 카라카스 주변을 강타해 100여 명이 다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자며 하는 훈련입니다. 당시 지진은 규모 6 정도로 이번 지진보단 작았습니다. 하지만 6.2, 6.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를 키운 건 이번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을 이중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이중 지진은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은 이중 지진이 아니라 하나의 지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것도 피해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이중 지진의 진원 깊이를 각각 20km, 10km로 특정했습니다.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닿는 동안 위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진의 충격이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의 위력이 전달되면서 그 충격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앞선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진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일대에서 적어도 일주일은 규모 3 내지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승훈입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

0: 가 보도합니다.
1: 강진 참사에 세계 1, 2위 강대국은 즉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약 2,317억 원 규모의 원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 We're going to, by the way, help them with their big. They had a tremendous earthquake last night that you read about, massive in Caracas.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1: 중국은 지진 발생 당일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도 앞다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 Ela precisava que a gente fizesse. E nós estamos reunidos vários ministros para a gente mandar tudo o que for necessário mandar para a Venezuela. Água, bombeiro, defesa civil, comida, remédio.
1: 유엔은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 분석을 위해 위성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현지 구호 활동을 하는 인력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참사 앞에 국제사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3년 전 강진을 겪은 튀르키예가 최악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전리청은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팀 38명, 보건부 소속 5명, 튀르키예 적십자사 직원 2명 등 총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구조차량 3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도 군인 22명과 별도 장비를 지원합니다.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이른바 매관 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알선 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맞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 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용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받습니다.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5: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0: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갈까요?
1: 사라 사라
0: 갈까요?
1: 가라 가라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3: 공적 의사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4: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3: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1: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3: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2: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며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6: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7: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네요.
5: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1: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

0: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1: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김 씨 측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3: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2: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2: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간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5: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9: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그리데스 국회의장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를 589명으로 발표한 지 수시간 만에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원이 얕아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영건 기자입니다.

0: 북한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Estos son el terremoto es muy importante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ilómetros de la superficie hasta 20 kilómetros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0: 실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2010년 IT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현건입니다.
2: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4: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3: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2: 베네수엘라 강진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잔해 앞에서 절박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의 구조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5: 거대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담요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가 잔해 아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교회 잔해 더미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여성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방대해 중장비 투입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 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6: Ayudar al pueblo. Eso es lo que se quiere. busquen los tractores, sáquenlos donde sea, para la mecánica.

0: a todos los constructores. Eso es lo que se quiere.
1: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잔해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앞다투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강진 참사에 세계 1, 2위 강대국은 즉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약 2,317억 원 규모의 원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 We're going to, by the way, help them with their big. They had a tremendous earthquake last night that you read about, massive in Caracas.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3: 중국은 지진 발생 당일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도 앞다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5: Que ela precisava que a gente fizesse. E nós estamos reunidos, vários ministros, para a gente mandar tudo o que for necessário mandar para a Venezuela. Água, bombeiro, defesa civil, comida, remédio.
3: 유엔은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 분석을 위해 위성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현지 구호 활동을 하는 인력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참사 앞에 국제사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를 589명으로 발표한 지 수시간 만에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0: 진원이 얕아서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1: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Estos son el terremoto muy importante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m de la superficie hasta 20 km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1: 실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2010년 아이티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3: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0: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4: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5: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en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4: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3: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6: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0: 5,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라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4: 공적 의사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5: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4: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1: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4: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2: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3: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7: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8: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네요.
6: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0: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2: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김 씨 측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개파사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4: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5: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4: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 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 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6: 허송 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 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8: 어떤 개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4: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제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10: 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 그렇죠.
10: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9: 당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0: 뭐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9: 장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중앙당도 좀 정기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9: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0: 홍 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톡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리드리히 질허가 작곡한 로렐라이 라이프시 방송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1789년 6월 27일 독일의 작곡가 프리드리히 질허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는 아닙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 로렐라이는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보통 이 노래를 독일 민요라고 소개하곤 하는데 사실 민요는 작곡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진 노래이기 때문에 로렐라이는 엄밀히 말하면 민요는 아니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스테판 포스터의 노래나 작곡가가 있는 나폴리 가곡도 보통 민요라고 소개를 하죠. 스테판 포스터가 작곡한 금발의 제니 아카펠라 그룹 싱어즈 언리미티드가 부릅니다. 이어서 루이치 댄자가 작곡한 푸니쿨리 푸니쿨라 테너 살바토레 리치트라의 노래입니다.

금발의 제니 아카펠라 그룹 싱어즈 언리미티드의 노래 이어서 푸니콜리 푸니콜라 테너 살바토레 리치트라의 노래였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듀엣티가 된 팬이에요. 슬디 테디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해요. 슬디는 어떤 일이나 취미를 할 때 행복한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 직업이 노래하는 거니까 노래할 때 행복하고 또 취미를 하면 쉬면서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할 때 행복하죠.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찾았을 경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정주행하는 맛이 있죠. 밤이 새도 그 다음화를 계속 봐야 하는 끝낼 수 없는 그런 저만의 행복인가요? 주변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가끔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는 보는데 애니메이션을 뭐 다들 유명한 것들은 많이 보지만 뭐 그 유명하지 않은 것들도 막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OTT에서 재밌는 애니메이션 찾아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목만 보고 한번 한 3화까지 봤다가 빠지거나 뭐 이런 거죠. 3266님입니다. 엄마가 키조개 관자를 꽤 많이 구매하셨는데 키조개 버터구이 말고도 다른 좋은 요리가 있을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슬기님 하셨는데 일단 그 키조개 관자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요리해서 먹어보고 어떤 요리가 잘 어울리는지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YTN 라디오로 그 키조개 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난로도 먹을 수 있고 관자 맛있죠. 근데 관자를 구이로 해먹는 이유는 관자 구이가 제일 맛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자가 물에 들어가면 또 이게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고 구워서 먹어야 이렇게 좀 식감과 이 맛이 좀 사는 느낌. 뭐 사실 이 정도 관자면은 어디에 넣어 먹어도 사실 뭐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뿌띠뿌띠님 먹는 거 겁나 좋아하는 슬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완전 아이돌 된 거 아닌가요? 셀카 주세요.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세계적으로 핫한데 보셨나요? 다이어트는 그냥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방법은 비밀입니다. 예. 일단 드라마 참교육은 사실 원래 저는 웹툰으로 이미 봤었던 거고 웹툰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웹툰과는 좀 다른 느낌의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오자마자 그날 다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안 되던데 그 화가 한 10화 정도? OTT가 참 좋은 점이자 안 좋은 점이죠. 한 번에 다 나와서 한 번 봐버리면 그냥 끝까지 봐버리는 보는 사람은 너무 좋고 안 좋은 건 이제 잠을 못 자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1355님입니다. 저희 애가 취미로 가끔 버스킹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한 걸 영상으로 받아서 봤습니다. 즉흥으로 고른 듀엣 앵콜곡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인 거예요. 같이 부른 분의 음색이 청아한 뮤지컬 톤이었는데 둘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야외 배경이지만 뮤지컬 공연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 와중에 슬기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뮤지컬 레베카 넘버 하루 또 하루 신청해 하셨네요. 아니 버스킹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좋다고 느낄 정도면은 노래를 시키셔야겠네요. 예, 거기다가 뮤지컬이 또 잘 어울리면 또 1355님 자제분이 뮤지컬 배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는 무대에서 우리 인태 씨와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2055님입니다. 비오는 지금 뒤덕크를 들으면서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좋아하고 위안이 되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듀엣토와 뒤덕클이 포함됩니다.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모든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이유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뒤덕클과 뒤디들 모두 앞으로 계속 이유가 되어주시길 바랄게요 하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희 듀더클이 힘이 되었다니 뭐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저도 가끔 이제 라디오를 켜서 들을 때가 있거든요. 뭐 근데 보면 라디오는 음성만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뭐 누워서 이렇게 조용히 귀로만 듣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화면을 보는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의 좀 이 집중도 그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귀로 딱 들려오고 또 이렇게 조용히 듣게 되고 시끄러운 데서는 라디오를 못 들으니까 아무래도 아무튼 저희가 계속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퓨어 보이스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슬디 엘베가 돌아왔어요. 새 엘베는 속도도 빠르고 음성 인식도 되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엘베가 밝아서 좋아요라는 의견도 있고 너무 밝아 눈 아프다는 의견도 있고 음성 인식돼서 좋다는 의견도 있고 잘 안 돼서 짜증난다는 의견도 있네요.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참 신기합니다. 전 무엇보다 배달 음식이랑 택배가 바로 문 앞으로 다시 와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하루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너무 다르죠. 네. 그 얼마 전에 본 그 지하철 에어컨 사건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자동적으로 얘가 온도를 체크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앞 칸과 맨 뒷 칸은 온도가 낮고 이제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 덜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더우신 분들은 맨 앞 칸과 맨 뒷 칸에 타셔야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온다. 그래서 요새는 에어컨 시원한 칸 뭐 이렇게 적힌 것도 본 것 같은데 참 이런 상황에 따라 특히 온도나 이런 거는 에어컨 트는 요즘 같은

더운 때는 누구는 추워서 담요를 덮고 누구는 더워서 막 파워냉방으로 틀어달라고 하고 참 이런 의견들이 어렵죠. 같이 사는 상황에서 이 온도에 대한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죠. 0657님입니다. 다니엘 로자코비치, 엘렌 메르시의 듀오 리사이트를 다녀왔습니다. 음향이 좋았고 화장실에서 인천 대교도 봤습니다. 1713년 제작 스트라디바리 소리도 황홀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로차코비치는 피아니시모를 아주 섬세하게 연주했으며 특히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때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다른 곡도 듀도클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오며 아트센터 인천에서 보이는 일몰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일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0657님은 이 클래식 공연을 많이 다니셨나 봐요. 곡 제목, 작곡가, 뭐 악기 이름, 뭐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저도 아트센터 인천을 사진으로 처음 보는데 정말 이쁘네요. 공연장이. 야, 거기다가 또저 멀리서 일몰이 또 보이는데 건물 사이로 기가 막힙니다. 야, 저희가 또 아트센터 인천에서는 또 티켓을 주셔서 이 공연을 또 초대권을 드렸죠. 초대권 받아서 가신 분들이 좋은 공연 보시고 와서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아스닌에서 또 여러분들 생각해서 또 오실 때마다 선물을 주실 텐데 이렇게 항상 가서 보시고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아마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사연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아스닌 홈페이지나 뭐 SNS에도 댓글이나 이글 남겨주시면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야 또 뒤덕크를 오실 때 그분들이 또 힘을 얻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4007님입니다. 듀더클 덕분에 지난주 아트센터 인천에서 다니엘 로자코비치와 엘렌 메르시의 듀오 공연을 볼수 있었어요. 로자코비치 공연은 몇번 관람했어서 사실 엘렌의 연주가 더 궁금했지요. 피아니스트이며 재벌가의 사모님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더 그랬겠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윙키 같은 모습이 인상적인 귀여운 할머니였어요. 이렇게 특별한 공연을 관람하게 해주신 듀더클과 아세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이거는 꼭 우리 아세닌의 박시영 팀장이 보셔야, 네, 들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우리 듀더클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가서 보고 계시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주신 분들도,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룬님입니다. 오드리 팀장님 감사합니다. 공연장에서 뵈면 커피라도 사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층수가 올라갈수록 음향이 좋아지는 곳들이 많아요. 아세닌 음향으로 듀엣토 공연 보고 싶네요. 그리고 냉우동 맛집이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제 다녀왔는데 슬디처럼 올여름 냉우동 팬이 될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아, 또 우리 루님도 아세닌 공연을 보고 오셨나 봐요. 이 공연장에서 층수가 올라갈수록 이 좋아지는 게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1층은 천장이 높잖아요. 근데 2층과 3층으로 갈수록 천장과 가까워지잖아요. 이 음향들이 천장에 부딪혀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은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면 2, 3층은 천장에 부딪히는 울림을 좀더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악 공연을 하는 성악가들로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잘 소리를 전달해야 천장에 부딪혀서 2층, 3층까지 노랫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층은 쫙 넓잖아요. 근데 2층은 이제 2층, 3층은 좁은 상태에서 천장과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냉우동. 아, 냉우동 맛집이 있었군요. 차가운 음식들이 면발이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 그 식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따뜻한 국물에 오는 그 식감과 이 차가운 국물에 오는 식감이 다르죠. 마리봉 천사님, 주말 아침이면 듀더클 기다리는 찐팬으로 비온 강화도에서 몇잔 남깁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정말 좋은 공연과 시설로 인천 사람 자랑이지만 저처럼 같은 인천이면서도 강화 지역, 옹진군의 섬 주민들,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도 접근성에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품격 있는 삶에 듀더클에서 관심 가져주시길요. 그렇죠. 이게, 아, 섬이나 이 어떤 주요 지역에서 먼 곳에서는 공연할 기회도 공연할

공연장가도 없고 그렇죠. 아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좋은 공연을 소개시켜 드려도 나오기도 힘드시고 뭐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면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섬이나 이런 지방에 찾아가는 공연들을 하곤 하는데 이게 또뭐 그런 찾아가는 공연이 뭐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공연과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그냥 소식들과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샘프레님입니다. 지난주 공연 때 팀장님 본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세님 홈페이지에서 후기 올리는 곳못 찾았어요 하셨는데 홈페이지는 Q&A 정도라고 합니다. 후기는 SNS에 남기시면 되고 SNS에 아트센터 인천을 치시면 그 공식 계정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연 포스터나 이런 것들 밑에다가 너무 재밌었다고 남겨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남기면 거의 우리가 최초일 수 있습니다. 보통 클래식 공연을 보신 분들이 그런 SNS에 댓글을 안 남기기 때문에 아세님 SNS 관계자, 관리자분들을 당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댓글과 좋아요로 이게 뭐야? 할수 있도록. 아, 이게 다 뒤덕크래서 온 손님들이구나 하면서. 네. KSY님, 군호의 장엄미사는 자주 공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센인에서 좋은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하,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네, M&M 시리즈 두 번째 군호의 장엄미사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당첨된 분들 공연 갔다 오셔서 후기를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거 정말 좋은 성악가들이 하시는 공연이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1부에는 또 군호의 파우스트로 이 갈라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보시고 또 장엄미사도 보시고 아주 일석이조죠. 듀엣 더 클래식 우물전 0545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뮤지컬 레베카 넘버 하루 또 하루 신성록과 박지연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다른 연주곡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한 곡입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한 버전입니다.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스타니슬라브 솔로비에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서울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조너선 노트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조너선 노트는 영국 출신의 지휘자로 2019년과 25년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두 번 찾은 적이 있죠. 서울시향과는 첫 번째 만남. 그가 지휘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중 1악장, 조너선 노트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3: 실종자는 5만 명이 넘는 와중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이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2: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0: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0: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용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3: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5: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4: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3: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6: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 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7: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6: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0: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1: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0: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 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0: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3: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직위는 그 영향력에서 가장 중앙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끌이 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3: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4: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7: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8: 아이고 그냥
6: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9: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6: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그래요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10: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6: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0: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한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4: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5: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3: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합성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틴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0: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 큐레이터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썸머잼 피아노 가이즈 연주였습니다. 피아노 가이즈는 잘 알려진 클래식 작품이나 영화 음악, 팝 음악을 새롭게 편곡해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크로스오버 그룹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처럼 여름 축제의 흥겨움을 담은 곡인데요. 이들의 오리지널 음악이었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후의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 예전당 홍보협력부 김신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술의 전당 홍보협력부 부장 김신년입니다. 지난번에는 공연을 만드는 부서에 있는 공연기획부 부장님이 나오셨다면은 오늘은 공연과 전시를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사람이 본업을 담당하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계속 직급이 높은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나 내보낼 수 없다 이런 건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오신 우리 김신년 부장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대됩니다. 지난번 예전당에서 유연경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전시와 공연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투란도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투란도트는 지난 5월 21일 날 전 회차 전석 매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지난번 유연경 부장님 방송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이미 뭐 다 매진되셨다고
1: 하셨는데. 네네. 사실 오페라는 오페라 극장 객석 규모도 크고 그 장르에 대한 관람 진입 장벽이 있다고들 해서 전 회차 매진이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란도트 두 달 전 전석 매진은 저희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0: 대단합니다. 투란도트가 사실 생각보다 공연을 많이 하는 오페라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테너분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1: 네, 또 맞습니다.
0: 또 예당에서 하는 투란도트는 또 다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믿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진짜 꼭 보러 가겠습니다. 르 콩소르 공연.
1: 네, 르 콩소르 공연은 프랑스 고음악을 젊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퍼토리는 아닙니다.
0: 네.
1: 예술의 전당은 잘 알려진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객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우수한 공연들도 꾸준히 소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공연도 기획이 됐는데요. 2000석이 넘는 콘서트홀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셨어요.
0: 대단한데요. 그리고 5월 27일에 열린 에바 게보르기안 피아노 리사이틀.
1: 네네. 그 지난 5월 27일에 있었던 에바 게보르기안 피아노 리사이틀 또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연은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피아노 스페셜 공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남았습니다. 9월 30일 알렉산더 가지예프 피아노 리사이틀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좋은 연주자들을 무대에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확실히 예술의 전당에서 모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또 다 세계적이시니까 이 보러 가시는 분도 뭐 이제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보통 이게 클래식 공연은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다른 느낌의 공연인 것 같아요. 자, 페르난도 보테르 형태의 미학 미술관 전시죠?
1: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보테르 전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 8만여 명의 관람객분들이 찾아가셨어요. 전시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전시는 그 동글동글하고 친근감이 드는 유쾌하고 즐거운 전시입니다. 주말에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평일에 좀 더 여유 있게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평일에도 합니다. 자, 예술전당 공연장은 여러 개죠. 규모도 크고 미술관도 있고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도 어떤 공연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소개해 주실 공연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공연은 201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입니다.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리는 여름 클래식 음악 축제인데요. 원래 컨셉은 비비드 클래식, 우리말로 하자면 생동하는 클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어렵고 무겁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그렇죠.
1: 이번 음악제는 무더운 여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무대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와 차세대 아티스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우수한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음악당에 있는 콘서트홀과 챔버홀 그리고 리사이트홀 세 공연장이 모두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골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제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은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은 예술의 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대규모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두라이모프의 피아노 리사이틀과 최근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리사이틀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오.
1: 네, 이번 여름에는 멀리 떠나는 여름 휴가도 좋겠지만

0: 예술의 전당이라는 도심 속 예술 숲으로 며칠간 음악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 협력부시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건데, 그럼 뭐 기사를 내거나 뭐 이렇게 찾아가서 연주하는 연습이나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보도자료든 기사도 내고
1: 네.
0: SNS나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1: 예.
0: 네, 그 예술의 전당이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이런 사업, 그리고 우리 기관에 있는 알림들을 밖으로 내보이는 이런 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뭐냐면 전당은 국내 대표 공연장이니까 홍보의 이 영역이 많이 넓을 것 같거든요. TV 뉴스에도 나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죠? 할 분야가 너무 많으신 거죠.
0: 네, 저희 홍보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1: 네.
0: 홍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 언론 채널을 관리, 네, 그 언론 기자님들께 기사를 송고도 하고 SNS에서 이런 많은 소식들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술의 전당 회원이 있습니다.
1: 네, 알죠.
0: 국내에서는 이런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이런 규모와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찾아주시는 관객들을 회원으로 묶고 있는 규모가 이제 없는데요. 저희가 큰 규모의 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운영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회원 운영 관리를 홍보 협력에서 하는군요.
0: 맞습니다.
1: 회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0: 네네.
1: 그럼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럼 홍보하시려면 클래식 공연들 다 보시고 이제 하시겠네요. 리허설도 보고 연주도 다 알고.
0: 네, 홍보협력부에서 이제 채널 관리를 하고요.
1: 네네.
0: 사업부서 담당자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1: 네.
0: 이런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어떤 채널로 어떻게 송부를 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1: 네네.
0: 네, 홍보를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1: 혹시 우리 부장님도 음악을 전공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0: 아, 아닙니다.
1: 그럼 뭐 이렇게 신문사, 방송사?
0: 아,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네, 이런저런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1: 그렇군요. 여름은 보통 공연계의 비수기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당에서는 이 여름에 음악제가 열립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전당은 비수기가 없습니까, 혹시?
0: 네, 사실 공연계에서는 여름을 비수기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1: 네네.
0: 예술의 전당은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시장과 야외 광장까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비수기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는 여름에도 아니면은 겨울에도 예술의 전당을 관람객분들이, 관객분들이 찾고 이 공간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음악제도, 8월에 하는 국제음악제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음 소개해 줄 공연은 공연이 아니라 전시 같습니다.
0: 아, 네네. 이번에는 전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에서는 컨템포러리 아트 프로젝트라는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시리즈는 서예를 과거 전통 문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있는 예술로 이제 새롭게 해석해보자 하는 취지의 프로젝트인데요.
1: 네.
0: 이번에는 그두 번째 순서로 이완 나는 쓴다라는 작품을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1: 작가분이 이완님이신가요?
0: 맞습니다. 작가 이완 그님의 이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작가 이완은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글씨와 그림 그리고 전각 등을 작품으로 승화를 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글씨를 감상하는 전시가 아니라 글을 쓰고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7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서예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두달 넘게 하네요.
0: 네네.
1: 게다가 서예박물관. 예전 당에는 박물관이 서예박물관도 있군요.
0: 맞습니다. 서울 서예박물관은 그 1988년 예술의 전당이 제일 처음 개관할 때 같이 개관한 공간인데요.
1: 네.
0: 그 당시에는 이런 아시아에서 이런 서예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 우리 특히 이제 한글 서예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매년 전시회도 선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서예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전시해 놓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오, 한석봉 씨의 글씨도 있나요?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제가 아는 게 그게 다라. 이야, 그렇군요.
0: 네.
1: 좀더 전시 더 소개해 주시죠.
0: 네. 그 단순하게 서예라고 하시면은 붓글씨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금은 저희 예술의 전당에서는 그 서예의 범위를 붓글씨를 넘어서
1: 네.
0: 우리의 전통 문화, 전통의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캘리그래피의 한 형식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프로젝트도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와, 좋습니다. 이 전시는 그냥 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0: 이거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번 보는 전시인 거고요. 네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미술 작품으로 감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미술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소재들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지 작가의 정신을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서예 전시는 진짜 잘 못 본 것 같은데 정말 이 다양한 걸 합니다. 이완 나는 쓴다.
0: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예. 아 서예가 이런 것까지 서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요. 전체 관람이고 성인 5,000원, 어린 청소년 2,500원. 정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커피 한 잔 값으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전시도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공연은 어떤 건가요?
0: 이번에는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시원한 발레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발레,
0: 네, 예술의 전당과 유니버셜 발레단이 공동 기획한 백조의 호수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백조금으로 사랑받아온 클래식 발레 대표작인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똑같은 공연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 공연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이 공연 여름마다 꼭 다시 관객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네, 올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너무 좋겠는데요. 이 백조의 호수는 잘 되죠?
0: 네. 항상 인기 있는 클래식 발레 기본 레퍼토리 중에 하나고요. 네네. 특히 이번 백조의 호수에서는 그 마린스키 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민철 무용수가 출연하거든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해서 클래식 발레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게 발레 공연이 많이 하지만 전당에서 하는 발레 공연은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특히 겨울에 하는 그 호두까기 인형은 표를 구할 수 없다고 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공연이라고.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은 호두까기 네. 여름엔 백조의 호수
1: 그렇군요.
0: 이렇게 1년 내내 즐기시라고 여름에 백조의 호수를 준비했습니다.
1: 또 백조의 호수니까 또 얼마나 또 시원하겠습니까. 또 네. 에어컨이 빵빵한 우리 전당의 공연장에서 호수에서 떠다니는 백조를 보면서 시원하게 여름 발레 공연을 즐기시면 되겠네요. 재밌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또 하고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평일 7시 반, 토요일 2시 7시, 일요일 2시. 공연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공연을 좀 다양하게 보시려면 발레도 보시고 또 서예도 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은 7개 공연장과 3개 전시장이 있어서 네네. 크고 작은 음악회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뭘 보러 가야겠다라는 목적을 하고 오시기보다는 그냥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은 항상 공연과 전시가 있습니다. 네, 그냥 쉬러 오셔도 좋습니다.
1: 이 여름 발레인 백조의 호수도 거의 매진될 정도로 잘 되나요?
0: 네, 작년에도 굉장히 좀 인기리에 거의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이 이제 티켓 그 인기가 있었고요.
1: 네네.
0: 올해도 네,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다 이제 홍보 협력부의 우리 부장님 덕분인 거죠? 홍보.
0: 제 역할이 있었다면은 정말 이제 감사한 거고요. 네. 공연이 좋으니까 네, 관객분들은 아세요. 이게 공연이 좋은 공연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나간 공연인지. 네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은 그 오늘 소개드리는 공연이 있지만 이 공연 외에도 저희 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은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기획하든 모든 공연들은 엄정한 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은 공연들입니다.
1: 전당에 얼마나 계셨다 그랬죠, 부장님? 전당에 일하신 지가?
0: 저는 이제 올해로 21년.
1: 뼈를 묻으실 건가요?
0: 네, 그럼요. 그래야죠.
1: 그 이전에도 이런 다른 공연장에서 홍보 팀을 하셨습니까?
0: 아니면 전 첫 직장입니다.
1: 정말요?
0: 네네.
1: 그러면 뭐 진짜 이곳이 내 집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발레 공연을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홍보 팀에 계시니까 홍보 부장님이시니까 발레 공연을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이 홍보 팀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사가 없는 이 공연을 어떻게 소개해드리나요?
0: 발레 공연이 대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부분은 막상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게 되시면은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보다는 네. 음악에 따라가면서 무용수들의 몸짓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무대 자체, 무대 장식이나 무대 전환되는 무대를 보면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음악과 무용수의 몸짓과 무대가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공연에 빠져들게 되고요.
1: 네.
0: 특히 백조의 호수는 선과 악의 뚜렷한 이야기 구조가 스며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음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발레 입문작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는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죠. 확실히 홍보 협력부에 계시다 보니까 이 공연에 대한 걸 여쭤봤을 때 아주 그냥 술술술술 설명을 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국제음악제부터 서해전시, 발레 공연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자, 전당은 아직 더 남았습니다. 또 어떤 건가요?
0: 네,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1: 예.
0: 여름방학에 집에 아이가 있는 청취자분이라면은 귀담아서 이 공연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대표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예술의 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7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열리는데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습니다.
1: 네. 네,
0: 특히 올해는 천과 다양한 사물을 활용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패브릭 오브제극과 관객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어린이 오페라 등 이제 색다른 공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 보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름방학 가족 나들이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심지어 어린이를 위한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어린이 오페라. 패브릭 오브제극. 이게 다들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사실 패브릭 오브제극이라는 소개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생소하고 좀 궁금했었는데요.
1: 네네.
0: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패브릭 천을 일상 속에 있는 사물 그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연극입니다.
1: 아.
0: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나 모자, 신발 이런 물건들을 무대 위에서는 동물이나 자연, 이야기 속 등장인물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변신을 시켜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건데요. 이번 작품 코일은 코끼리 코바에서는 청바지가 강물이 되고 장갑이 하늘을 나는 새가 되는 식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코를 잃은 코끼리 코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름과 공존의 의미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지난해 서울 어린 연극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려하게 무대 장치들이 나오는 그런 연극이라기보다는
1: 네네네.
0: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발휘를 시켜서 공연을 완성하는 그런 연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것도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오겠네요.
0: 아, 네. 매년 많은 어린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찾고 있습니다.
1: 오, 전당은 진짜 다양한 공연을 하네요. 참여형 어린이 오페라. 이건 또 어떤 공연일까요?
0: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페라 체험형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오페라 체험?
0: 네. 그 보통 공연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객석에서 보는 역할을 하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하는 빨간 모자와 늑대라는 작품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노래도 하고 몸도 움직이면서 공연에 참여를 합니다. 이야기도 누구나 아는 빨간 모자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요나 랩이나 케이팝 안무까지 더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페라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하시는 부모님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처음 봐도 참여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다. 노래는 뭐 성악가들이 오페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쉽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어떻게 보통 참여하나요? 지금 보니까.
0: 네, 그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대로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1: 네, 그냥 함께.
0: 네. 배우들이 이제 관객석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소품 일부를 활용을 하거나 해서 이야기의 일부로 아이들을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공연을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몰입감 있게 공연에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연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익숙한 빨간 모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첫 오페라로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저도 성악할 때 예전당에서 진행하던 어린이 오페라에 출연했었거든요. 바그너 오페라였어요. 바그너 오페라를 그 긴 걸 짧게 이제 검을 뽑아서 싸우는 그런 내용만 뽑아가지고 어린이들이랑 소통했는데 이 소통이 보통이 아니죠.
0: 아, 네네.
1: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0: 네,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려운 작품 참여하셨습니다.
1: 네, 그때가 네. 거의 제가 알기로 약간 초창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전이니까 어린이 네네. 오페라? 어린이 오페라 한다고요?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네요. 자, 오늘 이 듀더클 투어 매거진 월간 예술 전당에서
2: 처음 오신 우리 김신현 부장님께서 오셨는데 배당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두 번 나오셨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다음 달 예상에서 전당에서 또 다른 분이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그분의 어떤 이 방송을 다들 이렇게 청취하시고 바꿔 이렇게 바뀌신 건 아니죠?
0: 아 일정이 있으셔서.
2: 아 일정 때문에.
0: 네, 일정 때문에 저희 예술의 전당이 네.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발 바쁘게 굉장히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사장님 네. 바뀌시고.
0: 네, 새로 오신 사장님과 함께 또 새로운 예술의 전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이야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다른 공연장들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전당의 포토존은 어디일 것인가? 잠깐만 그 전에 우리 부장님 혹시 요즘 최근에 올해 셀카 찍어본 적 있으세요? 핸드폰을 들고 내 얼굴을 이렇게 배경에다가 셀카?
0: 안 그래도 네. 전당의 포토스팟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느라고
2: 네네.
0: 네, 이 얘기를 저희가 미리 이제 좀 스타트를 해서
2: 네.
0: 여기저기서 찍었습니다, 제가.
2: 아, 이걸 받으셔서 가서 찍으셨어요?
0: 네네.
2: 올해 처음으로?
0: 처음은 아니고요.
2: 아, 찍긴 하세요?
0: 네네, 처음은 아니고 네, 저도 이제 홍보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장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거나 이제 증빙용으로 이때 이런 행사가 있었지라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이제 관객분들의 입장에서 예술의 전당의 어느 곳이 네. 사진을 찍기에 좋을까 그리고 다 아는데 말고
2: 네.
0: 여기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여기는 한번 찍고 정말 감탄할 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2: 어디가 좋은가요? 저도 뭐 전당의 포토존은 많이 알긴 아는데 어디가 네. 또 우리 부장님의 픽이었을까?
0: 오페라 극장 바깥에 보면은 바깥 외벽을 따라서 내부에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특히 오페라 극장 2층과 연결되는 음악 분수가 있는데요. 음악 광장에서 들어와서 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시면은 오페라 하우스의 건축미를 내부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층층이 나가고 있는 그 벽 구조물과 그 내려가고 있는 계단, 그 원형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아 여기가 예술의 전당인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균형미가 잡힌 조형미가 잡힌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아 실내에서 이렇게 원형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2: 아 하기 거기가 이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0: 네
2: 계단이 쫙 뚫려 있으니까 밑에가 쫙 보이고
0: 맞습니다. 층고가 높기도 하고
2: 네네.
0: 중간에 조형물도 있거든요.
2: 아 알죠 알죠.
0: 달려 있는 부분들이 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2: 아~
0: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담아 보시면은 네, 좀 더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보통 이제 포토존을 다 야외로 하는데 전당은 실내 건물 안에 우리 건축물 자체가 자신 있다. 한번 함께 찍어봐라 이런 느낌.
0: 네, 야외에는 말씀드릴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2: 그렇죠.
0: 그쪽에서 많이 찍고 계시기 때문에
2: 그렇죠.
0: 모르는 공간을 여기도 포토존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그 공간을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2: 그렇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예당의 전당의 포토존은 그 오페라 극장의 그 원형 로비에 보통 큰 포스터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0: 맞습니다.
2: 거기 예. 앞에서 이제 포스터 배경으로 찍는 게 보통 전당의 그 포토존인데
0: 맞습니다.
2: 이것도 새로운 느낌의 어떤 포토존이네요.
0: 네네. 그 공간 말씀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찍고 있는데요.
2: 많이 찍고 계시죠. 예. 줄 서서.
0: 네. 공연이 없을 때
2: 네네네.
0: 낮이나 이런 때 오셔서 2층에서 1층 로비 로툰다라 그러거든요. 그 동그란 그 로비 중간을 찍어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그 바닥 장식 타일 장식 조형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2: 오.
0: 그걸 담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아.
0: 근데 그거 찍으시려면은 공연이 없는 시간대 오셔야 돼요.
2: 그렇죠. 사람이 네네. 있으면 안 되죠.
0: 맞습니다.
2: 다 찍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언제 찍어야 할지에 대한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0: 네. 여유 있는 시간에 오셔서 전당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카페나 이제 식음료 시설도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뭐 사진도 찍으시고 시간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잘 돼 있죠. 그런 거는.
0: 네.
2: 자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홍보협력부 김신년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하셨는데 어떻게 다음에 또 전당에서 부장님 나오시는 건가요?
0: 다음에도
2: 예.
0: 저희가 아이템을 잘 봐서
2: 네네.
0: 가장 잘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면은 네. 제가 나오고 예, 저 잘 소개해줄 수 있는 다른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을 보내서 방송에 제가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말씀을 참 멋있게 하셨는데
0: 네.
2: 예 전당에 방송 나오는 분을 보내는 시스템 궁금합니다. 이게 뽑기인지 벌칙인지 네 분명 제가 봤을 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오늘도 너무나 좋은 공연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있을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음악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에서 정경,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르 콩솔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헨델이 작곡한 플룻, 바이올린, 통주 저음을 위한 트리오 소나타 비단주 르 콩솔의 연주입니다. 저는 듀엣터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부쩍 더워진 날씨에 내륙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명은 32도까지 오르고요.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아주 강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특히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호흡기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내륙의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구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벌써 생겼는데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8km 구간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이제 속도가 안 나기 시작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차간격을 조금 전부터 좀 좁히기 시작한 데다가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까지 서서 여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아직은 괜찮은데요. 진천 부근에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9: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시설이 파괴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카라카스 등 이 곳곳에 응급병원 20곳 넘는 곳이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 이번 사태로 베네수엘라에서 최대 676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주기구 대변인입니다.
9: 네, 또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을 넘은 데다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도 크게 우려된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의 숫자 수는 아직도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이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맨손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기관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0: 화로 화역할엔 베네수엘라 최대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화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 주민들은 모든 걸 주고 대피해서 아무것도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 생필품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국제 적십자선 미주 지역 국장입니다.
0: 현지 소식 통들은 전력 에너지 마비가 이 병원 운영과 부상자 수송, 구호품 분배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 주 도로도

0: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기자입니다.
2: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3: 이번 구조의 목표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생존자들을 수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색과 구조 전문 의료팀, 물자 지원, 기술진까지 모두 투입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3: 베네수엘라와 국민과 연대합니다. 오늘 국방부 소속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베네수엘라로 출발합니다.
2: 유엔도
3: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2: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 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진 참사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지원 활동은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될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입니다.
2: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0: 3년 전 강진을 겪은 튀르키예가 최악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팀 38명, 보건부 소속 5명, 튀르키예 적십자사 직원 2명 등 총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구조 차량 석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국방부도 군인 22명과 별도의 장비를 지원합니다. 튀르키예군 A300M 수송기가 이들 인력과 장비를 싣고 이스탄불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1: 중국 정부와 적십자회도 강진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긴급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조 방식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두 명의 중국 국적자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0: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빈곤에다 미국의 경제 제재, 또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1: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4: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4: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

0: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첫 번째 구조대가 곧 도착할 예정이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도움도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0: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 어젯밤 10시 29분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6도, 동경 139도, 깊이는 20km였습니다. 야마나시현 후지카와 구지코마치와 오스시키시에서도 진도 5에서 6 정도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NHK는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역과 시즈오카역의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46분에는 지바현 북동부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한 이란을 향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미군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응해 공습에 나섰다고요?
4: 네, 미 중부사령부는 잠시 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보관 장소, 또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부당한 공격은 휴전 위반일 뿐 아니라 상업 물동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항행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게 안전한 통항 조정과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란과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현지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이란에 대응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겐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드론이 선박에 명중해서 일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짓을 해선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 9일 만에 미국이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네, 미국의 보복 공격에 이란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4: 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단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연안 시리크 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차관은 성명을 내고 이 모호한 합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 선박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선박이 대피 체계에 따라 오만 당국의 통행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입니다.
4: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선박 피격 이후에도 이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했죠.
4: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이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한 건데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레바논 대사와 함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5: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There's a lot of work.
1: 오늘이 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0: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지 잘 알고
1: 따라
0: 있습니다.
1: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레바논 남부 시범 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군의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 구역에 계속 주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체불산업제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0: 공인 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 광명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 가는 길이 차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월릉분기점 시작으로 신내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그 외 도로 위로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도로들이 조금씩 더 차가 늘면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꾸준히 밀리다가 조금 전부터는 화도에서 서종까지도 정체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 짧게 정체고요. 멀리 한평터널 부근에서는 7시 11분경에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평 부근 38km 지점 사고 있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서용인 분기점에서 용인,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계속 남이 쪽으로 진천 부근의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양방향 수월한데 외곽 방향으로 천안 부근 짧게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6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인데요. 치열했던 이번 한 주도 음악으로 힐링하며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음악 그리고 주말을 채우는 정보와 뉴스 함께 할게요.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에드 시런의 콜드 커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6월 27일 토요일 아침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첫 타임 7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신청곡 사연 여러분들의 참여 함께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샵 0945번이에요. 우물정 0945번.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신청곡 전해드리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제스민 톰슨의 Fast Car, 콜비 카레이의 The Little Things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7시 뉴스 인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인하 결정으로 인해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유럽을 강타한 폭염이 중부 유럽으로 그 세력을 넓히면서 독일에서는 이번 주말 섭씨 40도가 넘는 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독일 기상청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서부 지역의 기온이 최고 41도까지 오르고 일요일인 28일은 동부 일부 지역의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열파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스위스도 현지 시간 25일 바젤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6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사람이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작전을 선포한 직후 러시아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밤사이 모스크바, 벨고르드, 크루스크, 크림반도, 흑해와 아주우해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 66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반도를 겨눈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평가했고 크림반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주말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도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존 파의 Saint Elmo's Fire,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7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직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백여단 이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끄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동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10시간 추적 끝에 A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두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앤뮤직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고안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는데요.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수준까지 자외선 지수가 올라갑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이 시간대 특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더워서 32도까지 오르고요. 대전도 32도까지 오릅니다. 강변북로 타고 구리 가는 길 한남 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속도가 좀 줄기 시작하고요. 올림픽대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여의 상류북은 1차로 막고 녹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꾸준하게 밀렸다 풀렸다 하는 구간 월릉분기점과 신내 사이고요. 지금은 잠시 속도가 오르면서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제 강원권으로 가는 정체가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미사에서 서종까지 쭉 17km 구간 고스란히 답답해졌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 부근 팔단분기점 통과할 때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오늘 포 미쳤다
9: 미쳤다
1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1: 미쳤다 우와 우와
1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0: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2: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3: 이번 구조의 목표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색 구조 전문팀과 의료진, 물자 지원 기술진까지 모두 투입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0: 베네수엘라 국민과 연대합니다. 오늘 국방부 소속 구조대원과 의료진을 베네수엘라로 출발합니다.
2: 유엔도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구조팀을 빨리 파견해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지진 참사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지원 활동은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될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입니다.
2: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1: 3년 전에 강진을 겪은 튀르키예가 최악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팀 38명, 보건부 소속 5명, 튀르키예 적십자사 직원 2명 등 총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구조차량 석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도 군인 22명과 별도 장비를 지원합니다. 튀르키예군 A300M 수송기가 이들 인력과 장비를 싣고 어제 이스탄불을 출발했습니다.
0: 중국 정부와 적십자회가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긴급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권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0: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서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조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부장판사
1: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0: 네,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의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4: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3: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5: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2: 최재형 목사입니다.
5: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3: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6: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2: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6: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3: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끝내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선고를 듣던 김건희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씨 측은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했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선고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1: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7: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8: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2: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입니다.
8: 네,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0: 없습니다.
1: 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 등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위반을 비판하자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응한 공습에 나섰죠.
1: 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보관 장소, 또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부당한 공격은 휴전 위반일 뿐 아니라 상업 물동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항행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게 안전한 통항 조정과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란과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현재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이란에 대응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넉 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드론 선박의 명중에 일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짓을 해선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 9일 만에 미국이 상선을 공격한 이란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란도 대응 타격에 나섰죠?
1: 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권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혁명수비대 해군이 영내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도 미국이 또 협상 도중에 이란을 공격했다며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나 휴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단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차관은 성명을 내고 이런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그 선박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선박이 대피 체계에 따라 5만 당국의 통행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입니다.
1: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선박 피격 이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합의안을 서명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오늘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3: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2: 오늘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
1: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 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의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무장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 구역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News
6: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한낮에 서울은 32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타고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한 한남대교 동우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주변부로는 서행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1차로 막고 녹지 작업 시작됐고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남단 사이로 순수하게 차가 좀 늘면서 속도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 1교까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창동교까지 북부간선도로는 묵동과 신내 사이 짧게 지체 나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괜찮지만 외곽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까지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독립균형관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요. 천안호두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수 3패에서 서종까지 15km 구간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여름으로 바통을 넘기는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쨍한 햇살만큼 화창하고 맑은 시간 만들어 볼게요. 음악으로 힐링하는 주말입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이 노래 들으며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6월 27일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Right Here Waiting 리차드 막스의 노래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다양한 음악 감상해보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코어스의 Summer Sunshine, 디나 카터의 We Danced Anyway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나 카터, We Danced Anyway. 앞서 흐른 곡 코어스의 Summer Sunshine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은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해당 공무원의 성별을 공문서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측은 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고 정 전 구청장 측은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출장이었으며 성별 우기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기소된 국회 위증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분리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별 통보를 받고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의 보안 수사를 통해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920번님,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그래서 시간이나 문자 보냅니다. 사실 졸립기도 하고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아침 피곤하죠. 해가 반짝 떴는데도 그래도 아직은 오전 8시 30분대인지라 피곤합니다. 힘내시고요. 손님 좀 타시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다 보면 또 잠이 깨실 수도 있겠죠. 음악 전해드릴 테니까요. 활기차게 아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2683님, 뉴스 뮤직 들으면서 강낭콩 따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얌전히 이를 돕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자 넣어주셨는데 반려견 사진 아우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신문지를 깔고 강아지가 푸들 같은데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지 지켜보는 그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3625번님, 8616님, 그리고 4723번님도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생방송이에요. 오전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도 전해드릴게요. 팝으로 두 곡 만나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Wonderful Tonight, 안나 길버트의 Comes Around Again.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의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슬픔을 생각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희생된 모든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베네수엘라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각각 5만 달러, 모두 10만 달러의 구호 자금을 국제 카리타스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했던 배우 오영수 씨가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데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오 씨가 강제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률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거를 하던 연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도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2683님 듣고 싶었었던 신청곡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부활의 Lonely Night,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세 곡 전해드릴게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여름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햇볕이 매우 강하고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위로도 서울 방향의 정체도 시작됐는데요.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남사 진입 부근 그리고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충청권의 정체가 이제는 20km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포승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그리고 당진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따라가는 길 서운에서 송내까지 합류하는데 차 간격 좁히고 있고요. 판교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버 분기점에서 이천 원주 부근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 부기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가 뭔지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알선 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맞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 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호환 화백 그림과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봤습니다.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2: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앞서 들으신 것처럼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